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냥 가짜,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가짜 이야기,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올리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이고 사기 범죄와 다름없는 그런 가짜 동영상 채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광우쌤이 이야기한 거 아니구나, 이거 AI로 만든 가짜 법문 영상이구나 라는 걸 아시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가짜 영상, 가짜 법문 채널이 이름만 바꾸면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깨서 신고하고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영상 하나를 채널을 삭제시키면 다른데 또 생기고 다른데 또 생기고 지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는다, 뭐 생수병을 어느 쪽 방향에 두면 복을 받는다, 아파트 몇 층에서 살면 복을 받는다, 냉장고에 만 원짜리를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그리고 쌀독에 돈을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어떤 물건을 두면 복을 받는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얼굴 사진 올려놓고 제 목소리를 똑같이 조작해서 가짜 법문, 가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그 채널들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가짜 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찾지 말아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요새 뭐 성철 스님이니 법정 스님이니 이런 큰 스님들 가짜 법문,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고, 또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법문, 가짜 영상, 가짜 채널이 많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절대 절대 속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참으로 감동이 가득하고 소중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몹시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주 아주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가 되는 분은 심성은 좋았지만 몸에 큰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또 애를 가진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 순진한 남편이 그만 못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하늘도 무심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못된 사람들한테,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못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잘못 없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들 꼬대겨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나 봐요. 억대 빚을 지게 된 이 남편이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된 아내에게 솔직하게 상황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남편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분께서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졸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에구구구. 그렇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그 충격에 마음이 쉽게 가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예쁜 공주님을 낳았는데 이 딸이 점점 커가면서 보통의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좀 다르더랍니다. 행동도 너무 느리고 말도 그때 평범한 애들에 비해서 말도 좀 잘 못하고 우리 딸이 왜 그러나 우리 딸이 왜 그러나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체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아들은 멀쩡했거든요. 딸이 지체장애인으로 판명을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남편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때 뱃속에 있는 우리 딸이 같이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어미 때문에 우리 딸이 뱃속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나 막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딸아 딸아 미안하다. 우리 딸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아픈 딸을 안고서 남편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갑자기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일이 잘 안 들어와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은 왜 이렇게 더 힘들고 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참 먹먹하죠. 그나마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나마 밥은 굶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밥은 굶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좀 몇 년이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나마 한 가닥 복이 있고 그나마 좋은 인연을 부지런히 지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 쥐어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사기로 당한 그 억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대요. 어찌어찌 어떤 인연으로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남편의 채무를,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었대요. 남편의 빚을 해결하게 되었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해결해 준 그 직원이 부처님 같이 보이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직원이 부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직원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님,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개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건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간절하게 청성껏 기도해서 그 업보를 소멸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절에 다닙시다, 절에 좀 다닙시다 하고, 그렇게 절에 다니라고 권유하고 어디 절에 다닙시다 하고 권유를 해주더랍니다. 그 귀한 분을 만나서, 정말 부처님처럼 보이는 그 귀한 분을 만났는데 절에 다닙시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 업보가 소멸하고 새로운 희망, 좋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절에 다닙시다. 그 순간 이 어머님이 예, 그 오늘부터 다니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절에 다니겠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오늘부터 제가 절에 다니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절에 갔대요. 그날 저녁부터 절에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절에 가기 시작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절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온 가족이 다 절에 가는 날이었대요.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이 어머님이 절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비로소 집안에 훈훈한 좋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점점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로 눈에 확 번쩍 뜨이게 된 게, 일이 없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남편이 새로운 일감이 자꾸 들어오고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오면서 쌀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이 점점 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동안 하루하루 먹을 쌀 걱정을 하면서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구나. 그 몇 년 동안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나 보구나.

이렇게 마음이 찡할까요? 남편의 일이 천천히 서서히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생기고 집안도 뭔가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고 한 1, 2년이 지나가고 그 나이 어린 딸이 몸에 지체 장애가 있는 그 우리 딸이 갑자기 음식을 먹기만 하면 막 토를 하더랍니다. 왜? 왜? 이렇게 토를 하더래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나중에 막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막 토를 하더래요. 왜? 왜? 이렇게 토를 하더래요, 애가. 그래서 어디 뭐 약도 먹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애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그 어린 애기가 축 처져가지고 누워있는데 한 번씩 숨이 뚝 멈춘 것처럼 애가 막 정신을 잃더래요. 애기야, 우리 딸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쉐익거리면서 정신을 잃었다 깨고 정신을 잃었다 깨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뭘 먹기만 하면 토를 하면서 애가 축 처져버렸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병, 질병, 몸 아픈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가난, 또 가난이 무섭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게 자식이 아픈 거래요. 아픈 자식을 확 껴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애기야 애기야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지만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게 바로 자식이 아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애기가 확 아파서 축 처져 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큰 병원에 갔대요.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싹 받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사가 딱 검사 결과,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소아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전이돼가지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다시 검사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어떡해요?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애기가 온몸에 암이 전이돼가지고 이제 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 진단을 받을 때는 다른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봐라,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오진일 경우도 있고 또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병원이 또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결과지를 손에 쥐고 애를 안고서 다른 여러 병원을 다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딸 좀 봐주세요 하면 의사가 하는 한결같은 얘기가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아이가 지금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우리 딸 어떡합니까? 우리 딸 어떡합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고 싶어요.

아픈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와,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면 아, 우리 중생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질까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딸이 또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인 협회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장애인 협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대줄 테니까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고 장애인 협회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잘 됐나 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기 전날에 남편, 아내, 우리 아픈 딸, 멀쩡한 두 아들, 건강한 두 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식구가 저녁을 같이, 한 자리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딸이 서울의 병원에 가잖냐. 오늘의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식구가 같이 모여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저녁을 지금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저녁을 하는 거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막 울고 엄마도 막 울고 아들도 막 울고 밥 먹다가 막 그날 막 우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막 울었대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올라갔대요. 미리 예약이 다 됐겠죠? 서울에 탁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정밀 종합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무슨 암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이제 조직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요? 어머니가. 아니 왜요? 애기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쇠약한 상태라서 이거 조직검사를 세밀하게 하려면 이거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를 하면 애기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조직검사하기가 힘듭니다 하더래요.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전신마취가 안 되면 부분마취를 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무슨 병인지 좀 확실하게 좀 검사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사정사정을 했대요. 사정사정을 했대요. 여차저차 해서 어쨌거나 병원에서 무사히 이제 조직검사를 마쳤는데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또 며칠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애기 몸 상태가 너무 쇠약해진 상태라서 격리실로 보냈대요, 애기를. 격리실로.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에서 격리실로 보냈는데 격리실에는 이제 보호자, 엄마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를 독방 같은 1인실, 격리실에 애기를 다 눕혀놓고 어머니가 애기 옆에 딱 앉았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루 종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억지로 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가 나중에라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깨끗한 몸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기가 갑자기 웩 하고 토를 하는데 막 피를 토하듯이 아기가 막 토를 하더래요. 웩 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를 하더래 아기가. 근데 막 피를 토하듯이 토를 하는데 토한 그게 퍼렇더래요. 막 파란 피, 퍼런 빨간 게 아니라 퍼런 피 같은 걸 막 토해내더래요.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내 새끼,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하냐. 관세음보살 하면서 우셨대요. 이제 우리 애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나 보구나. 막 퍼런 막 피 같은 막 퍼런 걸 막 토해내니까 애기가. 그거 애기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밥을 먹더래요 애기가. 전날에 퍼런 피 같은 걸 막 토해내가지고 어머니가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리 딸 이제 죽나 보구나 하고 막 엉엉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다음날 애기가 밥을 달래요.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밥을 먹더래요. 이렇게 조금씩 뭔가를 먹는데 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뭐야? 관세음보살 하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암이 아니래요. 아니 딴 병원에 다 찾아갔을 때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다 전이 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대요. 심지어 막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먹기만 하면 토를 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뇌검사까지 다 받았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애기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참을 지켜보더니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이러더래요. 두둥!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예?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애기가 지금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그냥 일단은 퇴원하시지요. 세상에. 어머니가 놀래서 의사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의사도 어리둥절? 의사도 뭐 모르겠대요. 자기네들 모르겠대요. 모르겠다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많이 호전됐으니까 몸에 이상은 없고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집에 좀 가보시지요. 엄마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옆에 있는 간호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옆에 있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깨굴거리고. 그래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시골집으로 돌아왔대요. 어쨌거나
애가 멀쩡해져서 돌아왔잖아요. 세상에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 딸내미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퍼런 피를 토하고 쓰러진 뒤에 그 다음날 엄마 배고파 하고 그 다음날 밥을 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몸에 큰 병 없이 비록 그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밥 잘 먹고 지금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머님이 어머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다. 부처님 은혜로 우리 딸이 살아난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집안이 너무 편안해졌고 온 가족이 아들도 술술 잘 크고 온 가족이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쁜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늘 불자님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싶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양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써야지.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쌀독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아파트 몇 층에 살아야 복을 받아요. 잠잘 때 생수병을 어디에다 놓아야 복을 받아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잘 써라. 마음심, 마음을 잘 써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라. 저는 그렇게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마음을 잘 써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법문을 꾸준히 들은 진정한 불자님들이라면 해답을 아실 겁니다. 정답을 아실 겁니다. 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찾게

0: 상처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전생에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나마 닦고 닦고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휩쓸리지 않고 한결같이 한결같이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바르게 올바르게 닦아야 하겠구나. 한결같이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진정한 불자라면 명심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다가 효험이 없으면 내 절에 다니네 마네 기도를 깨서 하네 마네 해봤자 영험 없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무슨 가피를 받겠습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느 큰 스님께 스님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간절하고 어떻게 해야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하게 하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꾸준하게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진하고 또한 정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괴로운 사바세계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한 가닥 복과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정진하고 정진하고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살게 수개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불국토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적어도 천년 전 신라인들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과 수학, 공학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1300년 전, 과학과 예술이 빚어낸 이상향의 공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안개를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모습 같다고 붙여진 이름 토암산. 이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역입니다. 토암산 기슭에 자리한 불곡산은 751년부터 20여 년을 불사했습니다. 경계와 지면의 높이를 달리해 각각의 정각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해 놓았죠.

불곡사 전면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서쪽 안양문을 통하려면 연화교와 칠보교를 올라야 하고 청운교와 백운교는 동쪽 자암문으로 통합니다. 높고 가파른 계단은 속세와 부처님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대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석축은 돌기둥으로 만든 틀 안에 자연석을 채운 가구식 석축입니다. 윗돌의 아랫면을 아랫돌의 윗면에 맞추어 깎아 얹는 그랭이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랫돌이 움직일 때 윗돌이 같이 움직여 지진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0: 신라인들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상향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극락전으로 향하는 연화교 칠보교 바닥에 새겨진 연꽃잎 문양은 극락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상징입니다.
1: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불교를 온전히 담고 있는 신라불교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8세기

0: 사상이 접목되면서 빛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불국사의 상징,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할 때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하는 법화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석탑으로 재창조한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입니다. 아쉬운 것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4개였던 돌사자가 하나만 남고 사리와 사리장치도 사라진 것입니다. 석가탑이라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에도 목조 건축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기단의 모서리와 탑신의 기둥 모양이 그것입니다. 경쾌하게 날아가는 듯한 지붕돌의 모서리는 석가탑의 백미입니다. 두 탑이 호위하고 있는 것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표현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후불탱으로 영산 회상도와 사천왕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과 벽화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구성입니다. 비로전에는 귀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의 탁월한 주조 기술을 보여주는 금동 비로전압을 좌상입니다. 비로전압 부처님은 화엄세계의 부처님으로 태양같이 밝고 변치 않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비로전압 부처님을 철로 만든 것은 이곳이 영원한 불국토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0: 불국사가 불국토를 상징한다면 그 정점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토암산 중턱에 동해를 향해 들어앉은 인공 석굴입니다. 토암산에서 구한 화강암을 재료로 360여 개의 판석을 만들어 쌓아 올린 세계 유일의 화강암 석굴이죠. 본존불은 깨닫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항마 촉지, 즉 마음속 온갖 번뇌를 조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모습입니다. 천정은 돌못이라는 부재를 이용해 돔 형태의 원형으로 완성했습니다.
1: 초기 불교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음을 조형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원상, 동그랗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형의 신전, 원형의 궁룡을 덮어서 이 원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깨달음의 정수 그 자체를 건축물에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본존불의 광배는 뒷벽에 새겼습니다. 얼핏 조금 높은 듯 보이지만 참배자의 위치에 서면 마치 부처님을 비추듯이 보입니다. 바닥은 높은 기온과 습기 때문에 내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가운 샘물이 솟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대의 과학이 석굴암을 완성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석굴암은 원형의 주실과 통로, 장방향의 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실에는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팔부신중과 금강역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0: 전실과 주실을 잇는 통로에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잘록한 허리, 과장된 신체와 딱 붙은 갑옷은 7세기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국제 양식에 신라 전통 미술이 더해진 것입니다. 주실의 본존불 주인은 깨달음을 이룬 10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외국인 모습까지 있을 만큼 각각의 특색이 뚜렷합니다. 주실 위쪽에는 반구형 감실들이 둘러 있습니다. 감실 안에는 다양한 자세의 보살들이 있습니다. 보살상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감실 속 감실이라는 독특한 설계로 공간을 더욱 확장되어 보이게 합니다. 본존불 뒤에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평가받는 11면 관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착한 중생에게는 기쁨을 주고 악한 중생에게는 참회를 권하며 다양한 표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이렇듯 석굴암은 종교, 건축, 수리, 기하학, 예술의 총집합체입니다.
1: 석굴암은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8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입니다. 1300년 이상을 내려온 이 석굴암이 물이 차지도 않고 습기도 차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왔던 점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그 안에 내부에 바람을 통해서 혹은 공기를 통해서 그 습기를 말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아주 중요한 과학적 전통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고대 불교 건축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당대 과학 기술의 증거로,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인류의 유산이자 신라인들의 지혜와 신앙심이 집약된 이상향.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무정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알므로부터 자유롭다 하였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할 때 물미까지 훤히 보이듯 온갖 번뇌와 망상이 물결 찾아들 때 제 마음도 세상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법.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 의해 사라지니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요 그 과정이 지혜를 얻는 걸음이 되리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아래 건국의 대업을 이뤘다 전해지는 상스러운 기운이 서린 남자 성수산 상이암이다.

장중한 산줄기 사이로 안개가 넘나드는 곳. 구불거리는 아홉 개의 지맥이 마치 여의주를 찾아 모여드는 아홉 마리 용과 같다하여 예로부터 성스러운 명산으로 이름난 성수산.

깊숙한 산자락에 위치한 상이암은 서기 875년 도선 국사에 의해 도선암이란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무설설 무법법, 설한 바 없으나 이미 설하였고 무릇 법이란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나무와 풀, 바위는 물론 형상 없는 허공까지 일체의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고 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이치를 깨우치고는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며 전국의 산천을 수행처로 삼았던 도선국사.

장차 여덟 성인이 차례로 날 것이라 하며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초야에 묻혀있던 왕궐을 찾아가 이곳에서 백일 기도할 것을 권했다 한다. 실로 왕이 탄생할 자리였던가. 한달음에 걸음하여 백일 기도를 올리고 목욕치게 하던 17의 왕건은 이곳에서 고려 건국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다.

그로부터 400여 년 후 황산대첩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권유로 상이암을 찾는다. 삼업이 청정한 곳임을 깨달아 삼청동이라는 세 글자를 친필로 바위에 새긴 이성계.

하늘이 감흥한 것일까? 무지개가 뻗치며 공중에서 세 번 이 공은 성수 만세를 누리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성계는 조선왕조 건국의 꿈을 이뤘다 전해진다.

이성계가 하늘의 소리를 들은 곳이라 하여 도서남에서 상야암으로 이름을 고친 이곳에는 예로부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찾는 이들이 많았다 한다. 누군가는 대업의 꿈을 꾸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길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이곳에 있지 아니할진대 바위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석자 새기고 간 이들의 염원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가래는 채워지지 않고 욕망이 채워질지언정 잠시의 쾌락 후 긴 고통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라 했던가. 텅 빈 충만 내려놓음으로써 채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상이암은 그 존재로서 말하려는 듯하다.

광명이 무량하여 무량광불이라고도 불리는 아미타불의 자비와 광명이 닿지 않는 곳, 그 어디 있으랴. 무량수전 앞마당에는 신비한 형상을 한 화백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수령이 120년이 넘은 이 나무는 높이만 무려 50미터에 달한다.

무량수전의 뒤편으로 가면 태조 이성계가 백일 기도를 드릴 당시에 직접 심었다 전해지는 600살 먹은 청실 배나무를 만날 수 있다. 척박한 바위에 뿌리 내렸음에도 매년 봄이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흰 꽃망울 터뜨리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광명등처럼 밝혔으리라.

자성미타 유심정토. 중생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고 그 마음이 곧 정토라 하던가. 구름에 가린 달은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도 번뇌의 먹구름이 거쳐야 불성의 광명이 환히 드러나는 법. 번뇌를 씻어낸 내 마음 가운데 만법이 있어. 전념으로 염불하여 아미타 계신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방편을 닦으리니.

어둠이 거친 본래의 마음자리는 생과 사도 없고 오고감도 없는 것.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으므로 흔들릴 자리 또한 없다. 아상이 없으므로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 아닌가.

지르겄던 밤하늘도 어느새 새날의 해를 맞이하듯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 어둠은 거치고 광명을

깨달음 향한 걸음이 어디 두 왕뿐이었을까. 무량수전을 지나 위로 좀 더 올라가면 고승들의 유골과 사리를 봉안한 삼기의 부도를 만날 수 있다.

망고 풍상을 견디고 시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을 부도에는 그 세월만큼이나 첩첩이 쌓인 이끼가 피어있다.

오른쪽 부도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나 왼쪽의 부도 이기에는 각각 해월당과 두곡당이라는 두 승려의 호가 새겨져 있다. 부도란 한 생을 바쳐 성부를 염원하던 수행자의 흔적이자 또 하나의 설법.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며 윤회란 단순히 삶과 죽음의 반복이 아니니

윤회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고 거친 돌 위에 푸른 이끼를 품은 부도는 말하고 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꺼뜨려 피안에 이르는 것. 열반은 서늘하여 청정하고 텅 비어 행복.

향로봉에 오르면 눈앞으로 무량수전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성계는 기도를 위해 향로봉에 오를 때마다 무량수전의 아미타 열애를 마주하고 기도를 올렸다 한다. 흥망성쇠 속에 답을 찾고자 했던 군주들과 깨달음을 얻고자 한 수행자, 평안을 꿈꿨던 중생들 모두가 다녀갔고, 온갖 번뇌를 몰아낸 지혜의 광명 아미타불은 그렇게 중생의 마음 안에 불성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환희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0: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응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소

아닌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0: 숫자요. 그런데
1: 마하바냐바라
0: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1: 마하바냐바라
3: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0: 반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0: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합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망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바람일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놓은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군수 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

바다라 사대야 시베 흠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 장기절을 올리고 지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마을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의 문대학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성가에 귀한다. 성가. 성가하고 스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국말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성가에 귀합니다. 본래는 예법하게 하려면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스님 개개인한테 귀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뭐 스님 자주 뵈니까 확장선이 뭐 인자하지만은, 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대표하는 성가가 중요해요. 성가는 네 사람 이상이 모인 게 성가입니다. 네 사람 이상의 스님이 모인 게. 그 네 사람은 비구해야 돼요. 비구. 비구, 비구니. 네 사람 이상이라는 이 말은 다른 수계할 수 있어요. 계를 줘가지고 제자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성가는 한국의 스님들이 다 출가 안 해가 다 없어지면 성가가 그러면 없어지겠나? 뭐 돌아가신 스님들 나이가 막 다 돌아가신다. 그럼 새로운 스님이 하나도 없다. 그럼 성가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스님이 없다고 해서 성가가 없어졌나? 아닙니다. 티벳 성가도 있고 미얀마 성가도 있고 스리랑카 성가도 있고 세계 성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처럼 성가에 귀해야 귀합니다 했을 때는 이 전세계에 있는 성가한테 귀한다는 뜻이에요. 전세계. 그래서 시방상주라 하잖아요.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영원히 있을 그 성가한테 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원대한 상상력. 한국에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계종만 불교가 아닙니다.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있는 티벳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불교, 전 세계는 성가한테 나는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시방상주라고 하잖아요. 시방상주. 시방상주를 예사롭게 들었죠. 시방상주. 동서남북 가운데 동남 뭐 또 팔방 있잖아요. 여러 십자고 가운데 그럼 팔방이 생기죠. 위아래 합칩니까? 시방이 되는 거예요. 열십자 모방자야 되는데 불교는 십방하니까 발음이 안 좋잖아요. 시방 이런 거예요. 시방. 시방.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공간에 가득 찬 부처님 가르침 성가한테 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가를 이간질시키면 안 된다. 뭐 여러분들이 성가를 이간질시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아유 제 스님은 제 스님 왜 저리 못생겼지? 스님을 평가하지 말아 이거지. 평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모이면은 이제 남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뒷담화하기를 좋아해. 같이 불자들도 아유 우리 선생님 요즘 말이 너무 많더라. 우리 요즘 뭐 그런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부처님 앞에서 공경을 잘 들여놓고 다 해놓고 뒤에 때를 묻히는 거거든.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습관이 안 좋아요. 처음부터 좋고 끝까지 다 좋아야지. 말라고 뒤에 토를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습관이. 세상 살 때도 보면은 선물 잘 해놓고 다 깨끗이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괜히 또 뒤에 토를 달면은 자기가 잘 해놓고도 공덕이 감해지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143페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 이런 행동을 하실 리는 없는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절에 갔는데 어떤 절에 오래된 보살님이 이제 부잣집 마나님처럼 생긴 분이 옷을 잘 입고 착 왔어요. 왔는데 아, 이 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절에다가 1,000,000원을 씌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이고 보살님 그러지 말고 100만 원 마세요. 예. 여기 말해. 여기 아, 당신 아이로는 절에 잘 사니까 시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래가지고 조금씩 차츰 내든지 내가 아는 그 보살이 내가 아는 절인데 그 좋은 절인데 거기다가 반만 거기다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중간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요점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서 성가에 욕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비구대를 외형적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비구 내변 이상에게 욕을 한다면 성가에 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자기와 지치내고 있는 비구대를 함부로 대한다면 성보에 귀합니다 하고 염소하는 것에 상반되는 행위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는 업이 가지가지니까 스님들 출가했지만 업이 다 정화되기 이전에는 수행이 다 마쳐지기 이전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로 있어서는 안 되는 멋들어온 행위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본인이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내가 갖다다가 또 내가 재생사도 아니고 변호사 판사도 아닌데 아, 내가 공연히 마음 상하면서 단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인과가 분명하니까 그분은 자기 업대로 인과를 받을 텐데 내가 구태의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걸 전해가지고 막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집에 갔는데 나는 보살님인데 제일 잘 다니는데 남편이 텔레비에 너가 불교는 와 그러노?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험담하지 말고 불교를 옹호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리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자들도 일부 그런 스님이 있겠지. 예, 일부. 아직 수행이 완성이 못해가지고, 부화내동해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연을 잘못 맺어가지고,
잘못된 폐가담돼가지고

일부 그런 일이 있겠죠. 이해하세요. 이래야지. 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면 이제 새 속에서 군자인데 우리는 보리심을 바른 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원을 해줘요. 성가가와 화합하기를. 불화를 일으킨 서인들이 모두 마음을 돌이켜 다 성불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우리의 불자의 마음가짐이죠. 예. 그리고 불교가 중흥하기를. 세계 성가야. 그래서 한국 불교만 아니라 세계 성가가 있기 때문에. 세계 성가에 보면은 한국 불교는 세계 불교도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10%도 안 돼요. 한국 불교는. 세계 성가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만약에 성가에 대해서 험담을 했거나 비판한 그런 마음에 허물을 지었다. 그런데 성가에 죄를 지었을 때는 복제에게 관상해서 성가로부터 감도가 내려와 모든 죄가 소멸됨을 관상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자기 앞에 모시는 불단이라든지 혹은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이라든지 그 앞에 이제 108 참회를 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빛이 확 내려가지고 내가 감도가 내려와가지고 다 내가 소멸된다 이렇게 관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우리의 업장이 두터워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업장이 두터워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생각에도 끝뜻을 모르며 깊이 사유에도 깨치지 못할 때 이렇게 복전을 쌓으면서 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속히 정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예, 참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빨리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빨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내가 수행한 만큼 효험이 없는 것은 다 업장이 지중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업장을 소멸하는데 예를 써야 된다. 이와 같이 또 그 밑에 셋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공덕을 쌓지 않고 업장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저 관상을 열심히 재본들 거의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 자신의 마음이 무르익으면 큰 노고생 없지 마치 상처가 다 나와서 딱지가 제대로 떨어지듯 쉽게 겨울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업장지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이스다 모디스 모다 사바야. 예, 그게 있죠. 그걸 계속한다든지 108배를 계속한다든지 집에서 아침에 운동 108배를 다 하면 좋죠. 108배. 근데 이제 작심해가지고 우리가 도반하고 뭐 절에서 1000배를 한다 뭐 3000배를 한다 108배를 오래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 징조가 와요. 자기도 알 수 없이 흙슬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막 가슴이 톡 터지거나 평소에 가슴이 막히고 답답했던 것이 톡 마음이 톡 체중이 걸리더니 톡 터지거나 느닷없이 이유 없이 기뻐서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나거나 그러면 그것이 업장이 소멸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반드시 한번 경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이유 없이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막 빛이 확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일곱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엔 절하기 이제 절을 하는 물론 이제 절에 왜 가십니까 할 때 옛날에 이제 약간 위태 있게 안 하고 절에 절하러 가지 이래 하잖아요. 그 절하고 그 절하고는 이제 다른데 발음이 같으니까요.

절을 기본적으로 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태주지, 오제두지를 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티벳식으로 온몸을 쭉 뻗어가서 하는 오제두지가 있는데 온몸을 쭉 뻗어서 하는 오제두지는 부자 프로젝트 저번 학기에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인연이 있잖아요. 과거 연등 부처님일 때 부처님의 전 스카우니 부처님의 연생이고 과거 칠불이 있었는데 과거 연등 부처님일 때 그때 수행하는 수메다 선인이라고 있었는데 수메다 선인이 소문을 듣기로 수행지에서 소문을 듣기로 이 내가 사는 이 도시에 연등 부처님이 아라한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하고 온다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장 옛날에 신장로라고 이야기했어. 옛날에 옛날에 돌이 구덩이에 빠지고 물도 개이고 돌도 덩성덩성 있고 갖다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장정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제 돌을 평탄하게 다녀 닦는 것을 세신자 만들작자 길도자 해가지고 신장로라고 했어요. 요즘은 다 아스팔트로 다 됐죠.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이제 수메다 선인도 공사하는 중에 다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제 앞에서 쫙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에 자기가 앞에 이제 부처님 오시는 바로 앞에 자기가 수메다 선인 여기 서 있고 부처님 오시는데 그 앞에 무릉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처님 맨발로 오시는데 부처님 맨발에 물을 적게 해서는 안 되지. 자기 몸을 탁 몸을 땅에 눕히면서 상투를 쫙 풀어서 부처님 제 몸을 밟고 지나가세요. 그게 절하는 오제투지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나를 밟고 부처님과 일교의 스승인 부처님과 모든 아라니시여 절을 밟고 지나가소서. 고해를 건너는 다리를 밟고 지나가서 절을 밟고 지나가소서. 이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오제두지 오늘 내가 실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이 절하는 그것도 동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부처님 일체 종생이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가장 가난한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눕힙니다. 이 자세거든. 이걸 중세 때 생에서 온 선교사들이 티벳 17세인가 15세인가 티벳에 가가지고 오제투지함을 보고가지고 그걸 본다가 가가지고 사제 서품할 때 땅바닥에 눌러가 뭐 전환도 가고 있지. 다 따간 겁니다. 따간 거예요. 또 티벳 그 성당에서 뭐 향로 이렇게 다 티벳 따간 겁니다. 오늘날도 티벳 법회할 때 다 이렇게 해요. 다 티벳 따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3: 추석을 맞아 BTN 불교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수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0: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2: 맛있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오늘은 네. 저희 공사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철식 카레를 만들어서 오늘 그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감자,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을 쓸 예정이고요.
1: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0: 대표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1: 네? 아유.

0: 카레를 저어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볶았잖아요.
1: 재료들을. 네, 네.
0: 그리고 간도 다 따로따로 하고.
1: 네.
0: 그랬더니 이게 저을 때 느낌이 이 네. 채소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아주 만족하고 또 요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정성스럽게 이 채소들을 준비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0: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심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2: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3: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2: 네네. 그래서
3: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 한번 네네. 해보았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사찰에서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3: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2: 네.
3: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2: 네.
3: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2: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스님이 계신 수월함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0: 셰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0: 아,
1: 네.
0: 어제에 이어서.
1: 네.
0: 네. 저는 이 수월암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1: 네.
0: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월암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수월암은요.
0: 네.
1: 1968년도에 그 부부이신 보살님과
0: 네.
1: 거사님께서 창건하신 절이신데 창건은 그렇게 신도님들이 하시고 이어서 저희 은사스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께서 지금까지 가꾸고 일궈내신 그런 절입니다.
0: 아, 장독대도 되게 많네요.
1: 네,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장독대가 있는데
0: 네네.
1: 좁은 곳이라서
0: 네.
1: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0: 네.
1: 뭐 이렇게 오목조목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장독대를 갖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0: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오늘 사찰 음식을 알려주실 건데
1: 네.
0: 제가 뭐 오늘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없나요?
1: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은 텃밭이 있는데 오늘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텃밭으로 가서 재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럼 한번 가실까요?
0: 가시죠.
1: 네.
0: 네.
1: 조심해서 오세요.
0: 네.
1: 네.

0: 저희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그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1: 네네.
0: 벌써
1: 네네. 마시고,
0: 갈아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1: 네.
0: 이렇게 가지를 요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0: 네,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안 드시죠?
1: 어우, 안 잘라지는데요?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어우, 떴습니다. 아, 잘 못
0: 네.
1: 떴어요, 근데.
0: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보시겠어요? 요것도 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따을 수 있어요.
1: 딱 올려서.
0: 네.
1: 이야,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아잎 장떡을 한번
1: 네?
0: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
1: 내려가시죠. 네?
0: 보겠습니다.
1: 아,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고추방아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계장부터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채게장부터 만들어
1: 네.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1: 네. 네.
0: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느타리,
1: 느타리.
0: 그다음에 고사리하고,
1: 느타리. 요건
0: 그다음에
1: 뭔가요?
0: 얘는 토란대라고
1: 토란대,
0: 하는데,
1: 아.
0: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0: 그래서 그거를 요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1: 네.
0: 볼까요?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1: 슬라이스
0: 되고요.
1: 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1: 네.
0: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1: 네.
0: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1: 알겠습니다.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따로 볶고.
0: 표고는
1: 네네.
0: 제가 이제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손님, 요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은.
0: 셰프님이 잘해 주시기라
1: 아유,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채순물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1: 아, 채순물?
0: 네, 그 채순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끓이시네요.
0: 네,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네네. 끓여서 채순물을 내놓아요.
1: 손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1: 아, 버섯 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보사리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1: 이야.
0: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네.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1: 이거 다 재료를. 넣을까요?
0: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채소는 이 건더기가 다 좀 덮일 만큼 자작자작 예. 할 만큼 이렇게 붓겠습니다.
1: 아, 손님 그 채소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 도로 내비두시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적당한 들깨가루를
1: 지금
0: 물에다가
1: 그냥 물에다가
0: 네,
1: 채소가 그냥 물에다가.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0: 채소물에다 하시면 좋은데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3-4티 요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아...
0: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1: 네, 네, 네.
0: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간을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네. 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1: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
0: 아,
1: 같아요.
0: 진짜요?
1: 스님 한번 드셔보시죠.
0: 네, 저도 먹어봤죠.
1: 네.
0: 어떻게 다른가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셰프님도 간이 싱거우시거든요.
1: 네네.
0: 네, 아, 좋습니다.
1: 되게 이상적인 간. 결론은? 제가 채소를 좀 간을 좀 제대로 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1: 네. 네.
0: 한번 끓었으면 우리 요거를 넣고
1: 네. 숙주 넣고
0: 네, 숙주를 넣고 끓었으면 네, 이제 들깨가루 넣고
1: 네. 이거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톱.

0: 그래서 한번 저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1: 이제 좋은 경우
0: 고추를 넣어서
1: 색깔을 좀 예쁘게
0: 색깔을 예쁘게 하시고. 자, 이제 한번 맛보실까요? 네.

0: 한번 4대 완성품 한번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네. 색깔 같지 않고 네.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0: 저희 책의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깊은 국물 요리의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네. 그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네.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깔끔하게 평해서 네.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0.2cm. 네. 손질 잘 하시네요.
1: 이 칼이 스님 잘 드네요.
2: 네,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2: 네,
1: 좀
2: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놓으면 네.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네.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가겠습니다.
2: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 까지 말아요?
2: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네.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2: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네.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2: 한 네. 2, 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물 내는 네, 네, 네. 팩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2: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t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춧물을 만듭니다.
1: 오, 야.
2: 네. 그래서 요 고춧물의 색깔은 저희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2: 네. 그 흑타 빛깔 정도
1: 그러네요.
2: 만들면 흑타 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이제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네. 네. 아 네. 네. 레몬은 짜겠습니다.
2: 네,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1: 이야~
2: 네.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무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돼요?
2: 네. 한번 요것도 넣어 주실까요?
1: 네.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2: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1: 네.
2: 그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되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물을 간한 그 물이 있죠?
1: 네네.

0: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네.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네.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0: 네.
1: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쵸.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0: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네.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0: 네.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맞아요. 네. 보통 사찰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0: 네, 맞아요. 레몬을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네.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네.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0: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지역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지금부터 활산 스님의 박사 학위 취득과 북조 불교 업보 관념과 사회 교화 연구, 업 삶을 바꾸는 힘 이 두 권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 업과 삶 그리고 변화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0: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고자 성문 스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문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오늘 박사학위 취득과 졸업 논문 그리고 삶을 바꾸는 힘이란 저서 두 권을 가지고 오늘 북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할산 스님하고 세속의 인연이 있는 여러 지인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어머니 보살님이 여기 오셨는데 모두 그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중로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활산이가 공부한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그 불교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돌이켜보면은 그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의 원형이 제대로 잡혔다 보기도 하고 또그 시기에 불교가 들어와서 업을 주제로 업 이론을 가지고 중국 사회를 통합하고 또 북쪽의 유목민족의 수많은 유목민족, 남쪽의 농경민족을 통합하는 큰 중국을 만들고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산 스님한테 앞으로 물론 인연이 있으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몇권 저한테 글 초본을 써가지고 지금 몇 권을 줘놨는데 시간이 없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술가로서도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훌륭해 보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중으로서 품성도 괜찮고 또 공부에 대한 열심히 하고 또 불교에 대한 열정 여러 가지 앞으로 붙여진 법을 전하고 이런 데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활산 스님이 앞으로 연구자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훌륭한 수행자로서 잘 하여튼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선지식, 외호 선지식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활산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북콘서트의 제목이 업과 삶 그리고 변화입니다. 사실 업이라는 말은 불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게 다내 업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라고 하면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가 과학이라면 삶을 이해하는 불교의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는 업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2: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부분에서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유 없이 혹은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처법이라든지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인과 그 결과를 이제 찾으러 가는 게 요즘 이제 생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 비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병이 걸린다든지 과거에는 뭐 비가 내리지 않고 나면 뭐 기우제를 지내고 혹시 병에 걸리면 혹시 나쁜 뭐 있을까 하지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가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제 규명하고 그거에서 맞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인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결과 사이에도 분명한 그 어떻게 자연 법칙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분명히 법칙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면 그게 자연에서 보면은 물리학이요, 화학이요, 기상학이요 등등이지만 우리 그 원인과 결과를 사람의 우리가 생활로 대답하게 되면은
3: 그것이 이제 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 단위에 따라서 이제 나 자신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달라지면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 저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불균한 이런 이제 행위에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 혹은 업과 그리고 업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은 사람의 업, 업부는 이제 과학에서처럼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된다. A면 B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반대로 그 인과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그 사람의 행위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행동거지 하나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술적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 교화 연구인데요. 왜 하필 중국의 북조 시대일까요?
3: 먼저 북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남쪽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의 한민족이 주로 생활하는 남쪽의 조정 남조가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수민족이죠 선비족이라든지 돌골족이라든지 그런 한족 이외에 다른 소수민족들이 저기 중국으로 남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베이징 이쪽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우리 한반도로 치면 대략 한 삼국 시대 정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은 대략 1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제가 말하는 북조는 거기서부터 한 4, 500년 지난 시대인데 불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라됐을 때는 그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는 과정에서 불교를 정확히 설명할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리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언어, 단어 이걸 사용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무 라든지 무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별하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노장 사상의 무위라든지 그런 설명을 그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를 설명하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인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노자님이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불교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하위 호환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조 시대가 되고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동안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이 수입하게 되고 그리고 구마라 집이라고 하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번역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의 3, 400년 동안 여러 이제 불교가 수입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순히 인도의 불교를 그냥 뭐 있는가 보다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제 중국식으로 번역 다시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시대라기보다는 중국 사회 안에서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중국식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형성된 불교가 단순히 뭐 철학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책이라든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머릿속으로 혹은 책 속에 있던 그런 업보라든지 다른 불교 교리가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를 연구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온 외래 사상이 중국인의 삶과 신학을 움직이는 사상으로 변해가는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이제 업 혹은 법보 관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교 철학이 좋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제 삶이랑 이제 관계가 있어야지 그 효용성이 있게 되고, 그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당연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법은 이제 불교 철학이 그냥 철학이라든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 삶과 만나는 그런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면은 여러 많은 불교 사상 개념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내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업. 스님께서는 이 업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3: 업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해보면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의업, 우리가 흔히들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거를 뭐 몸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 어떤 생각, 어떤 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그 다음에 집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어디 뭐 학교를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혹은 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는 거 하고, 또 요즘에 또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걸 해가지고 어디 좀 뭐 안 좋은 뭐 악플을 달려고 듣는 거 하고, 그런 게 다 다르듯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거를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하면서 줄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을 뭐 이용해 먹어야지 혹은 뭐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거지, 어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의지가 담긴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0: 네, 불교는 행동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왜 그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3: 일단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도 혹은 생각이 좋았다고 해서 또 만사 오케이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다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의도에서 파생된 이제 말과 행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의도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화를 나고 있으면은 또 이제 거친 말, 좋지 않은 말이 나게 되고, 또 누구한테 화를 난 상태에서 거친 말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나빠지죠. 관계가 나빠지면은 또 그 사람 사이랑 또 좋을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또 화가 나고 거친 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도라든지 의협,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에 생활하는 이제 말과 행동은 어디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 좋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습관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자기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단순히 뭐라고 그러죠? 의도라는 것만 이제 중요하는 것만 아니고,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불교 윤리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 법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거나 뭐 하고

0: 싶거나 뭐 가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 행동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해야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적인 보여지는 행동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혹은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윤리에서는 그냥 보여주는 행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떻게 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법률과 다른 점이고, 또 불교에서는 의도를 좀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반복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1: 업이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업과 또 업보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단순히 생각하면 업은 원인이고 업보는 결과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업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이제 업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또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씨앗을 심는 행동은 업이죠. 업. 씨앗을 심는 것은 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저기 뭐 종자를 심는다고 해서 똑같이 사람마다 여러 사람인데 똑같은 뭐 종묘사에서 모종을 사서 심어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뭐 풍년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가지더라도 그 과정,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모종을 심더라도 어떻게 물을 주고 날씨가 어떻고 양분이라든지 땅이 어떻고 걸음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A가 되면은 B라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모종을 혹은 씨앗을 심더라도 그 과정, 그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업보라고 하고요.
1: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면 결국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요. 업은 결국 운명론인가요?
0: 아니죠. 불교에서는 정반대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말한 12연기 자체가 무명에 의해서 업을 가지고 현생의 이 몸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때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현재에 저에게 영향을 해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거 모종을 심더라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인연을 맺어지는지 따라서 뭐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비슬비슬할 수도 있듯이, 우리의 과거의 업이 나한테 오는 과정에 어떤 인연을 겪어서 내가 됐고, 반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이 업의 가르침이죠. 업은 책임을 묻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뭘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미래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론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뭐, 업은 운명의 언어라기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에 가깝다라는 말씀은 제게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방점을 짓고요.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과연 업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일단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보통 2시간 만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온갖 에피소드가 나가지고 1시간 50분쯤 되면은 이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우리 편은 이기게 되고, 정말 명확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2시간이나 시간 내에 그 사람 인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0: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어떤 창조주에서 뭐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지금 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금방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 그만 말했던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연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시 말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방 안에 숨어서 하는 속닥속닥 하는 그 독백마저도 우리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저렇지 않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랬는데 이렇게 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그런 드라마적 이제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업을 평가하지만,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전생에 보이지 않은 업, 그리고 이 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인연, 아까 또 농사로 지면은 날씨가 며칠이 맑았을지,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되거나 잘 좋은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럴 건지 권선징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평소에 불자들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참회하고 기도하면은 이미 지은 악업이 없어질까요?
0: 이 말은 참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내가 업장소멸 기도고, 우리가 천수행을 하면은 시박준제 금일 참회하고 등등하고, 혹시 천수경, 우리가 이제 보통 신도님들 가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천수경하고 이제 반야심경은 아시는데, 우리가 보면 천수경 보면 정구업지연은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우리 사홍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명이 발원이 삼례까지 했는데, 천수경에서 부처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참제업장 보승장불 무슨 무슨 불, 참회와 관련된 부처님이에서만 부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떤, 우리가 보면 천중에 보면 건망도 무슨 보살 뭐 무슨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회를 하고자 하고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께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다른 종교와 달리 참회를 하더라도 그 과거에 지었던 그런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는 뭐 어딜 가서 뭐 참회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죄를 하고 죄가 없어질지언 그 업보는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법률 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뭐 사고를 뭐 살인을 하거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교도소를 가거나, 그래서 뭐 교도소를 가서 이제 그 형량을 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대가도 없어지만 어쩐 사람을 죽인 사건, 형량을 산다고 해서 자기의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가 한 행동을 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참회라는 것은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업을 통해서 그 업장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아시는 소금물의 비유를 하죠. 우리가 조그만 종지에다가 소금을 담으면 조그만으로도 짜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잘못, 악행, 그렇죠, 업장. 그렇지만 이 종지가 아니라 큰 대야라든지 더 큰 뭐 전문용어로 다라이라든지 뭐 그런데 큰데 연못에 소금은 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안 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는 그 악업이라는 그런 소금을 넣지만 짠맛이 조금 나는 소금이 될지, 아니면 그 내 도량을 키워가지고 소금 맛이 안 날 정도의 그런 배포가 클지, 그것이 이제 불교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참회는 원래 지었던 행동이라든지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통해서 그것을 더 이제 고통을 줄이고 앞으로 극적으로 바꿔나가자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반성하고 그를 반대로 더 나아가겠다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위가 참회입니다.
1: 이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업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이제 업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든지 업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0: 이 책임감 혹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를 보면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내 업보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은 단순히 책임이라든지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업을 통해서 당신이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희망의 언어가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선택한 행동,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키운 마음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다른 일반 상현에서는 내가 한 행동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지은 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은 그런 과거의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 희망을 주는 것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해서 고정된 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정된 내가 없다면은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보를 받게 되나요?
0: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무아, 공, 연기 이 부분이 많이 어렵죠. 특히 무아. 무아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에다가 나아, 내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활산이라는 이제 출가자로서 그래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거고 집에 가서는 어머니, 아들 또 형제의 형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기, 인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된 내가 있고 변화할 수 없다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은 변할 수 없다고 치면은 계속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아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고정된 내가 없고 반대로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업을 짓느냐 어떤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가 있고 공이 있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에서 희망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다면 불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 이 공도 업과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0: 아, 금방 말했지 무아라는 것이 또 내가 없다는 거지만 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한 두 달 전에 대구에서 이제 불교 엑스포가 있었고 그 불교 엑스포 참가하니까 학생들이 뭐 공이 뭐예요 하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보더라고요. 뭐 옆에 스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공이 뭐예요 해가지고 그거를 메모해 오거나 해오면은 뭐 선물을 주는 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엑스포에 갔을 때 어떤 학생들이 공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공은 비어 있는 어떤 작은 방이고 공간이고 대신에 비어 있는 만큼 내가 뭘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어 있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칠을 해가지고 비어 있으면은 내가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어떤 칸이 있으면 이거를 뭐 동전통이 있으면은 내가 1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5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공이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 즉 비어있고 내가 비어있다는 맛은 무언가를 채울 수 있고 그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그 지금의 내가 영원한 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오계와 같은 계율까지 업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0: 예, 그럼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그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거나 이런 것은 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선업인가 악업인가 그거를 일일이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죠. 그래서 불

0: 기구에서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개, 10개,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정신을 흐리지 말라. 이것을 보면은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이게 해야 되네, 말아야 돼, 이렇게 곤란하게 그런 매번 그게 되는 선택에 있어서 장애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 그런 분명히 지침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섯 가지 이제 5개 혹은 10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단순히 5개, 금방 말했지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율을 하면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하지 말라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그 살생하지 말라는 게 그 살생하지 말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 그거가 힘들면은 최소한 살인은 하지 말라. 살해는 하지 말라. 근데 그 생동 지침인 그 5개라든지 그걸 지키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하지 말라 라는 그런 그 행동 지침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단순 우리가 삶을 행동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계율이지만 반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행동이 내 삶에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될지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북조 불교의 업보관념과 사회교화 연구입니다. 업은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는 것 같은데 사회교화와 업이 연결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0: 업이라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우리 신구의 삼원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뜻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업을 하게 되면서 금방 말했던 이제 그 5개 같이 살생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 말했죠. 살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비심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업부모 관념을 통해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이 있고 선업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 내 행동을, 아까 말했던 내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는 그런 업계명이지만 그게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게 사회 윤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개인으로 보면은 금방 신구의 삼업이지만 그거를 다시 내와 내 그런 사회에게 되면 그 사회 규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북조 연구를 하게 되면은 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방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살던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가 있어가지고 제를 지내고 어른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윤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다른 이제 소수민족들, 뭐 요즘 말로 치면 오랑캐, 그렇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살고 섞여 사는 과정에서 이 불교가 큰 역할을 했죠. 금방 말했지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그 개인적으로는 업의 단속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평판 같은 것도 남이 보였을 때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안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든지 그 사회 평가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다면 불교 업 같은 경우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했지 의협이 있듯이, 그리고 설령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불교 업관념에서 이 업을 가지게 보면은 비록 내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게 되고 그 전체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보는 눈을 불교 업에서는 자기 내면화 시켜줍니다. 만약에 불교 업관념이 없었다면 그냥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윤리에 집중했겠지만 불교 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방 말씀하셨던 개인을 넘어서 사회 규범이 되고 사회 윤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회 교화는 업과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효는 참 중요한 가치잖아요. 불교의 업보 사상과 효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0: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많은 초기에는 중국에서 한족,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스님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외국 스님들이, 특히 인도 스님들이 중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중국 사람이 출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유교 입장에서는 이제 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가족을 떠나 집을 떠나 삭발하고 그런 이제 생활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특히 이제 불교의 중국에서는 이제 불교의 비판적이었죠. 그 전통적인 그런 사회, 특히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가정을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지 혼자 이제 수행을 하기도 갔는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예를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제 불교라고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효에 대해서 더 확대된 개념을 합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그거가 이제 제일 유교의 이제 가치를 두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비록 살아 계실 때 바로 옆에서 봉양을 못하지만 우리가 공덕이라든지 회향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또 부모님들을 또 불교에서는 사식구제라든지 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비록 우리 부모님과 당장 옆에서 시범을 못하지만 돌아가신 그 영가님들 부모님들이 더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공덕과 해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건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효 개념을 더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아울러서 말하면 예전에는 효라고 하면 가족이라든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 정도에서 머물렀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함령 등생 아주 모든 중생들에게 이제 축복이라고 후원을 회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효라는 것이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내리는데 장애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교에서는 그 효 관념을 확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 윤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 그 1500년 전의 북조 불교 신앙과 오늘날 한국의 불교가 의외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0: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이제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이 책을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당시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1500년 전에 이제 불상을 만들고요, 조각을 하고, 그리고 비석을 만들면서 또 가까이는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은 그 죽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혹은 또 자녀가 아프면은 자녀를 위해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경을 해가지고 발음을 남기기도 하고 그때 이미 향을 사르고 공영을 하는 게 그거 이미 그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읽어보면은 이 1500년 전의 과거가 우리 절에서 지금 오늘 현재에서 우리 절에서 하는 거랑 별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거슬러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공덕을 통해서 이 공덕을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이 회향의 정신을 통해서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업을 짓게 되면 분명한 그게 대한 과보가 온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00년 전에 그런 공덕을 짓고 회향하는 관념이 지금 이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회향을 하고 공덕을 하고 선업을 짓고 보시를 하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이 닮아 있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 권의 책에는 하나는 저술서, 학술서이고 하나는 대중서라서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국조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1: 어렵습니다.
0: 제목이 길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인도의 관념이 아까 말했죠. 불교의 외래, 인도의 불교 사상이 중국인의 생활에 스며들었나. 단순히 외래의 사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보시며, 기도며, 방생이며, 뭐 등등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고 또 업이라고 해야 되면 악업을 짓게 되면은

0: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까 겁을 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억보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업이 사람에게 돌아간, 그 중국 사람들에게 머리에 들어갔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두 번째 책, 업, 삶을 바꾸는 힘은 이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업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책은 두 권이고 학술서적이고 또 일반인들이 좀 더 편하게 읽으라고 한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업은 무엇이고 업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업력, 인과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요. 업이 단순하게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지는데요. 스님,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0: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불교를 할 때 부처님 당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뭐 부처님 당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 산농공상 저기 양반이 있었고 뭐 소귀 뭐 상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일단 뭐 양반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양반이면 김씨냐 권씨냐 뭐 무슨씨냐 이렇게 됐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배경을 보고 했죠.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불교에서는 그런 배경,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성씨가 뭐고 혈통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 그 사람이 업을 보고 행동 판단하게 됐죠. 부처님의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귀한 사람이, 신분이 높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악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이 선업을 짓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절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이 업을 통해서 이 인간 관계, 인간의 평가를 단순히 내가 무슨 씨고 뭐 부모가 누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나의 혹은 나의 평가를 받게 되고 또 다시 돌아가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나의 사회 변화 가능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말하지만 우리 업에서는 과거에는 책임을 지고 현재는 그 과거의 책임을 지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미래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인간 가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저희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앞에 두고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과 업보, 무아와 공, 참회와 수행, 그리고 북조시대 신앙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기억한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0: 업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업은 과거의 책임을 묻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업은 분명히 엄중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이 있고, 아까 제가 참회할 때도 말했죠.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고쳐나가고 또 다시 그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참회의 마음이자 기본적인 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선언을 통해서 오늘의 내 한 생각, 내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가까이는 내 자신이, 그리고 내 따뜻한 말, 좋은 선행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이 모든 중생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업을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면 어떡할까,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과거에 연연한 것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고파. 왜 그래 고파? 왜 울고 있느냐? 혹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어? 고파.
1: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니? 야소다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 방금 제가 본 장면이에요. 엄마, 목동이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소는 행복하게 목동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잔인한 부자가 나타나서는 소를 강압적으로 빼앗아갔어요. 소는 너무 놀라서 울었어요.
1: 그게 다니? 원한다면 내 그 소를 풀어주고 목동한테 돌려주겠노라.
2: 정말이요?
1: 물론이지. 의심의 여지 없이.
2: 그렇다면 그 목동이 시타르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잔인한 부자가 대바다타고 아바마마의 딸이 그 소라고 생각해주세요.
1: 야소다라! 이 무슨 농담이냐?
2: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마마의 명령대로 제가 대바다타와 결혼하여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해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시타르타 뿐이에요.
1: 하지만 그쪽에서 대바다타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온 걸 어쩌겠느냐?
2: 그래도 저는 시타르타와 결혼하고 싶어요.
1: 절대 안 된다.
0: 신랑을 선택할 권한을 우리 딸한테서 뺏으려는 겁니까?
2: 저는 시타르타를 사랑하고 그 이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0: 나도 시타르타가 좋아요. 당신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0: 나는 반대하오 아미타. 내 딸을 고행하는 여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
1: 먼저 카펠라바스토 백성들에게 시타레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젊은 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0: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고행자가 아니라 오직 힘만이 가져올 수 있다.
1: 바로 그 고행자가 모든 무술 시합에서 데바다타를 다 이겼어요.
0: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더구나. 그걸 이겼다고 할 순 없지.
1: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아바마마께서 직접 시험해보세요.

0: 좋다. 어떤 경기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무사 왕자들 중에서 누구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야소다라?
1: 네. 아빠 마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시험해보세요. 하지만 싯다르따만이 우승할 거예요.
2: 부마 경선을 결정하다니 도대체 단답한 예속심이 뭔지 알 수가 없구려. 그의 말에 의하면 왕자들 중 누구든 무술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야소다라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3: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번 부마 경선에서 우리 아들 대바다타가 결국엔 우승을 할 텐데요.
2: 시타르타가 그렇게 쉽게 죽였어?
3: 폭력으로도 안 될 경우엔 때로는 눈물이 통하기도 한다고요.
2: 그 말은
3: 망갈라가 한번 작정하고 나서면 만사가 대로 된다는 거죠.
4: 언젠가 내가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건가?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1: 그럼 너를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너를 봐.
3: 싯다르타.
4: 숙모님께서 어쩐 일로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3: 이제 젊은 왕인데 내 어찌 너를 함부로 부르겠니?
4: 괜찮습니다. 저도 마마의 아들이잖아요.
3: 그렇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지. 오늘 그런 어머니의 자격으로 내가 다른 아들을 위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단다.
4: 말씀만 하세요.
3: 있잖니 시타르타. 단다파니 왕의 딸 야소다라에게 대바다타의 이름으로 내가 청혼을 했는데, 그런데 단다파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소다라의 부마 경선을 선포하더구나. 너도 알고 있지 시타르타?
4: 예, 압니다.
3: 그렇다면 부마 경선에서 우승을 할 전사는 샤카가문 전체에 오직 두 사람뿐임도 또한 잘 알고 있겠구나. 너하고 네 형 대바다타.
4: 예, 숙모님.
3: 락슈만이었다면 시타의 부마 경선에 참가했을까? 형제간에 여자 하나를 놓고 너희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까? 전통에 따르자면 대바다타가 먼저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지금까지 경기마다 네 형을 다 이겼잖아. 이번에는 형이 좀 이기게 해주면 안 될까? 시타르타, 너도 형이 야소다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 난 네가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4: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3: 가능하지. 네가 이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 숙모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겠니? 아들?

0: 왕비 마마, 폐안합시옵니다.
1: 왜 그러?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지 않소?
2: 속수무책이라서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대왕이시고 저는 그 왕비인데 아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마야 마마가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1: 나도 바자스파티 구루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어.
2: 뭐라고 하던가요?
1: 시드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아내가 매우 매력 있으며 아름다울 거라고 하고 자손도 잘 낳아서 가문을 아주 영광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품도 똑같아서 서로를 많이 사랑할 겁니다.
2: 그 사람이 야소다라가 아니래요?
1: 야소다라라고 하오.
2: 어떻게요?
1: 시다르타의 별자리와 야소다라의 별자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오.
2: 그래서요.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잖아요. 망갈라 숙모가 아디님을 대신해 청혼하기 전에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1: 왕비, 그렇게 낙심할 일만은 아니오. 시간상 어쩔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단다파니가 부마 경선을 선언해서 우리한테 새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2: 하지만 시다르타가 싸워야 하잖아요.
1: 그 아이는 전사라오. 싸워서 이기는 게 본분이지. 두고 보시오. 야소다라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시다르타는 부마 경선에도 꼭 이길 거야.

0: 야, 서다라. 어디 가는 거니?
1: 저는 시타르 딸을 만나러요. 피리를 돌려주려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또 말해줄 것도 있고요. 부마 경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요.
0: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먼저 부마 경선에 참가를 하겠다고 나서야 이기든 말든 할 텐데 말이지.

0: 이하소다라?
1: 고파? 웬일이야?
2: 여자가 지켜야 할 예법 같은 거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 시타르타. 이전에 우르밀라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나로 좀 도와주겠어?
1: 누구를 말하는 거니?
2: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토록 내가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야?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넌 그저 부마경선에 이겨서 너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
1: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파. 나는 부마경선에 참가할 수가 없어.

0: 형이 너하고 결혼하길 원하기 때문이야.
1: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건 걱정되지 않는 거야? 전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넌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넌 오래전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 꽃을 거부하고 있구나.

0: 너는 돌에 고파의 얼굴을 새겼지만 고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너 슈타르타에게 바쳤어. 네가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1: 고파!

0: 마마, 전 하녀에 불과하지만 왕비 마마의 명으로 유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마마께 묻습니다. 야소다라를 이토록 벌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마마는 남자시고 또 우르밀라와 팔데프도 혼인시켜주셨어요. 야소다라는 마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리 매정하십니까?
1: 어쩔 수가 없어, 루시카.
0: 어쩔 수가 없다뇨?
1: 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0: 이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는 그 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소다라 마마가 칸치니처럼 되는 걸 원하시나요? 마마는 모든 여성에게 존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성만은 예외군요.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그녀의 권리를 빼앗고 계시잖아요.

야소따라 공주마마! 야소따라 공주마마!

0: 이게 무슨 짓이야, 코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1: 그래서 뭐? 네가 만든 조각상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겠지.
0: 아니, 코파, 아니야. 조각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 조각상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코파는 다르지. 조각상은 생명이 없지만 코파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부마경선에서 이겨서 너를 얻고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네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었으면 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왜 지금도 눈물이 그렁그렁할까?
1: 네가 만약 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데바다타의 운명을 바꿔야 돼. 시타르타가 당신 말을 들어주었다고 당신 정말 기뻐했었지?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요.

0: 두 눈으로 본 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한밤중에 시타라타와 야소다라가 함께 있다. 이건 그가 분명 부마 경선에 참가하는 거야.
1: 참가하라고 해요. 어쨌든 단다파니 왕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이길 게 확실하니까. 단다파니 왕이 개최하는 대회 내용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니까요.

0: 마마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회를 여시면 데바다타와 야소다라가 결혼을 하고요.
1: 물론이지. 6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드러나던 전화, 제가 이겼어요.
2: 데바다타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1: 드러나던 전하, 몸은 주사위 놀이를 하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시는군요.
2: 맞아요. 단답하니 폐하. 부마 경선 대회의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3: 왜요?
0: 부마 경선에서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3: 흉한 일?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0: 아미타 왕비마마, 저렇게 순진하셔선 누가 알겠어요? 시타르타는 사랑을 얻을 때 야소다라를 속였다고요. 마마는 데바다하에 계셔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대회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야 공표하려는 이유는 숫도다나 대왕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대회를 열기 위해서랍니다.
3: 폐하께서 공정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 순진하구만. 폐하가 왜 그렇게 야소다라를 시타르타에게 짝지어주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기나 해? 샤카 가문 내 단다파니 왕에 대한 지지가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야.
1: 아미타가 뭐 때문에 제 걱정을 하겠어요? 저보다도 오빠를 훨씬 더 사랑하는데.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0: 단답하니 폐하, 데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려 하시면 데바다타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경선을 조작해주세요.
1: 방법은요?
0: 방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1: 좋아요. 말씀대로 하리다. 저는 야소다라가 전사와 결혼하길 바래요. 겁쟁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타르타를 이겨야 합니다.

0: 여기 있었네. 온 궁을 다 찾아다녔어.
1: 칸타카, 고파와 인사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따스하고 감정적이지?
0: 그렇다면 이 아이도 네가 눈물을 흘리게 했겠네? 뭐, 칸타카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1: 고파,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0: 왜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해.
1: 하지만 아버님께서 부마경선을 원하시잖아. 부마경선에서 이기지도 않고 이렇게 널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0: 나쁜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신랑을 고르는 권리를 다 누렸어. 그런데 부마경선을 개최하는 바람에 난 그 권리를 빼앗겼어. 시다르타, 난 너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순 없어. 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1: 칸타카, 봤지? 내가 울린 거 아니다. 이리 와봐.

0: 발데크? 아, 맞지?
1: 시타타 마마, 인사 올립니다. 혼자 계실 때 만나 뵈려 했는데
2: 여긴 고파, 나의 우르밀라. 고파, 이쪽은 발데프, 우르밀라의 남편이지. 자, 이제 기탄 없이 말해봐.
1: 마마, 중요한 소식 있어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샤카 왕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 숭배의식을 올린다는 구실로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샤카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
3: 그걸 어찌 그리 확신하는?
2: 증거가 있습니다.
3: 어떤 증거?
2: 발데프요.
3: 발데프? 코살라국의 첩장? 네가 코살라로 가도록 도와줬노?
2: 태아가 병사들을 보내 사살하려 했던 그 직사입니다.
3: 짐이 그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다. 짐의 첩자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2: 사람을 왜 의심합니까?
3: 명심해라, 시다르타. 발레프가 너하고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그는 코살라국 사람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왕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너한테 충성하리라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2: 때론 조국이나 왕국 같은 것보다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데프는 이 소식을 알려주어 목숨을 걸었어요.
3: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허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발데프를 너무 쉽게 믿는 건 옳지 않아. 알았어? 하지만 짐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샤카 왕국을 잘 지켜야 하니까.
4: 무엇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 하느냐?
1: 아바마마, 왕이라면 황제가 되고 싶어합니다.
4: 하지만 네 그 욕심은 분명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 것이야. 마가다와 바이샬리는 강력한 왕국이.
1: 아바마마, 샤카 왕국을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4: 브라세나지, 너도 알다시피 서방에서 오는 모든 무역상들은 우리 왕국의 무역로로 지나간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서 우리 왕실의 금고가 항상 넉넉한 거야.
1: 보십시오. 이게 마가다와 코살라국을 지나가는 경로인데 저 멀리 간다르 지방과 미사르 지역까지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샤카 왕국을 지나고 간다르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길은 여정을 몇 달이나 줄여줍니다.
4: 아들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1: 물론 없죠, 지금은요. 허나 만약 샤카국이 이 길을 건설한다면 마가다로 가는 모든 무역상들은 그 길을 택하게 되고 그들은 세금을 받아서 왕실 금고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샤카국을 공격하면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첫째, 자국의 영토를 늘리게 되고, 둘째, 왕실 금고가 매우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4: 브라세나지, 샤카국이 약하다 여겨서는 안 돼. 우리에 비해 비록 숫자는 열세지만 그들의 단결력은 강력한 저지선이 될 것이다.
1: 그 저지선의 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4: 아들아, 네 결심이 그러하다면 좋다. 공격일이 언제냐?
1: 샤카국이 청춘 축제를 여는 기간 중 하루를 고를 겁니다.
3: 시타르타, 전사는 삶의 모든 걸 싸워서 얻는다.

0: 어떤 도전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마 경선에서 야소다라를 얻어. 네가 네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네 힘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래서 싸워야 한다. 대바라타는 부마 경선에서 너를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1: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모든 공정한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세나지시든 대바다타든 말이죠.

0: 대바나 타왕자 이렇게 나타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1: 나도 알고 있어, 야소다. 하지만 연인은 예외 아닌가?
0: 그 옷에서 손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건 내려놓으라고! 그건 내 베일이야!
1: 아, 이게 지난날 내 손에서 빠져나갔던 그 베일이군.

무서워할 거 없어. 너한텐 이 베일을 주러 온 거야. 이걸로 해. 네가 하면 아주 멋질 테니까.

0: 야소다라. 이 베일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 베일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에 맞춘 거란다. 방직공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내 테바다트를 불러서 얼른 너한테 갖다 주라고 했지.
1: 외숙모님, 이 베일을 주러 테바다타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와맛 풀장이었어요. 제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베일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0: 야소다라, 내가 테바다타를 대신해서 사과하마. 이 베일을 야소다라한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생각도 없이 바로 풀장으로 간 모양이구나. 나쁜 생각은 없었을 테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너도 알다시피 여자 하나로 인해 형제간에 마하바라타 전투가 벌어졌잖니? 네가 그런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비록 한밤중에 젊은 왕과 함께 산책을 나가도 말이야.
1: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면 데바다타에게 부마경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래요?
0: 어쩔 수가 없어. 너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구나. 아슈아팔 구루와 함께 몇 시간씩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테바다타가 얼마나 강한지 너도 알잖니? 그저 부마 경선날에 시타르타가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신께 빌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슬플 거야.

Yeah.

0: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들. 이제 힘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갖추었구나. 시타르타처럼.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시타르타가 절대 네 목에 손 못 대게 해라. 안 그랬다간 네 혀를 또 눌러 의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1: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걸 알아요. 그놈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어. 그리고 야소다라를 차지할 겁니다. 오직 제 거로.
2: 뭘 하시는 겁니까?
3: 도우려는 거요.
2: 그건 죄입니다.
3: 죄? 무슨 죄?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2: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3: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4: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실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

0: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한 엘로라 석굴과 회와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만자리카, 딸의 딸을 보았니?
1: 예, 아까 마구간 쪽으로 가시던데요.
0: 찬나, 네? 스타르딸을 봤어?
2: 저 언덕이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십니다.

0: 곱하네. 무슨 일이야? 듣자하니 대바다에 물이 부족하다고들 하던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네 눈을 봐. 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잖아.
1: 나 같은 사람도 카필라마스트의 젊은 왕이 대바다의 공주를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부마 경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대바다타는 열심히 훈련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0: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침착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라고. 왜 그러지? 술을 왜 그리 잔인하게 매지라는가?
2: 인사드립니다. 술의 바퀴가 진흙 속에 빠져 꼼짝도 안 합니다.
0: 소를 때린다고 이 바퀴가 빠져나오겠는가? 내가 좀 도와주겠네. 자,
3: 멈춰요 젊은아. 뭘 하시는 겁니까?
0: 도우려는 거요.
3: 그건 죄입니다.
0: 죄? 무슨 죄?
3: 그 자는 수드라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 천한자야, 너는 젊은 왕 마마를 말리지도 않고 어서 당장 사죄드리지 못할까?
4: 아이고, 죄송합니다.
0: 잠깐, 이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하오?
3: 마마를 만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0: 그렇지 않아. 내가 그를 만졌지.
3: 또한 그는 브라만이 다니는 이 길을 침범했습니다.
0: 그게 죄라고? 이 길은 누구나 사용하라는 길이오. 이 우주와 공기, 물, 흙처럼.
3: 그는 신에게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0: 신은 그를 창조하시고 당신도 창조하셨어. 만약 그가 신께 죄를 지었다면 신이 벌을 주시겠지. 당신이 뭐라고 그를 벌하는가?

0: 당신은 신에 관한 권위자가 아니오. 신만이 권위자요.
1: 잊지 마시오, 젊은 왕.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신의 화신이고 신의 상징이오. 배달을 숭비하고 독송하며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오. 우리뿐!
0: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이 땅을 열심히 갈았고 이 과실과 야채를 재배한 당신이 이것들이 썩지 않게 할 수 있나? 지상에서 신의 화신이라는 당신이 수레를 건드리지 않고 이 바퀴들을 빼낼 수 있나?
1: 우리를 모욕하고 계시는군요.
0: 당신들이 이 사람을 모욕하고 있지.
1: 지금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왕 시따르타.
0: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종교란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오. 토론을 거듭하면 증오만 커질 뿐이지. 종교의 능력은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결시키는 것. 종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1: 종교는 월등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한계를 알게 해주고 그들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0: 누가 종교를 만들었소?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누신의 아들이고 브라마신의 후손이라고들 하죠. 시바신의 계급을 의심해 본 적 있어? 또는 브라마신의 믿음을? 또는 비슈누신의 선언을? 우리가 마누신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브라만인 거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이 수드라겠지.
2: 같이 이 바퀴를 빼요.
0: 그럼 어서 밀어.
1: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0: 말문왕의 부상이 심각합니다. 양손의 손가락이 다 부러졌습니다.
1: 이 들으면 부마 경선이 열리는데 젊은 왕이 참가할 수 있겠나?
0: 아니요. 이건 시간이 걸려야 낫습니다.
1: 이제 고판은 어찌한단 말인가? 대받았다! 대받았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드디어 우리가 신경 쓰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됐단다. 싯다.

부마 경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됐으니 이제 야소다라는 네 차지란다. 그리고 네가 샤카 왕이 되는 거야.

0: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신이시여, 저는 시타르타를 선택했어요. 만약 그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 곧바는 살 수가 없어요.
1: 축하하오, 단답한 이왕.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마 경선에서 대바다타의 적수는 없어요.
2: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다시 따르다가 부마 경선에서 우승할 때까지 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예소달아, 지금 무슨 맹세라는 거니? 부마 경선까지 물도 안 마시겠단 말이냐?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전 오직 시타르타하고만 살 거고 시타르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겁니다.

0: 괜찮으냐?
1: 이럴 수가. 두 눈에 눈물이. 아바마마의 눈물은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합니다. 부마 경선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죠. 전사는 모든 걸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저는 전사니까 고파를 아내로 얻기 위해 부마 경선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0: 그 상처는 어쩌고?
1: 상처는 전사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아바마마의 축복과 고파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는 한 제가 부마 경선에서 우승하는 걸 막을 자는 없어요. 신이 계시다면 신도 못 막아요.
0: 너를 축복하노라.

0: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샤카국 정춘축제 마지막 날에 단다파니 왕께서 따님을 위해 부마 경선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1: 테바다 타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저의 딸 야소다라가 능력 있는 전사와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출제한 경기에서 어떤 왕자가 우승을 하든 그 사람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0: 젊은 옥마마, 이거요.
1: 그게 뭐냐?
0: 야생 삼백껍질이에요.
1: 이 약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잘했다, 찬나. 젊은 옥마마, 양손을 여기에 담그세요.

0: 이제 곧 손이 나으실 겁니다.
1: 약물이 일단 마르고 나면 손바닥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이후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2: 대받았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거라. 치타르타가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네 의식을 잃게 하는 기술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야. 너는 그저 그의 손가락을 공격해서 더욱더 다치게만 해라. 그의 손가락을 노려. 대바다타, 가서 야소다라를 쟁취해라.
3: 이제 부마 경선에 참여하는 왕자들을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대바다타 왕자!
4: 원하시!
3: 대바다타 왕자!

스타르터! 젊은 왕 스타르터!

0: 이제 본 경기는 두 명의 경쟁자 사이에 벌어지겠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경기를 두려워했고 그렇게 무능력한 전사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1: 너희 왕자는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2: 장차 샤카 왕국의 왕이 될 사람과 싸우는 건 파멸을 자초하는 거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를 초토화시킬지 누가 알겠어.
1: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왕자님도 참여 안 하는 거야.
3: 그래, 안 그러면 데바다트와 시테라탄 나의 적수도 안 되지. 단숨에 죽여줄 테니까.
0: 데바다타와 시타르타 두 사람 앞에 놓인 항아리에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반지를 먼저 찾는 사람이 어떤 종목을 겨룰 건지 결정할 수 있어.
4: 시타르타의 항아리에는 반지가 없어.

0: 자, 그렇다면 구마 경찬의 경기 종목을 결정하라. 대바다 타왕자, 어서.
1: 저 대바다 타는 젊은 왕 시타르타에게 레슬링 경기로 도전하겠습니다.

0: 저는 젊은 왕 스타르타에게 레슬링 경기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본 경기에는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끝까지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소다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 레슬린이요? 시타르타는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2: 믿음을 가져와가야 너의 사랑과 믿음이 시타르타에게 힘이 돼.
3: 젊은 왕 시타르타, 데바다타 왕자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는가?

0: 저것 봐. 데바다타가 젊은왕 시타르타를 공격하고 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받아치질 않네.
1: 아니 어떻게 치겠어? 데바다타를 때리면 자기 손가락이 더 아플 텐데 젊은왕은 얼마 후면 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에이그 참 불쌍하구만.

0: 싯다르타, 인내도 무기가 된단다. 적을 지치게 만들고 그의 힘을 다 소진시킬 수 있지. 그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야.
1: 왜 그래, 젊은 왕! 벌써 힘이 딸리나? 어? 일어나!
2: 지친 건 형 같은데.
1: 아직 시간은 있다, 시타르타. 당장 패배를 인정해! 부마 경선에서 자진 탈락하라고! 안 그러면 지금!

0: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1: 야소다라가 간친이처럼 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0: 나는 너 시타르타를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0: 야, 그 참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는데.
1: 일단 이 약물이 굳고 나면 손바닥에 돌처럼 굳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죠.

훌륭하다, 시타르타. 잘했어. 너는 참으로 전사구나. 시타르타가 이길 거라던 야수다라 말이 맞았다. 저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딸 야소다라를 오늘의 승자 시타르타 왕자와 결혼시키기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0: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1: 어머니, 코파가 왜 이럽니까? 말씀해 주세요. 로시카, 가서 어이를 불러와라.
0: 네, 잠깐 로시카. 시다르타, 어이를 부릴 필요까진 없어. 물을 좀 주기만 하면 된단다.
1: 어째서요?
0: 네가 다친 그날부터 야소다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단다.

0: 스타르타.
1: 예, 좀 보게. 시타르타를 두고 맹세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더니 이제는.

신이 있다면 말 좀 해봐! 어째서 나를 공국에 빠져있는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0: 여쭈어볼 게 있어 뒤에 있었습니다. 제 운명을 저주해야 할지 아니면 대왕께 경하를 드려야 할지.
1: 당연히 축하를 해주셔야지요. 제 딸 야소다라가 시타르타처럼 용감한 남편을 구했지 않습니까?
0: 훌륭하군요, 담답하니. 그런 배신자일 줄은 몰랐네요.
1: 저도 전하가 그런 거짓말쟁일 줄은 몰랐네요.
0: 대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겠다 약속해놓고선.
1: 전하도 시타르타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어요. 전사가 아니라고, 고행자라고.
0: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요, 운이.
1: 이제 저 역시 운이 아주 좋아졌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하의 진퇴양난을 이해합니다. 항상 말씀하시길 숫도다나 대왕께 시타르타와 대바다탄 똑같다고 하셨지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가서 함께 잔치를 즐깁시다. 자, 어서요. 가십시다.

0: 좋다.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1: 네가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2: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뭘 하시는 겁니까?
2: 도우려는 거요.
0: 그건 죄입니다.
2: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0: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1: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백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폐하. 교지입니다.
1: 읽어보거라.
2: 고살라국 브라세나지 대왕의 승리마가 딛고 지나간 왕국은 예외 없이 고살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제지하는 건 고살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며 이는 나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한다.
3: 고설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5: 구루 혼인 날을 상서로운 길일로 잘 잡아주세요.
6: 그래요, 그루.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맺어주는 혼인이잖아요.
5: 그루, 혼인 날을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야소다라가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시타르타와 있지 않습니까?
7: 시타르타!
8: 아니 뭐 하는 거야 고파?
7: 복수를 하는 거지.
8: 아니 그래도 그렇지.
0: 길이를 잡았습니다. 7일 후 보름날입니다.
9: 축하오.
5: 축하드려요.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경하드려.
5: 축하드려요, 마마.
0: 축하합니다.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축하해야지. 아미토다, 카펠라바스트의 달콤한 과제를 돌리게 대북을 울려라. 앞으로 며칠간 카펠라바스토와 데바다하의 모든 백성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널리 고정.
9: 물론이지요.
10: 인도네의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의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두루 마련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의 리차비도 초청하라. 모두 카펠라바스트의 귀중한 손님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초청 목록을 만들고 계세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오리다.
11: 배야, 첩자 아리악 문안 인사 올립니다.
10: 아리악, 새 소식을 말하라.
11: 배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아슈아맥의 숭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샤카 연합국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10: 방어할 방도는?
11: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든가 전쟁을 하든가.
10: 그렇다면 전쟁이지. 아리악, 모든 첩자들에게 경기 태세로 대기하라고 이르라.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은 카필라바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11: 7일 정도 거리입니다.

0: 금방 돌아오겠다고 나가시더니 모두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폐하가 안 계신 동안 시타르테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어요.
1: 네, 폐하. 이런저런 준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결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0: 여기 행사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1: 폐하. 왕실 사제가 결혼식을 즈음해서 사운을 하나 지으시랍니다.
0: 그리고 초청장은 여기 있어요. 보시지요.

0: 뭐야?
1: 결혼식 초청장이 아니라 전쟁 선고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나팔 대신 전투의 꽹과리를 울릴 것이오.
2: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부강이 말숭배 의식을 했소. 그 말이 샤카고를 향해 오고 있어요.
3: 단답한 이왕, 이 결혼은 좀 연기해야 할 것 같소.

0: 배야. 프라세나짓의 말이 샤카 왕국에 진입을 했습니까?
1: 아직은.
0: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요.
1: 그래요, 배야. 그 말이 샤카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럼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결혼시킬 수 있지요.
3: 아,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을 미루는 건 옳지 않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4: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 내 약속하마. 이 결혼식은 꼭 한다. 약속하지.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한다.
3: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고요? 경선을 다시 할 순 없죠. 그러면 누가 야소다라와 결혼을?
2: 숙모님,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말씀만은.
3: 봐요, 우리가 핏줄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요.
5: 실은 나도 이 결혼이 연기되기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
4: 핏줄한텐 결혼식 연기를 말할 수 있지만 적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6: 염려 마십시오, 폐하. 폐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1: 예, 폐하. 야소다라는 이제 폐하의 사람이니 언제든 원하실 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4: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결혼식은 하되 전쟁 후에 하는 걸로. 아미토단, 대신에게 샤카 연합국 왕들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라.
0: 물론입니다, 배야.
5: 이제 정말 신께 가서 공양을 올려야겠군.
7: 시타르타.
8: 응?

0: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1: 왜?
0: 그때는 네가 내 생각만 했잖아.
1: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0: 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항상 새를 따라가거나 별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로 간.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늘 궁금해.
1: 사실을 알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

0: 지금 뭐라는 거야?
1: 나를 너한테 묶어두는 거지.
0: 왜?
1: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해? 자, 매듭도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0: 젊은 엄마. 마마.
1: 찬나.
0: 마마, 끔찍한 소식입니다.
1: 뭔데?
0: 마마의 결혼식이 며칠 연기됐습니다.
2: 아니, 왜?
0: 프라세나짓이 말 숭배 의식을 하고 그 말을 풀어놓았답니다. 그 말이 도착을 하면 전쟁이랍니다.
1: 고파. 모든 게 다...
2: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타르타. 이젠 넌 영원히 내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0: 길을 가로막지 마.
1: 어떻게? 네가 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
0: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1: 왜?
0: 부마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네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1: 경선에서 진 건 내 인정하지. 하지만 내 운명까지 패배한 건 아니야. 안 그러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박한 전쟁 소식을 듣지 않았겠지. 네 결혼이 연기됐을 리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지.
0: 무슨 기?
1: 전쟁터에서 적들의 칼이 말이야 우리 핏줄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0: 전에는 축하할 일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신의 은총을 입어 축하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프라세나지스의 패배. 둘째, 시다르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프라세나지시 우리 왕국을 함부로 넘본다면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치러 그자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1: 그자의 말을 막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0: 그리 되면 우리가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전쟁을 벌이든가.
2: 헤어, 코살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병사들 수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말도 더 많이 가졌고.
0: 나, 그들은 우리만한 용기가 없소. 샤카국 병사 한 명이 그들 전사 1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먼저 전체 상황을 잘 숙고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하, 우리가 프라세나짓의 우정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0: 우정인가 통치인가?
4: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5: 안 돼요. 안 됩니다.
6: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3: 그렇게 하면 나라의 부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국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준다면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0: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의 노예가 되는 건 말인가? 명심하시오, 단다파니 왕. 샤카 왕국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7: 야, 동감입니다.
8: 그러지 안 돼. 동감이에요.
0: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단다파니 왕.
9: 제안이 있습니다, 폐하. 프라세나지 세계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순 없나요?
0: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슈와 메그 숭배의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패배의 맛을 본 후에야 평화가 뭔지 이해할 사람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바로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 동의하십니까?
10: 예! 동의합니다!
11: 동의합니다!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0: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샤카 연합국의 모든 왕들은 각자 자국의 군대를 인도해서 코살라국 경계선으로 집합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력을 코살라 국경에 모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프라세나짓 군대가 코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허용할 수 없다.
14: 결코 마무리야!

0: 경하드립니다, 베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자국과 샤카국 사이에 있는 왕국에서 저희와 협상을 하겠답니다.
1: 잘 됐고, 잘했어, 사령관.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가까이 오시오, 대왕.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2: 예, 폐하.

0: 이건 코살라 국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둬줬어.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1: 예, 폐하.
0: 짐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원한다. 다음번 목표는 샤카 왕국 카필라바스트다.
2: 폐하, 샤카 왕국을 이기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고 게다가 결속력도 단단합니다.
0: 내가 그 결속을 깨버렸다. 연합국의 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갈라진 틈 하나면 좋겠다. 여봐라, 나의 교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 스토다나 대왕을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르라. 그리고 코살라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짐이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전하라.
2: 예, 부여.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코코넛을
1: 모두 열 바구니지요.
0: 무엇 때문에?
1: 진언을 염송하기 위해서요.
0: 진언? 왜요?
1: 실은 제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왕비마마가 하셔야지요. 저주의 눈을 막아야 하니까요. 카필라바스트에 그토록 불길한 행사를 하고.
0: 불길해요? 뭐가 불길해요?
1: 샤카 가문 여인들이 떠드는 소문이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쩌겠어요? 일일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 아이는 애군이에요. 보세요, 시타르타와의 결혼이 성사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애군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거 보세요, 또 다른 애군이 이어지고 예경의 등불도 떨어뜨렸잖아요.
0: 야, 소다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소다라가 데바다타와 결혼이 결정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만약 그랬다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0: 정말 딱도하십니다, 숙모님. 어제까지는 야소다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드님을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그 아이가 불길하고 애군이라고 하시다니요.
1: 당연하지요, 마마.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기 보세요, 야소다라의 발자국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바닥에 붉은색 주사를 묻히고 시댁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인 발이 피범벅이 돼서 시댁 문지방을 넘었어요.

0: 야소다라.
1: 외숙모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할게요. 왕국이나 백성들한테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요.

0: 바보같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다 제멋대로 말하라고 해. 너는 나한테 행운을 가져왔어. 네가 내 아들을 잘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망갈라 외숙모도 본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니까.
1: 꼭 그리 되기를.
0: 그리고 널 이 집안에 반기며 맞아들일 거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죠?
1: 외숙모님.

0: 대왕폐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말이 우리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세나질 왕의 교지입니다. 왕을 도와준다면 폐하의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대왕의 우정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전하라. 대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고.
1: 예.

0: 폐하 프라세나지스는 산 기슭에 막살 세웠습니다.
1: 그는 아직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은 거구만.
0: 하지만 폐하, 그의 말이 우리 왕국에 들어왔고 그는 우리가 그 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폐하, 샤카 왕들의 군대가 산 끝자락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대는 언제 다 모일 수 있나?
3: 이틀 후입니다, 폐하.
4: 그럼 프라세너지과 어디서 싸우지요?
1: 우리 공격의 시발점은 여기다. 그의 말을 여기서 잡아 묶어둘 거다.
5: 폐하,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점은 이 작은 땅입니다.
1: 어째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5: 폐하, 이 작은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협소하니까요. 그 길들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여기 위에, 그들 군대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며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살라국의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다면 중요한 전투가 여기 협곡에서 벌어지는.
5: 그들은 협곡에, 우리는 정상에.
2: 즉 적군은 저 아래에 있고 우린 정상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면 프라세너지스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겠지요.
2: 그런 거대 군대를 마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입니다, 폐하.
1: 잘했다, 시타르타. 유용한 전사여.
5: 감사는 제가 아니라 카운다냐 스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 전략을 가르쳐주셨죠. 거기에 더해 가르쳐주신 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오니까요. 폐하, 우리가 전쟁을 방지할 길은 없습니까?
1: 사령관!
3: 예, 폐하.
1: 전군의 명령을 전달하라. 내일 출발한다!
3: 예, 폐하.
5: 아바마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마.

0: 발데프? 여기서 뭐라는 거야?
1: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젊은 왕 시타르타 마마께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카펠라바스토와 젊은 왕이 잘 되길 바랍니다.

0: 코살라국 첩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단다파니 왕을 위해서.
1: 아, 아닙니다.

0: 그리고 너는 반역자지. 데바다타, 나는 단지 욕망을 품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하고 내 부친은 혈육인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
1: 자, 단다파니왕, 이 교지를 숫도다나 대왕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0: 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데바다타.
1: 제가요? 왜요?
0: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1: 숫도다나 대왕, 지금은 마마의 친척인...
0: 그렇다, 데바다타. 나는 네가 사위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네가 부마 경선에서 지지 않았니? 데바다타, 날 도와다오. 나도 널 도우마. 코살라국의 이 교지는 너와 나만 알도록 하자. 알겠니? 데바다타, 전쟁에서 패할 준비를 하자.
1: 이해가 안 되네.
0: 설명해주마.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그리고 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바로 너. 데바다타 교질다오. 가자, 어서.

0: 발대표. 발대표. 웬일인가 발대표. 말 좀 해봐 발대표. 누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발대표? 어떻게 된 거지 찬?
1: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길래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0: 발대표. 무슨 일이야 발대표? 말해봐. 말을 해봐. 말해봐.
2: 단드?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발대표.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3: 그래. 그래 말을 해봐.
0: 물 좀 가져봐. 어?

0: 발대포. 자, 물 마셔. 발대포 물 마셔. 발대포 괜찮아. 발대포, 발대포 물 좀 마셔봐. 발대포, 발대포, 발대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찬나? 왜 아무 말도 못해? 발대포, 발대포, 발대포. 말 좀 해봐, 찬나.
1: 발대포는 이제 말 못해요.
0: 말을 못해? 그 말은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포, 가서 어일 불러와라. 찬나, 어서 가서 어일 불러와!
2: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죽었어, 시따르타.
0: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포, 자초 지종을 말해봐. 내가 그를 살려줬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 이제 말을 할 거야. 발대포, 말해봐.
3: 젊은 어머나, 젊은 어머나. 그의 숨은 끊어졌고 심장도 뛰지 않아요.
0: 발대포, 발대포 눈을 떠봐. 눈 떠오라니까. 발대포, 발대포, 발대포.
2: 죽음은 불가피한 거야, 시다르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그루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힌두 경전에서도 읽었을 거고.
0: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지?
2: 그게 진리야, 스타르타.
0: 아니야!
3: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3: 왕국을 지키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0: 나한테 왕국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 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깃든 몸을 버리게 할 수 있어? 난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3: 카필라바스토는 마마께 큰 희망을 걸고 있어요.
0: 싸우셔야.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거야.
2: 넌 가야만 해.
0: 안 갈 거야! 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2: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피투를 구하는 것도 의미하지.
0: 그렇다면 난 전쟁 안 할 거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난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3: 젊은 악마마,
0: 모두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혼자 있을 거야.
3: 젊은 악마마, 어디 가세요?
2: 내버려둬, 찬나!
3: 말려야 돼요.
2: 지금은 내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방법은 다만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음은 불가피해, 시타르타. 그것이 진리야, 시타르타.
3: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네 양심, 연민, 돌봄, 자비.
1: 그리고 나도 너야.
0: 둘 다 누구야? 나는 물, 나는 흙, 나는 자비, 나는 미망. 이것들이 사랑이 생기게 하지.
1: 나는 불, 나는 공기, 나는 화, 그리고 질투, 나는 자존심. 이것들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네가 용맹한 행동을 하게 하지. 인간을 성공의 정상에 올려놓기도 해.
0: 용기는 맹목적이야, 시타르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2: 잘못된 행동?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0: 너는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제시했고 전쟁에 가담한 거야.
1: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승리는 전사의 본분이야. 너는 바로 그걸 한 거야.
0: 전쟁은 그저 파괴만을 야기해. 너도 알잖아.
1: 그리고 전쟁은 성공을 가져오지. 너도 알잖아.
0: 발데프의 죽음에 왜 울었어? 왜 그 죽음에 불안한 거야?
1: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설명할 때 왜 자랑스러웠어?
0: 전쟁의 산물, 수천 구의 신체, 애도하는 친척들, 절대 낫지 않는 상처.
1: 흙, 미망, 연민, 공감은 너를 감정적으로 만들어. 네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0: 이 불이, 이 화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시타르타.
1: 그 말은 듣지 마. 네 이해관계만 생각해.
0: 신을 생각해.

0: पुरुषार्थ कथा सुनो सुनो सिद्धार्थ कथा।
1: कोसल्ला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0: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받

0: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0: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현 선사의 의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순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록의 왕 임제로 24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무슨 그런 정해진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방편으로 불법이라 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풀려나도록 해주는 거. 그 이제 여기서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어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어서 그걸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생각에, 분별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니까 자기한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래 이 본성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 본래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만 풀려나면은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답니다. 그게 다지. 뭐 불법이라고 해서 깨달아서 알아야 될 무슨 불법이란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얻을 게 없다 그러거든. 얻을 게 없다. 공안경에도 나오고 뭐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얻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 왜 얻을 게 없느냐? 이미 다 있어. 본래부터 이렇게 다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데 단지 이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알고자 하니까. 그 병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중생의 병은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고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요게 병이다. 그리고 요 병에서 풀려나게끔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부처님의 약이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약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하고 이걸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이거를 이걸 뭐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다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하고 계속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생각으로 분별을 해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무슨 특별한 뭐 길이 있고 비결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각자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지. 뭐 남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미 다 그런 얘기가 됐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있다 한다면 그거 자체가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고 분별인데 그렇게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거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본래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 근본이고 본래의 진실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가짜예요, 가짜. 망상이라고 하거든. 망이란 게 헛거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한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이제 매여가지고 이 진실한 이거를 뭐 이제 모르고 오히려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경전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갖추고 있고 우리 마음이란 걸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라는 게 부처잖아요. 부처가 마음속에 딱 들어있다. 근데 왜 이거 있는 걸인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이라는 구름이 그 눈앞을 가리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이제 이게 뭐 구름이 그치면은 뭐 밝은 태양이 드러난다고 하듯이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공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뭐 깨달아서 알아야 될 불법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또 분별이 되겠죠. 이게 불법이다 하면은 그게 분별이지. 뭔가 불법이란 물건이 또 있게 되니까. 그럼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오히려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뭐 반신경에서 얻을 법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얻을 건 없고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은 그 불교 이전부터 예컨대 뭐 인도에서 불교 이전부터 아 이거 생각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베다 경전이나 뭐 우파니샤드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이렇게 걷어내야 된다. 생각이란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그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요가라고 하는 이제 인도에서 방법이 그 생각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개발한 게 선정입니다. 선정 수행을 정신을 딱 집중을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나의 생각에 딱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의 생각에 마음을 머물러 놓고 그것만 줄기차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생각이 멈추게 되고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무상삼매라는 등또 불교 소승불교에서도 그거를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이라는 것은 그 멸진정을 다른 말로 상수멸정이라고 그러는데 상이 생각이고 수가 느낌인데 생각과 느낌이 멸 없어져 버렸다. 그럼 생각과 느낌이 없어 버리면은 그냥 깊은 잠을 자는 사람처럼 무의식 상태. 숨은 쉬고 있고, 살아는 있는데, 의식은 멈춰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삼매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의식을 멈추어 놓고 있는 것이지, 그거 깨달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그런 식의 선정이나 삼매에 들어가서 깨닫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불이법이라잖아요. 불이법. 생각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벗어나면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보고 듣고 뭐다 하는데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그런 어떤 삼매 속에 들어가고 뭐 그런 그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문득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서 깨달으면은 이제 불이법이라 그러고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 그 이제 반야심경에 오온이 전부 공이다. 오온이라는 게 분별 세계고 생각 세계거든.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공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사의하게 오는 깨달음이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버리는 거는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뭐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예. 그래서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거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이 말은 생각이나 뭐 보고 듣는 거나 뭐그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그런 데서 싹 벗어나서 걸림없는 그런 해탈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중생들은 그럼 이제 자기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이런 데다 의지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어. 아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뭔가가 있다고. 그게 중생 세계거든. 중생 세계는 뭐가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해탈을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예.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제. 없기만 한게 아니고 분별하고 다 있는데 이제 없는 그런 이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 도깨비여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벗어난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 곳곳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이게 이제 출가라는 게 이제 진짜 출가는 뭐 몸의 출가는 아니에요. 진짜 출가는 이제 마음의 출가죠. 마음의 출가라는 거는 결국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는,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아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제 출세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출가는 몸이 출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하는 거니까, 몸을 뭐, 머리를 깎고 뭐,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은 몸이 출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말하고 불법을 말하고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거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방편의 말이라고. 방편의 말. 방편의 말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어요. 말이란 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분별이 없으니까 말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 이걸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뭐 도를 깨달았다, 뭐 해탈했다, 무슨 뭐 법을 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뭐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해서는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해탈이라는 게 있고 너희들은 뭐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니까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깨달아야 된다. 뭐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번뇌 속에 있는 건데 그 생각을 벗어나면 번뇌에서 벗어난 열반이 예,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한번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은 방편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도 깨달아봐야지 불법을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지 뭐 생각을 벗어나 해탈해봐야지 이런 이제 발심을 하고. 왜냐하면 아직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한번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탁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해탈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 깨달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
깨닫고 나서 뭐 오도송이란 걸 지낸다고 하는.

있는데, 아, 나 깨달아 보니까 깨달음 이런 거야 하고,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생각을 덮고서는 체험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 수가 있어. 여전히 눈으로 보는 건 보고, 귀로 듣는 건 듣고, 뭐 느끼는 건 느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뭐 그런 걸 하니까, 그런 기능은 다 되니까 살아가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일단 마음이 너무 가볍고 하여튼 이전에 생각에 묶여서 살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시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다고.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을 때는 생각을 벗어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다 이래 살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모르거든. 근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유로움, 뭐그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해보면 이게 생각 속에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고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뭐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기가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호소하는 게 그런 거라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습관적으로 또 생각을 따라가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러면 그냥 이 자리 계속 있어 말로 따라가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거든 습관. 이미 습관,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쑥 그래 또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탈한 힘은 약하고 해탈을 비록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묶여있는 힘은 강하고 이러니까 해탈한 힘을 약한 이 힘을 이제 강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뭐, 딴데 관심 안 가고, 아, 나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이제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문도 더, 이제 법문이 더 재밌어져요. 왜냐? 그전에는 법문이 뭔 소린지를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제 실감이 되니까 법문 듣는 게 훨씬 재미있거든.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막그 법문도 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들으면 자꾸 이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자리에서 살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 그 시간에 많이 걸린다고.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낯익은 것으로부터 낯설어 가고, 낯선 것에 낯익어 가고 한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되고, 점점 더 만족스럽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뭘 얻을 법이란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게 다 말이다. 말. 방편으로 중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한테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건 없어요. 단지 생각에서 분별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튼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 한번 여기에 통하고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체험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현실입니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옛날 선사들은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한데 채 때리기도 하고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뭐 잔잔해라 뭐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것이
모든

곳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경우에 항상 이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모든 곳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여줘서 이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게 바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 법인이 돈이 하고 이름 붙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6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북종의 신수선사가 뭐 마음은 거울과 같은데 늘 깨끗하게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해라 이러니까 6조는 거울이란 그런 마음이라는 거울이라는 그런 물건은 없다 마음에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란 물건은 없는 거야 없는데 무슨 먼지가 묻는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말도 하는데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게 공.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라니까 아,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알게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 다 나다 뭐 이런 건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이렇게 하나 더 머리 위에 머리를 이렇게 하나 더 놓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거대들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음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이제 눈앞에서 작용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살아 있으니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막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히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역시 이제 방편이 말입니다. 방편이 말이고 실제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말도 여기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말은 전부 생각이지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말은 전부 생각인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엿법한 말이란 건 없어요. 그건 말이란 건다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는 것이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건데 이게 여기 무슨 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도 뭐 이런 걸 처음에는 이제 아직까지 발지가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몇년 공부를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자기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감이 오거든. 아 여기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고 어떤 생각도 여기는 붙을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요.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게 조사나 부처라는 분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음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뭘 찾을 건 없습니다. 밖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위에는 다 바깥이 있거든. 이거 위에는 뭐냐? 다 분별색이니까.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 위에는 다 분별색이니까 그건 바깥이고, 바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우리가 안팎이라는 게딱 금방 알수 있는데, 마음의 안팎이라는 거는 뭔가 분별하는 거는 마음밖의 일이고, 분별이 없는 이게 마음속의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 방편의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는 안팎이란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방편으로 밖에서 구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중생의 그 분별 세계 속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할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도가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요게 한번 이게 와닿으면은 저절로 생각이 다 쉬어져 버리거든요. 생각을 시작해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각이 쉬어져 버릴 수 있고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 자체를 궁금하지도 않고 우리가 도가 뭘까 불법이 뭘까 하고 궁금함 속에 있다는 건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 생각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뭔가 이름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뭐지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니까. 근데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고 이제 뭐가 이거다라고 도라는 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머무는 데가 이게 이제 무주, 무상, 무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삼매를 얘기할 때 무주삼매, 무상삼매, 무념삼매, 뭐 무원삼매, 무생삼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물론 방편이 말이지만은 머무는 데가 없어. 뭔가 아는 게 있고 얻은 게 있으면 그걸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진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진리구나. 내 이제 진리를 손아귀 안에 넣었다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거야.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아 이거구나 알겠다 하고 그걸 딱 붙잡게 되겠죠. 그러면 아는 게 있고. 그게 분별 세계고 생각의 세계예요.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럼 모른다라는 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른다는 생각도 없고 안다는 생각도 없고 뭐 진리니 뭐 그런 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살아가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걸림없이 사는 거지, 그냥. 걸림없이 사는 것도 뭐, 산다, 이것도 억지로, 이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는 뭐, 스스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얻을 게 있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될게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할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생각 속에 살다가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쉬어지는 이제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이 생각에서 풀려나게 되고 생각에 물이 빠져서 이제 생각이 쉬어지는데 그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게 결국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거라든지 누가 하는 말 이런 게 그만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책도 잘안 봐지고, 말도 귀에 잘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 책을 봤을 때도 어떤 글자를 딱 보면은 그 글자의 뜻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에서 나타나는 글자 한자 한자가 다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 한자에서 이 자리를,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따라가는 식으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책을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는 보이는데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전체 문장으로서 이게 막그 들어오는 건잘안 돼.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는 그것도 할수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익숙해지면 그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에서 벗어난 그게 그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생각이 쭉 이어지는 게 이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뭘 생각이 이어지질 않고 금방 했던 말이나 생각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건망증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 놀고 막 마음이 텅빈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뭐, 그때는 이제 책도 읽을 수 있고 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문장은 읽어도 그게 이제 거기 안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처음에는 문장으로 읽으면 그게 또 생각으로 훅 끌려가니까 그게 싫어서 그만, 좀안 빠지고 이렇게 돼요. 예. 그건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너무 무리 들고 오염이 된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걸 한번 벗어나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 문자 언어에서 말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이 좀더 힘을 이제 얻어야 생각으로부터 생각에서 자유롭고 말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이어지고 이제 말이 이어지는 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늘 거기서 번뇌가 생깁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뭐, 그 끌려가면은 자기의 그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고민, 고통이 없는 이 본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거든. 생각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면은. 그게 번뇌예요, 그게.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그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체험,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본래 면목으로,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거든. 자기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은 곧 그대들이 10년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미 일어난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에 또막 걸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이 말이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10년 동안 공부하러 온갖 걸뭐다 배우고 온갖 수행을 다 하고 해봤자 분별해서 안 벗어나면은 생각에서 안 벗어나면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되 이제 그게 끌려다니질 않는다.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그게 끌려다니질 않는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여기에서 뭐 깨어 있어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이거야. 항상 이 자리.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붙을 수가 없고 그것도 생각이니까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시간이라는 것도 다 생각이거든. 분별인 거고.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고 이렇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현실이죠.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옛날 부대사처럼 뭐 법문하라니까 방목 내려가 버린다 이러면 공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 한번 이렇게 생각을 벗어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자기가 이런 말 듣다가 하면 턱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자기가 하면 턱 이렇게 체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자리라고 이제 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언제든지 눈앞의 일이요 눈앞의 일이라 당장 지금 당장 이거단 말이지 당장 이거. 뭐, 눈 앞에 어디, 뭐, 어디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눈앞의 일이라는 게 당장의 일이다. 당장 이건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니까, 뭐, 당장 이거다. 이렇게, 뭐, 지금 여기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말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고, 분명한 일이지. 네? 그것이 뭐 여기 어떤 이름이나 말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그냥 이렇게 명백한 일이지 어떤 이름이나 말이 여기에는 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이게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현실이지 이게 뭐 어떤 무엇이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다.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도가 뭔가를 알고 있느냐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통한 사람은 그냥 이제 똑같이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말할 거 말하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물 마실 때는 물 마시고 잠잘 때는 잠자고 뭐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사는데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이 있고 물 마실 때는 물 마시는 일이 있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게 있고 그 계속 그런 일이 있어가 거기에 매여 산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예. 다 하는데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순사들이 뭐 도가 뭐냐 묻는다면은 도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냥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누워 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밥 먹을 때나 뭐물 마실 때나 누워 쉴때 항상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이제 따라가는 것이. 물 마시는 일이 있고, 밥 먹는 일이 있고, 누워 쉬는 일이 있고, 이러고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이거거든. 여기 한번 통해가지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 자기 이걸 확인해 놓고 체험을 해 놓고 보면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각자에게. 근데 어떤 생각도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딱그 특징입니다. 어떤 생각 이게 뭐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없다. 여기는 어떤 생각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분명한 현실인데, 그런 길이야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요게 이제 통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법이라고 이런 붙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을 하자면 뭐옷 입고 밥 먹고 뭐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거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도를 물으면은 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선사들한테 그죠? 도가 뭡니까? 물으면은 뭐차 마시라, 뭐밥 먹었느냐? 그 조주 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조주가 밥 먹었느냐 이랬거든. 그리고 그 스님이 밥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바로 설거지 해라 이렇게 바로 씻어라 이랬거든.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조주록에 나와요. 도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가 밥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거지 해라. 그말 듣고 탁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있거든, 우리가. 말하는 데 있고, 행동하는 데 있고, 보고 듣는 데 있고,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누구한테나. 예. 이게 없으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오직 자기에게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오직 자기에게서만 확인, 명백하게, 이걸 깨달으면 자기한테는 이게 명백한 현실인데,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 모습밖에 없으니까, 뭐 손가락을 세운다, 뭐 법상을 친다, 무슨 잔나무니 똥막대기니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손가락 세우는 게 도라거나 뭐 법상 때리는 게 마음이라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손가락 세운 데도 있고, 법상 치른 데도 있고, 잔나무니 뭐 똥막대기나 하고 말하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예, 누구한테나 이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을 때는 말을 듣거나 뭐, 뭘 보거나 이런데, 보고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닫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손가락을 세우는 걸 보고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뭘 보거나 뭘 듣거나 이러다가 한번 탁 이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주로 체험, 옛날부터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선정삼매에 들어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굳이 뭘할 필요가 없어, 따로. 일상생활 속에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눈을 깜빡이고 뭐 한마디 말을 하고 뭐 이런 데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데 앉아가지고 뭘,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쳐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문제가 없는 거고, 본래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호흡을 어떻게, 집중을 하고, 그런 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본래 있는 우리의 본래 그게 우리 본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법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거든 누구한테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이게. 뭐든지 이거는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할건 없고, 한번 이게 와닿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게.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

0: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매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매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자매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졸라.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뤄놨었죠. AI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넷 까르마, 또 우리가 스마트 까르마라고 해서 불교에서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업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피한 것이 바로 계율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를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의도에 의해서 업이라는 게 발생돼 우리의 다음 찰나에 그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우리가 하루에도 빠짐없이 쓰는 것이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그것으로 인해 빌어나는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하필이면 다뤄야 했느냐? 바로 우리의 제목이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손에서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실 것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의 이름과 같이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용도를 넘어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검색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금융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투게더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즉 화합의 형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투게더를 통해서 AI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AI는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다뤘을 때 대략 한 1년 전쯤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처음에는 인간과 바둑 정도를 두는 AI였었지만 지금은 AI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대화 상대가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아갈 때 조언을 해주거나 그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세대가 그렇게 신세대라는 표현도 그렇죠. MZ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세대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나아가 젊은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곧 나올 여러 가지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도 더 강력하고 빠르고 더 똑똑한 AI가 탑재됐다라는 걸 광고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사용자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다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에 따라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윤리, 도덕, 나아가 계율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강하게 집착시키는 걸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불교도 더 이상 지켜보고 방관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비롭게 다뤄줄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AI와 화합할 수 있을까? 나아가 불교적 수행으로 어떻게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재밌는 제목입니다.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신문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AI 부디즘, 우리 BTN에서 인공지능 관련의 방송을 하셨던 보일 스님의 원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 스님을 학장으로 제가 학감으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학인스님 지도도 하며 수행생활을 하면서 이 AI라는 것과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인사를 이제 회향하고 나와 스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실현해보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셔서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학술원을 저희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고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뭐 연구라고도 할 수 있고 학술원이니까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며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불교 그리고 여러 불교 학자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AI 개발자들이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종교성, 철학, 문화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 AI 부디즘 학술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AI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AI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점차 우리의 통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우리가 점차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생각들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바뀌며 이제는 AI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죠. AI를 만든 우리가 만든 AI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전에 저희가 AI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우리의 아이들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 내용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식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낳았죠.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기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을 때때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식들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것들을 걱정하죠. 본인이 낳은 자식인데 점차 걱정하고 바라보죠. 나아가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내가 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항상 걱정하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도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누르는 게 작동되는 리모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AI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 지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게 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생각을 물고 또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니 점차 우리가 사용하던 것, 통제하려던 것들을 넘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는 AI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AI 부디즘 학술원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발자들과 여러 불교학자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큰 깨침을 얻은 게 하나 있던 게 바로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AI가 분명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두리뭉실 말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제가 분명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말, 틀린 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AI의 망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을 얻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가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즉, 거짓말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AI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AI가 분명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인간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투게더 오늘 편 조금 뒤쪽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쨔따나라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언가를 행할 때 의도가 들어있으면 그건 까르마, 업을 만들고 그게 좋은 의도였고 좋게 전달이 되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손한 의도가 돼서 악업을 쌓아 나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래서 의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게 뭐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카드 찍거나 그냥 잘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멍하니 있는 거다.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를 마시는 무언가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바뀝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청소년 카드를 갖고 몰래 찍어야겠다. 그건 불손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무임승차라는 게 있었죠. 지하철이나 그런 게 아무

도 없으니까 무임승차해야겠다. 이건 분명 악한 의도일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목이 마르고 저거 마시고 싶다라고 해서 눈치를 이렇게 봤다. 누가 없네. 그냥 내가 마셔도 모르겠네 하고 마셨어요. 그냥 내 앞에 있어서 목이 말라 마시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같은 행위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의도라는 것이죠. AI의 행위에는 그런 의도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의도는 감정인 것인가? 의식인 것인가? 또는 의도는 마음인가?에 대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불교적인, 다양한 과학적인 사유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AI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설적인 것에 떨어지게 되죠. 의도가 있는 AI에게 그럼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더 다양한 AI가 개발되고 정말 휴머노이드와 같이 인간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감정, 의식, 마음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아 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종교에 있는 내가 볼 때도 이건 마음과 같아.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 철학자, 수행자, 종교인 모두가 모여서 진지한 대화 끝에 답을 도출해야지 개개인 한 명 또는 특정 집단이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발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고 저 역시도 이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깊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 역시도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의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단순히 내가 그것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버렸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만난 분 중에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율장 연구자이자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또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비구니 스님 계시죠? 원영 스님이라고 계신데 원영 스님과 제가 같이 우리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또한 제 제자를 제가 교수님의 제자로 보내서 석사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할 정도로 교수님이 굉장히 뭐 율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따스하게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아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마침 또 갔더니 교수님이 요새 유튜브를 하십니다. 저한테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AI 부디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과의 인연을 뭐 물론 일본어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같이 이야기했던 장면도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인들, 스님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하고 때때로 스님들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불교학자인 교수님, 또 구사론의 석학이며 이런 분석학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또 대학에서 또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AI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AI는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깨달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깨달음이라는 기준은 번뇌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없기 때문이죠. 라는 근원적인 대답으로서 저에게 큰 일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기계에 대해서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없냐를 말하듯이 그렇다라고 하면 불교의 수행적 가치관으로 봐야죠. 번뇌를 점차 우리가 번뇌단이라고 하죠. 또는 단번뇌라고도 불러서 번뇌를 없어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으로 계속 이끌어가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증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연구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여러 탐진치 삼독을 통해 고진멸도의 끝없는 사유를 통해 수행을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닦아서 하는 것이 번뇌를 점차 줄여

가는 것이다. 태어날 때 어쩌면 0이었을지 모르는 번뇌를 살아가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내가 행을 하며 우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다. 불교를 만나 이제 그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려 점차점차 수행으로 끌어올려 0으로 나아가 0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걸 불교에서 행을 닦는 수행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AI의 상태로만 AI가 깨달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AI는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번뇌를 없애고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찰에서 추권에서도 업장 소멸이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말하죠. 번뇌를 넘어서 업장까지도 소멸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열반을 증득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AI는 그저 그대로 그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걸 입력한 우리가 다시 오히려 우리의 의도를 AI의 의도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뿐인 것이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걸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고 이어져 간 것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라고 생각해 그것을 우리의 책임이 아닌 AI의 책임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투게더에서도 이 AI 책임론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도 했었죠.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실행시키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정작 우리에겐 없다라고 우리에게 잊고 싶지 않은 것이죠. AI에게 덮어씌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AI는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을 수 없냐 그런 윤리적인 잣대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AI가 그런 모습과 말과 표현, 즉 AI의 신구의죠. 이것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AI를 디자인했고 인간이 그런 AI를 제공했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AI의 어떤 모습, 나타난 표현, 그것의 언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만들고 제공했고 다시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AI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또 한 명 만났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언어 모델 있죠. 우리 챗봇을 넘어서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쓰시는 AI가 다 언어 모델일 겁니다. 챗 GPT 뭐 3.5를 비롯해 다양한 것들 있죠. 제미나이, 또 클로드, 다양한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AI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언어 모델이죠. 우리가 키보드로 쳐서 뭔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화형을 켜갖고 대화를 나누죠. 이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언어 모델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심각한 오류 현상이 요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병명, 문제를 인간들은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희가 바로 오늘 AI 부디즘의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문제인 겁니다. 저 역시도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든 게 아니라 정보의 조합 속에서 다른 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AI가 의도를 갖고 인간에게 대충 이 정도 말해야겠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제공했던 여러 정보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최초에는 원래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게 잡탕이 돼버린 것 같은 상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이죠. 밥 위에 예쁘게 채소들을 담아 마지막에 맛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들을 넣죠. 그것을 우리는 비빔밥이라고 불러서 깨끗하게 비벼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비빔밥과 거의 비슷한데 있는 걸 막 다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 놓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비빔밥과 이 잡탕은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막 뒤섞여 있는 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건 뭐 동물이나 먹을 걸 나한테 주냐고 음식 쓰레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하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필요한 명령어에 대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조합하다 보니 엉뚱한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정답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개발자, 철학자, 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정보를 제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맨트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으면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약속을 해서 동시에 인터넷을 없애버립시다. 없애고 새로 인터넷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도 와이파이를 찾으실 거고 또는 전파가 조금만 약해도 우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 겁니다. 없앨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조금씩 조금씩 인간이 인간의 편의에 맞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우리에게 바른 걸 알려줄 수 있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업과 번뇌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AI도 지금은 여러 업과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바른 행을 통해 청정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다시 제공하고 바른 행동으로 AI를 사용하고 바른 의도로서 AI에 접속해서 바르게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바르다라는 게 이제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인간에게 계속 그릇된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전혀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과학계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써 있죠. 여러 가지 제공받은 것들이 한계가 있거나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편향되어 있는 정보로 다른 것들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 오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문맥의 이해에 한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또 최신 정보가 계속 거듭거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재가 이루어지다 보니 무리한 한계 속에서 답을 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전된 것이고 인간은 AI를 여기 피노키오 그림이 있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뭐 좀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 미디어에는 이미 AI가 들어있고 이것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나오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혼선과 불신을 주게 되죠. 저만 하더라도 요새 뭐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좀 뭐 수리나 그런 걸 맡기려고 전화하면 챗봇이나 인공지능이 대화하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 계속 0번을 누르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침 유튜브에 무슨 콘텐츠에서 그걸 재밌게 좀 희화한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 AI로 이루어집니다. 뭐 많이 사용하시는 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정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바로 상담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됩니다. 저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다시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비용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과학계와 이 기업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을 고치기 위해서는 똑똑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뢰받는 AI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것들을 차근차근
바르게 정리된 형태로

제공돼야 바른 정보가 지능이 돼서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생명이며 정리정돈이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속에 이것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일관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반야와 연기로서 그 모든 84,000의 가르침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각 여러 부파에 따라 부에 따라 경을 나눠놨죠. 반야부, 율장, 아함, 화엄, 방 등 다양한 것들로 정리정돈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 찾아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빼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반야를 설명하고 있으며 화엄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유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미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통해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대기설법으로 법을 설하셨던 것.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이죠. 불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조차도 없죠.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분들께 이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각적인 것, 무언가에 빠지거나 집착하게끔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이렇게 법을 설하셨고 이 법을 통해 여러 중생들이 바른 길로 들어가 수행을 닦아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정해 사막을 닦았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 만났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쿠마가이 세이지라고 해서 교토대학에 계신 교수님이고 현재 불교학자이며 승려이십니다. 승려이시며 실제로 이 언어모델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습이 저기 옆에 저 로봇이 하나 있죠? 휴머노이드가.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밍한 그런 언어모델을 안에다 넣어놓은 붓다로이드라고 부르는 하나의 차차를 찾아온 분들을 만나주는 형태인 겁니다. 승복이 아니라 사무회라고 해서 절에서 있는 옷을 이렇게 입혀갖고 뭐 이 사찰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사용을 잠시 멈춰뒀습니다. 왜 멈춰뒀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언어 모델을 통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 모델인 붓다로이드가 챗 GPT 3.5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성형 모델이 더 발전되면서 불교이지 않은 것을 불교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불교적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인공지능에도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것의 사용을 스탑시키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다시금 이 스위치를 넣어서 아마 작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마가이지 세이지 교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공한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바른 사용을 위해 전통 불교의 경전을 사용합니다. 왜 전통 불교입니까? 즉 우리는 초기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판단과 차이를 피하기 위해 전통 불교의 경전을 다시금 언어 모델화하여 붓다로이드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불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통 불교, 초기 불교의 경전이다 보니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대승불교인 우리에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죠. 왜 그러니까? 라고 물어볼 때 쿠마가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판단과 차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도 대승불교, 화엄, 법화 또는 반야, 중관, 유식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자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즉 최초기의 경전을 넘어선 부파불교 이후 시대부터는 각각의 부파에 맞게 주장하는 내용과 사상과 수행법이 발전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봐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러한 반야적인 내용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이 내용은 여기 경전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굳이 왜 이것을 쓰지? 이러한 수행법을 제공했을 때 저 수행이 더 난데 왜 이런 수행을 하냐? 즉 인간이 다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전통불교의 경전을 입력해 언어 모델을 해서 생성형 AI로서 다시금 그 답을
출원하려고 하고.

이것을 그래서 부탄 왕국이라고 하죠. 거기는 거대한 승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려들이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실 때 옆에서 어시스트,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는 준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런 불교적인 AI에 관련한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 속에 자기를 추구하고 타인과 구별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지금을 위해 어제와 내일을 찾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과 번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이다. 아트만에 집착하지 마라. 고정불변의 무언가를 찾지 말라. 무상한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 속에 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와 무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고가 소멸되는데 고만 바라보니 아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에만 하다 보니 업과 번뇌가 끊기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AI로 인해 우리가 다시 괴로워하고 우리가 다시 걱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AI를 없애버릴까요? 처음 이야기와 다시 되돌아가서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에는 AI는 이제는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에게 핸드폰과 같은 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 스마트폰이라 부르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낯섭니다. 아직까지도 핸드폰이라고 하죠.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AI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도 촌스러울 정도로 그냥 함께하는 존재가 되고 언제든지 활용하는 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없애면 해결된다. 안 쓰면 그만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뛰어난, 이제 그런 것을 찾아선 안 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업과 번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트만을 없애고 영원불변한 걸 찾지 않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함께 변화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지금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투게더라는 우리 방송의 이름과 같이 함께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함께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투게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이유도 우리 방송국에서 이것을 잘 만들어 준 것도 있고, PD님이 애써 주시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함께 투게더를 응원해 주시고, 투게더를 보시면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ARS를 걸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도시의 정성들이 지금도 함께 투게더를 함께하는 것이고, 내일도 투게더를 함께하는 겁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마음이 크지만 이제 AI는 인간은 비록 아니지만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과 대결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보다라는 것 속에 계속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또한 분의 학자였었습니다. 사사키 토끼오. 맨 처음 보셨던 사사키 시즈카오 교수님과 이름이 같죠. 바로 아드님입니다. 원래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일본으로 오셔서 AI 개발을 하고 있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개발자. 그래서 사사키 교수님이랑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AI라는 거울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아마 내년쯤에 이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발자의 눈으로 본 AI와 그 AI를 실제로 사용해 본 불교 학자가 같이 담론을 나눈 겁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똑같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도가 그리고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눈 책인데, 저도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개발자의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불교적인 거야. 재밌게 하는지만. 그래서 우리 토끼오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께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토끼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세상, 인간의 세상에선 수학도 과학도 철학을 기반으로 계산과 증명만이 아닌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으로 뭔가를 증명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AI가 더 빨리 계산할 것이고 더 빨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와 수학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인류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갖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 함께하는 수학과 생활 속에 함께 사용되는 과학을 개발하기 위한 성찰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너무 가슴 깊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불교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것이죠. 단 하나라도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부처님의 그 연기적 가르침. 이제 그것이 더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고 나아가 과학계에까지도 잘 전달된 것 같아. 그 수학자와 과학자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2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잘 이어져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AI 대전환의 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AI 부디즘은 그리고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와 수행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모습은 불교의 지혜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적으로 측정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AI와 같이 바라보면서 AI보다 못해, 저 기계보다 성능이 떨어져, 그런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여 스스로 자각을 하여 그 기반 위에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며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이 저희가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치의 가치, 즉 함께할 때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의 길을 닦아온 불교의 지혜로 이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AI 문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AI는 하나의 문명으로 새롭게 발달될 겁니다. 축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크게 변하는 강한 축을 표현하는 건데 축의 시대는 어쩌면 다시금 이어져 쓰여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AI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AI를 통해 문명이 거대한 변화를 이뤄갈 것이고 그 문명의 길 속에 우리는 올바른 인간의 삶을 그리고 평안한 일반의 삶, 인간의 삶을 그 안에서 안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불교적 수행을 닦고 불교를 배우고 함께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찰에서 아침 예불마다 하는 이산현 선사 발언문 또는 이산혜원 선사 발언문이라고도 하죠.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라고 이 발언문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도 살아있지 않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무정들도 모두 함께 어우러진다면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사막도에 있는 축생으로 바라본다면 불성이 없을 것이지만 인간인 우리가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든 다 부처일 것이며 개도 부처일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기계, 머신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불성도 없는 하나의 기계 덩어리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교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고 자비롭게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선 불성의 수단의 방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유정과 무정이 일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이가 AI의 신구이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과 키보드로 치는 표현,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마음, 이 모든 것은 AI에 투영될 것입니다.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생각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환각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구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구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 AI도 인간과 함께 할수 있고 인간을 더 따스하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신구이를 변화시키면 AI의 신구이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더 절실히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AI 부디즘, 즉 AI의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불교적인 것, 그리고 불교의 수행, 불교로서 AI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AI는 분명 우리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와 화합하기 위해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과 저것이 연기적으로 올바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서 무아와 무상을 통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불교의 수행을 오늘 하루 더 절실히 닦으시고 오늘의 수행이 여러분의 내일 더 따스하고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AI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게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비를 바르게 전해주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

0: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조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0: 식의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마산도 지역진의 편함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용피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나와 같이 늙어갔죠. 너무 좋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1집 앨범 4개 중에서 이런 네. 가을 테마예요. 누구나 가을. 그렇죠. 봄에 사랑을 만나서 여름에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이죠.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을 당신이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주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0: 네.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060-800-7000번 ARS로 BTN 불교 TV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김용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김용필 씨,
2: 예,
1: 팬들과 영상통화 해본 적 있으세요?
2: 아니, 가수가 팬분들과 영상통화를 그렇죠. 어떻게
1: 해요? 쉽지 않죠.
2: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때 네. 그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스피노프 프로그램 할 때
0: 맞아.
2: 그 방송에서 한 번 말고는 사실 우리 사적으로 할 기회가 없죠.
0: 재밌어. 예. 거의 없죠. 근데 진짜 재밌어요.
2: 그래요?
0: 이 코너가 굉장히 재밌고 많은 분들께서 끝나고 나서 예. 지금 이 코너를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2: 지금 이거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이잖아요.
0: 생방송입니다.
2: 야, 무슨 말씀하실까 예. 굉장히 예.
0: 야, 이게 진짜 그 팬분들의 성향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용피 씨가 생각하는 팬들의 성향은 어떤 편인가요?
2: 우리 이제 팬은 가수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완전 맞아요. 완전.
2: 우리 용필 하모니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어디가 매너 잘
1: 지키시고
2: 포용력 있게 그렇게 저도 또 서로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나 우린 용필 하모니다. 조화가 중요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공연을 즐기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0: 진짜 그 팬분들을 제가 자주 보잖아요.
2: 예예. 예.
0: 사자성어 딱 말씀드리면 엘레강스.
2: 진짜요?
0: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이에요.
2: 와.
0: 예, 그 하모님들께서.
2: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산도 씨.
0: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2: 네, 맞아요.
0: 항상
2: 되게 좋아해. 용필 하모니가 네, 상도 씨도 좋아하고 혁진 씨하고 나도 가까운 거 아니까 많이
1: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0: 그러니까요. 네.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2: 바로
0: 너무
2: 거예요?
0: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야.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예. 최소영님의 사연입니다. 네. 갱년기가 와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중 미스터트롯2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용필 가수님의 낭만의 대하여를 듣게 되었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당신이란 노래를 들었을 땐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린 그 뒤로 우울증이 완전 사라졌어요. 지금도 당신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팬카페를 가입하게 됐고 내돈 내산으로 콘서트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가수님 실물을 영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보다 훨씬 잘생기고 젠틀하고 스윗하셔서요. 인천 송도부터 땅끝 마을 해남, 제주도, 일본까지 가수님을 따라 참 많이도 다녔네요. 제가 원래 배멀미가 심해서 배를 못하는데 가수님을 보자마자 멀미가 멎더라고요. 와, 종교 아닙니까? 야, 참 신기한 일이지요. 김용필 가수님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수님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야. 사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김용필 씨와 인사 나눠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예,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제가 네. 우리 닉네임을 쓰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본명을 잘 몰라요, 우리 가수들은. 그래서 우리 닉네임 어떻게 사용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아, 저 보인다.
1: 루디아예요.
0: 아, 루디아 필님. 반갑습니다. 아.
1: 네.
0: 현장에서 자주 뵙는 분이에요.
2: 와, 대박이다. 예. 우리 용필 형님의 노래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1: 네.
2: 지금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1: 네, 지금은 아주 좋아요.
2: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셨어요?
1: 가수님 노래는 다 많이 들었는데요. 당신 노래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2: 당신, 아,
3: 맞죠. 네. 잘 불렀어요.
0: 이 진짜. 현장에서 뵈면요, 이분은요, 굉장히 소녀소녀하세요. 아유. 그리고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 듣고 알았어요. 그 우울증이 좀 있으셨단 말은 전혀 제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밝게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2: 야, 아, 우울증도 형이 치료해 주시고 배멀미도 치료해 주시고 형이 형은 거의 의사시네요.
3: 노래로 치유하는. 와.
0: 나는 야 이게 제가 감동인데요. 아. 이런
2: 아니 뭔가 이 나도 감동받았어요.
3: 거의 허준이에요, 허준 지금. 야.
0: 앞으로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계속 같이 다녀 주세요. 제 또 소원입니다. 아,
1: 네.
2: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미스터트롯 시즌2에 나상도도 나오고 추혁진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네. 용필 형님의 팬이 된 계기와 용필 형님의 그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불편한 질문.
1: 아니 궁금해서. 너무 멋있어요.
3: 아 진짜.
1: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2: 아, 형님이 피부에 반하셨구나, 또.
3: 아, 멋있죠?
2: 근데 저희들은 뭐 아예 언급조차도 없으시고 그냥.
1: 실제로 성격이 네. 너무 자상하세요. 네.
2: 나상도 추혁진은 수트핏은 별로였는데, 저희도 수트를 많이 입긴 했는데.
1: 아,
0: 과연?
1: 그래도 우리 가수님이 최고예요.
2: 인정?
3: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 예, 그 누구도 우리 김용필 씨의 스튜디오를 따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해외로도 가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콘서트도 모셨는데 특히나 내가 용필 하모니다 이 사실이 좀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1: 아 현장에 갔을 때 일반인 분들이 가수님 보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 그럴 때 좀 용필 하모니인 게 뿌듯해요. 오~
3: 솔직히 제가 봐도 멋있는데요, 뭐.
2: 그러니까. 뭔가 본인 칭찬 받으시는 것보다 형의 칭찬 받는 게 더 기쁘게 다가오실 그래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진짜 이건 용필 하모니가 아니라 용필 어머니 맞네요.
0: 맞아요.
3: 어머니의 마음.
2: 아, 그럼 또 누구는 또 어머니로 아신다고.
3: 아, 죄송합니다.
2: 아니, 카페에다가 아, 용필 어머니 왜 안 나오는 거야? 카페 가입하려고 하는데.
3: 하모니예요, 하모니. 네. F-E-E-L.
2: 어머니로 치면 안 나와요.
3: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2: 헷갈리실 수 있단 말이야. 아,
3: 좋습니다. 예.
2: 그리고 또 김용필 씨와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1: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2: 아, 어?
1: 그 미스터 트롯 2 콘서트.
2: 콘서트에서?
1: 일산에서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0: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3: 아니, 우리 김용필 씨가 정말 많은 무대를 남겼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무대를 꼭 추천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무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가수님 무대는 다 좋은데요. 특히 저는 당신 무대가 제 감동의
3: 감동이었죠, 진짜.
1: 그래서 그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3: 약간 그 허공을 달아, 그러니까 네. 뭔가 초점이 없는 그런 눈빛으로 내
4: 품에 안기어
3: 여기서 끝났다.
4: 오히 참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쳤네.
3: 아, 실제로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지만 네. 저희가 녹화를 하고 나서 방송은 언제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0: 네네.
3: 근데 첫 번째로 하셨어요, 대결을 그때. 1라운드였어요.
0: 아, 그래서
3: 데스매치 중에. 근데 그때 15대 0으로 이기시고 그렇게 불러버리시니까 이거 수준이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아이고. 예.

0: 예, 오프닝이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가요.
2: 네,
1: 네, 아이고.
3: 마지막으로 용필 형님께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수님, 올해도록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약속.
3: 너무 소녀소녀하네. 오늘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용필 하모니. 용필 하모니.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3: 루디아님,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인자해 보이시고.
0: 재밌죠? 영상 통화 재밌죠?
1: 이게, 이거 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0: 재밌어.
1: 왜냐면 뭐 몰랐었던 사연도 알게
3: 네네,
1: 되고, 이렇게
3: 맞습니다.
1: 대화나누니까.
0: 또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3: 네.
1: 계속 있어요?
3: 예.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0: 네, 읽어주세요.
3: 자, 남을수님의 사연입니다. 미스터트롯2 경연에서 김용필 씨를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48세라는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제 삶과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하면 할수록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48세에 어렵게 대학원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살림까지 병행하느라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힘들었죠. 그런 시기에 김용필 가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경연 무대에 스스로 올라선 용기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수님의 도전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한다는 것을 가수님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가수님의 새로운 도전이 저의 도전과 나란히 놓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가수님만의 목소리로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두 번째 팬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남울순님이시고. 형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안녕하세요, 남달라님.
4: 안녕하세요,
1: 예, 남달라님이셨구나.
3: 아니, 사연에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1: 맞아요.
3: 적어주셨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4: 네.
3: 계신가요?
4: 전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지한 여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웰니스라고 해서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여가와 휴식이라든지
3: 필요하죠.
4: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 저희도 약간 그 심사가 뒤틀릴 때가
0: 있는데. 아니, 우리도 강의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3: 저희 받아야 될것 같아요.
1: 이분이 유명한 것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 우리 그뭐 버스 타고 팬분들 이동을 하시잖아요.
3: 네네.
1: 예를 들어 보령을 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래. 이 지명이 어떻게 됐는지,
3: 가이드.
1: 다음에 예그 관광지가 뭐가 있고, 이걸 책자를 만들어줘요. 책자.
3: 와.
1: 그래서 팬들을 다
0: 이렇게
1: 저는 그래서
3: 이번에
1: 맞아, 저거 책이야. 그래서 표지로 제 사진을 넣으시고 안에 보면요, 정말 저한권 들고 가면요, 그 지역에 여행을 다할 정도의, 가서 버스 안에서 팬들의 설명을, 강의를 다 해주세요.
3: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0: 대박.
3: 대단하시다 진짜.
0: 아니, 또 전해 듣기로는 또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직접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4: 가수님이 굉장히 반듯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반듯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1: 성격상 원래 좀 진지했어요.
3: 네.
1: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나 보면은 애늙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있었고, 제가 이제 취재라던가 사건, 사고, 시사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디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피해자분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내가 뭐 해롱되면서 웃고 떠들고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내가 반듯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한쪽에 품고 있었던 것
3: 대학 때부터 애늙은이가
1: 별명이셨어요. 애늙은이고.
3: 저랑
1: 그때는
3: 비슷하네요.
1: 장난기도 심했단 말이에요.
3: 예.
1: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3: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네.
1: 예.
3: 원숭이 시절 언제 벗어나신 거예요?
1: 원숭이 시절을

0: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1: 아, 원숭이에서 이제 진지한 걸로 넘어가신 거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예. 아,
2: 소노공이 되셨네.
0: 네.
1: 그래서 별명이 엄격, 근엄, 진지, 또 엉금진이라고 또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0: 내가 사실 사석에서는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어떤 진솔하게 다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죠. 허투루 안 넘기려고 하죠.
2: 아니. 예. 우리 팬분께서 보실 네. 때 네. 우리 김용필 씨가 뭐 근엄하고 진지하고 뭐 약간 그런 모습들은 저희도 당연히 보이는데 네, 그 네. 외의 모습들 보이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0: 허당끼라고
3: 가수님이
2: 의외로 네. 장난기가 있다.
3: 허당끼가 좀 있긴 있고요.
0: 있어요? 저 언제?
2: 정확하게 보셨네.
0: 언제?
3: 그래서 굉장히 아닌 척 하시긴 하는데 네. 가끔 허당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여우세요.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팬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귀여워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좀 허당할 필요가 있다.
0: 허당끼를 많이 보여달라는 말씀이세요?
3: 그냥 허당끼를 많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2: 저희도 사실 용필이 형을 놀리는 이유가 그 허당끼를 보기 위해서 놀리는
1: 맞아요.
2: 거예요.
1: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 사람이 네. 사실.
0: 그럼 완벽한 건 없죠. 저도 뭐 다 부족한 게 있고.
2: 그리고
0: 네.
2: 누나로 예행실을 지어보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하셨대요. 우리 용필 형님께서 네. 직접 문을 띄워주시죠.
0: 이행시를 지으신다고요, 지금?
2: 네네, 누나로.
3: 누가 이 세상에서 낭만적인 노래를 가장 잘 부르지?
0: 나!
2: 네, 맞습니다. 본인이셨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센스 있으시네.
0: 이분 되게 재밌어요.
2: 약간 눈치채시고 민망해.
0: 민망한데 저는 이분의 그 개그 코드를 좀 많이 배우고 싶긴 한데.
1: 아, 네. 너무 유쾌하시다.
0: 네,
1: 이분 한 만나 뵙고 싶을 정도.
0: 진짜 재밌어요.
2: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콘서트나 이런 행사가 겹쳤을 때 인사를 진짜
0: 소개해드릴게요.
2: 예, 혁진 씨랑 함께 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굉장히 만나 뵈면 유쾌해집니다.
2: 예, 그리고 네. 아까 그 수업하시는 곳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0: 네.
2: 예, 저희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0: 상담.
3: 네, 수업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두 분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3: 네, 가수님. 앞으로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잡혀 있는데 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0: 네.
3: 그래서 늘 건강해지셔야 되고
0: 네.
3: 이렇게 건강했어야 또 휴대폰도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잖아요.
0: 예.
3: 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용필 할머니한테 기대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주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3: 사랑합니다.
2: 수업 알려주세요.
0: 이 팬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많이 주시네요.
2: 진짜 예.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많은 가수분들께서.
0: 와, 위로가 됩니다.
2: 예, 예. 가슴 깊이 예.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0: 아,
2: 자, 여기까지 우리 김용필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예. 쾌람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이번 코너는요. 쾌남 열전의 귀염둥이죠. 쾌둥이가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2: 아, 쾌둥이. 대답이 좀 저한테만 엉근진이요.
1: 맞아, 엉근진. 맞아, 맞아.
0: 쾌둥이가 예. 누구예요?
1: 이제 보지 말 거예요.
2: 초대, 예. 게스트예요.
0: 저희. 코너가 굉장히 많네요.
2: 예,
0: 다양하네요.
2: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저번처럼 하면 좀 제가 기분이 또 상할 것 같은데 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1: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대답이 애매한 게 많았어요.
2: 예.
1: 직접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둥이를 한번 불러볼게요. 쾌둥아!
4: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2: 자, 업그레이드 됐는지 제가 먼저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쾌둥아 질문할게. 가수 나상도, 가수 추혁진의 장점 하나씩만 이야기해줘.
4: 나상도님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간 비타민 같은 따뜻함이 큰 장점이죠. 반면 추혁진님은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샤프함과 카리스마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2: 카리스마.

0: 뭔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1: 왜 나는 정말이 안 들어갔고 이쪽은 정말.
0: 아니야. 기분 다 기분 다.
2: 제가 들을 땐 다 인정할 만한 내용.
0: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아요. 짚은 것 같아. 뭔가.
2: 강점이에요 두 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삐졌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0: 네, 제가 또 질문할게요. 쾌둥아 네. 나도 하나 질문할게. 가수 나상도와 가수 취혁진 중 여심을 더 흔드는 사람은 누굴까? 한 명만 골라줘.
3: 아, 한 명만 고르기는 정말 어렵네요.
4: 그렇지.
3: 나상도님은 편안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취혁진님은 세련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각각 다른 세대와 취향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어서 특정한 한 분을 고르기는 어려워요.
0: 아, 쾌둥아 그래도 한 명만 골라줘. 딱 한 명만 골라줘.
1: 꼭 한 명만 골라줘.
3: 딱 한 분만 골라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심을 제일 많이 흔들고 계신 분은 바로 김명필님이십니다.
4: 그거 뭐야?
1: 뭐?
2: 아니 둘 중에 골라달라 그랬죠. 둘 중에 선택.
1: 아니 이따가 얘기도 하는
2: 쾌둥아 나상도 가수, 취혁진 가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달라고.
3: 두 분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정말 어려워요. 나상도님은 4070 세대의 깊은 마음을 사로잡고 취혁진님은 2030 세대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있으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뭐야? 최고라고 할 수 있죠.
1: 잠깐만! 그러니까 나는 4070이고요. 여기 2030.
0: 4070 난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2: 근데 누가 하나 꼽는 것보다 이게 공평하잖아요.
0: 아니 형, 봐봐요. 형이랑 나랑 합치잖아? 20대부터 70대까지 다 공략할 수 있어.
1: 같이 다니자.
2: 시너지를 내야 돼.
0: 형 우리 대한민국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우와 4070 신박하네.
0: 와. 아니 근데 또 둘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용필이 형을 얘기를 할 수가
1: 있어. 깜짝 놀랐어. 진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2: 이거 진짜예요?
1: 이거 진짜예요. 진짜.
2: 근데 리얼이. 내가 가치는 거 어떻게 알아요?
1: 그건 되게 놀라워요. 이야 어차피
0: 와 재밌다.
1: 승자는 김용필이요. 야
0: 어우김.
1: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김용필 씨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쾌둥아 질문할게. 가수 김용필은 어떤 사람일까?
4: 기도하네.
2: 무섭다.
3: 김용필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 낭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에 밴 젠틀함과 고급 위스키처럼 깊이 있는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걸어다닐 때마다 신사 클래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분이랍니다.
0: 이야, 정확하다. 정확한 단어 다 나왔어요. 낭만, 고급, 위스키, 신사, 클래식.
2: 와, 제가 지켜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아니 우리를 물어봐도 이렇게 인간 낭만, 뭐 고급 위스키 안 나와요. 막걸리, 뭐 소주 그런 거 나오지 우리는.
1: 4070.
2: 근데 맞잖아요.
1: 와, 나 잠깐만.
0: 아니 좋은 아니, 거예요.
2: 우리 맞잖아요. 그게
1: 이게 사람한테 삐지면 말이 되는데. 네. AI한테 삐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0: 진짜 저출산 시대여가지고 4070 너무 좋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 기가 막히네요.
1: 쾌둥아 질문 더 해볼게. 사람들이 가수 김용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훌륭한 외모, 깊이 있는 목소리, 가수 김용필의 장점을 다 말해줘.
3: 외모와 목소리도 훌륭하지만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피지컬, 비율, 목소리 3박자가 완벽해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1: 와, 형님 용돈 줬어요?
0: 아니 뭐 용돈이야, 업그레이드야, 뭐야? 왜 이렇게 뭐야? 말을 왜 이렇게 잘해?
1: 저번보다 너무 업그레이드했는데?
0: 아 이거 누가 잡돌이를 했나 본데 이거?
2: 이거 정말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0: 네네.
2: AI가?
0: 지금 우리의 질문을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1: 와. 이 질문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1: 와, 해보세요.
0: 오케이. 쾌둥아, 질문 이어서 해볼게. 가수 김용필이 배우에 도전한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까? 배역 하나 추천해주고, 대사도 한 줄 추천해줘.
2: 오.
3: 비밀을 간직한 느와르 영화 속 낭만 탐정 역할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사 한 줄을 들려드리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흔들리셨나요?
2: 이 사건의 범인은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입니다.
0: 와,
2: 이런 거예요?
1: 연극 같아.
0: 근데 느와르 느낌이 좀 있다, 형.
1: 그 약간 우수해져서 눈빛.
2: 신기하다.
1: 약간 이런 영화가 뭐가 있었죠? 야, 비밀을 간직한 느와르 탐정,
0: 와.
1: 뭐 이런 경찰,
2: 네.
1: 예, 무관도,
2: 네.
1: 이런 느낌, 이것도 괜찮고.
0: 아니 톤이 너무 좋으시고 암기력도 좋으시니까.
5: 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내.

0: 사람을 훔쳐간 당신이야.
1: 바로 코미디 내잖아요, 형님.
0: 변 바로 자식아.
1: 바로 코미디잖아. 아, 형, 실제로 네. 연기에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0: 잠깐만요. 잠시만요. 내가 이 대사를 했는데 작가님께서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뭐라고. 지금 약간 낭만 위스키하고 있네. 경박이라고.
1: 갑자기 로 코미디 되잖아요.
2: 아니 근데 재밌습니다.
0: 내 기분을 망치게 한 건 당신이야.
2: 일부러 그러죠.
1: 아, 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뭐 이렇게
2: 연기를 직접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연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요. 아... 매우 힘들어요. 가수도 저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연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0: 그러면 예, 예. 이게 최두기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김용필 씨가 봤을 때 네. 저희가 만약에 배우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지
2: 그리고 갑자기
0: 어울리는 대사 하나도 좀 말씀해 주세요.
2: 대사까지요?
0: 예. Yeah. 아, 어떤 역할 좀 딱 무게 있고 당신이
2: 상도 씨는 네. 몸이 가벼워요.
0: 예.
2: 몸이 네. 가벼워서
0: 입도 가벼워요.
2: 좀 액션이나 날아다니는 역할 있잖아요.
1: 오, 액션 좋다. 네.
2: 딱 날리면은 정말 멋있게 예.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연기 잘할 것 같아. 오.
0: 아, 그리고 아, 그럼 엑스트라요?
1: 네. 아, 이화의 죽는.
0: 야, 되게
2: 굉장히 강렬하게 맞아. 네, 표정이 살아 있잖아요.
0: 아, 네. 아, 알죠. 표정 딱.
2: 어쨌든 그 액션 배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액션 배우가 몸을 잡아 좀 나오잖아.
1: 몸을 달 수 있고.
0: 네. 네.
2: 액션 배우가 잘 어울려.
0: 혁진 씨는?
2: 혁진 씨는 약간 그 청춘 드라마 쪽 있잖아요.
0: 청춘 드라마.
2: 그러니까 옷도 지금 의상도 그렇고 그런 예. 쪽이 잘 맞을 것 같아.
0: 오호. 네. 청춘 드라마. 예. 거기서 친구 3? 예.
1: 청춘 드라마, 그러니까 2030을 공략하는 청춘 드라마. 4070에서 이제 철사거리는 약간 날아다니는 이제
2: 멜로보다는 이제 좌충우돌한 그들만의 고민과 우리 청춘. 뭐 청춘 드라마 쪽에
1: 잘 아, 좋다, 좋다.
0: 아, 나 질문할래.
1: 아, 좋다, 좋다, 좋다.
0: 캐동아, 질문 더 해볼게. 가수 김용필, 지금 이름도 멋있지만 만약 예명을 짓는다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2: 예명이 나온다고?
3: 고급스럽고 입에 척척 부는 예명으로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0: 김낭만,
3: 성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대한민국 낭만지수 1위 가수에 딱 어울리지 않나요?
0: 오, 김낭만 괜찮네.
2: 아니, 얘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0: 막 뱉어요.
2: 그러니까, 그 지금 약간
0: 우리 동생이잖아요. 네, 저희랑 스타일이 비슷한데 김낭만.
2: 아니, 실제로 난 쓸 수 있는 예명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거. 사실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1: 아니 지금까지 답변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요거는 약간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지금.
0: 아니 근데 김낭만 괜찮은데.
1: 또 김낭만.
2: 아니 조재즈 씨도 있으니까 김클래식 예, 이런 것도 좀 붙이면
1: 김낭만 괜찮다.
2: 김낭만이요.
1: 네. 나 낭만킴.
2: 낭만킴으로 활동을 한다.
1: 네. 네. 낭만킴.
2: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0: 김낭만, 춧댄스, 네. 김뽕짝 해가지고 갈까요? 나뽕짝에서?
2: 나뽕짝.
0: 예.
2: 춧댄스, 나뽕짝, 김낭만.
0: 그런 느낌이잖아요.
2: 아, 트리오로?
1: 아니, 나사공, 뭐, 나칠공, 이렇게. 그 연령대를 공략하는.
0: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1: 낭만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질문 해볼게요. 캐둥아, 질문 이어갈게. 김용필 씨가 어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것 좀 알려줘.
3: 요즘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쇼폼 댄스 챌린지가 필수예요. 100마디 말보다 틱톡이나 릴스 추만 하면 바로 인사되거든요. 혹시 어떤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0: 우와.
2: 아니 챌린지를 하라고요?
0: 챌린지 어떤?
2: 우와.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가
0: 아! 이거 용필이 한다고?
2: 이게 뭐예요?
0: 아 이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형님은 따따라따따 가요. 라따라따 알았다. 시절이기 때문에.
2: 이건 무슨 댄스예요?
1: 아, 그러니까 최예나 가수라고 예, 예, 예. 캐치캐치라는 노래인데
2: 캐치캐치.
1: 이 안무가 재밌어가지고 예, 예, 예. 이거를
2: 아 알았어.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0: 연습해서 다음 주.
1: 아니, 근데 방금 이제 네.
0: 바로 해야 돼.
2: 안무를 여기서 이걸 한다고
1: 봤으니까. 아니 알려만 드릴게요.
0: 일단 추디가
1: 그러니까 저도 방금 봐서 뭐 따, 따라따 밑으로 누르는 거야.
2: 네.
1: 따라따따 따, 따라따따 따따따 열고 모으고 내리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2: 아, 알았어요. 연습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하면 좀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예. 젊은 세대.
1: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라이브거든요. 이제 바로 지금 하셔야 돼요.
2: 그래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1: 방금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노래 제목이 캐치잖아요. 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2: 아니,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1: 자, 음악 주세요.
2: 이걸 바로 하라고?
1: 예. 네.
2: 아, 미치겠는데.
1: 가능합니까?
0: 캐둥이와 함께 해봤는데요.
1: 오늘도 너무 고마워, 캐둥아.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와. 안녕. 즐거웠어.
3: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1: 야.
0: 들어가.
1: 사금 즐거워. 아주 좋았어.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필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우.
0: 자, 아나운서에서 늦깎이 트로트 가수로 용기 있는 도전을 한 도전의 아이콘 김용필 씨. 용기 있게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2: 지금 새로운 분야를 찾는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제 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지금 가수로서 이제 시작한 만큼 한 20, 30년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요.
0: 네.
2: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 길만 가더라도 수십 년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일단 그 공연의 형식을 바꾸는 자체도 네. 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2: 맞아요. 예,
0: 도전 안에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2: 그럼 콘서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새로운 장르라든가 기존 없었던 무대를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0: 네.
1: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연구 자체가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습니다.
0: 예. 진짜 멋있죠.
1: 앞으로 얻고 싶은 타이틀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낭만 킴이라든지 뭐 클래식 킴 막 이런 거.
2: 나중에 김용필 그 사람은 진짜 가수였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영광일 것
1: 진짜 가수?
2: 예.
1: 이거 가짜 가수?
2: 아니,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0: 4070 가수.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네. 시간이 뭐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1: 아, 네. 그럼요.
0: 모르는데 네. 난 진짜 네.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는 사람.
2: 네.
0: 멋진 사람으로 맞아요. 난 기억할 것 같아요.
2: 그래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나는 여기 계시는 나상도, 추혁진, 캐남열전의 두 MC 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유, 영광입니다.
0: 아,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네. 이거 가고 계신데 네. 30년 뒤에 우리 김용필 씨의 모습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2: 그게 나와요?
1: 새로운 코너입니다.
0: 어떤 도저히.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1: 형님의 미래를 보일 수 있는
2: 네. 이거를
1: 이게 지금이고요.
0: 아, 약간 최백호 선생님 느낌 있어요.
1: 약간 정보석 선배님 같기도 하고.
2: 야, 네, 처음 봐요. 아, 이 정도면요, 제가 괜찮습니다.
1: 아니 너무 멋있죠.
2: 지금 머리숱도 많으신 거예요, 저 정도면.
1: 그럼요, 그럼요.
2: 저도 언젠간 백발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슬프지 않네요. 내 그 늙은 네. 모습 보면 슬프다고들 하시는데, 저는요 저렇게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와, 네. 아니, 너무 멋있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2: 팔뚝에 근육이 아직 살아계시네요.
1: 아, 충분히 그럴 법한 미래인 네. 것 같아요.
0: 벌써 잘 가시고.
2: 오, 저렇게 나이 드는구나.
0: 지금 이대로 가시면
2: 예.
1: 아, 그럼
0: 진짜 미래실 것 같아요.
2: 야, 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은 훨씬 멋있겠는데요?
0: 지금. 형님, 아니 네. 본인인데 형님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2: 형님이죠.
0: 본인의 네. 미래신데
2: 네.
0: 지금 뒤에 계신 분을 보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1: 미래의 김용필에게 한마디.
2: 예. 야, 기분이 이상한데요. 사실 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2: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 제가 가수로서 하는 고민들 충분히 무대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가다 보면 미래 제 모습처럼 아주 멋있는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그런 또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가수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0: 멋있습니다.
2: 네, 진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 때 되면
2: 기분이
0: 진짜
2: 이상해요. 예.
0: 정말 막 네. 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2: 그리고 같이 나와 같이 늙어가지고
1: 아이고 아,
0: 지금 예. 저보고 웃는 거예요. 앞에 저 때도 제가 재롱 떨고 있을 거거든요. 형님 여기 보세요. 이거.
2: 아, 좋아 좋아.

0: 예, 근데 예. 웃겨드리겠습니다.
1: 네, 재밌다.
0: 나상동!
1: 지혁진의
0: 쾌남 여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쾌남 여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2: 저희는 그냥 어찌 보면 토크쇼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왔는데 재미도 재미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감정의 부분을 좀 건드려 주셨어요. 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두 분의 우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두 시간이 굉장히 오랫도록 저를 행복한 기억에 좀 가둬놓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예.
0: 오늘 이렇게 용필형 형과 예. 함께 해보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묘하기도 예. 하고 저는 용필 형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김용필은 어른이다.
4: 예. 비슷한 맥락이에요.
0: 예, 저는 예. 예,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진짜 저한테는 진짜 어른이고 성인이에요.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형님을 따를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 아우님들께 잘하겠습니다.
4: 아이고,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김용필은 본보기다. 아우.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0: 맞죠.
4: 뭔가 형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뭔가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형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겸손하게 만드는.
0: 네, 아, 나 정말 본보기가 되고 싶은데. 네?
4: 열심히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0: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인생에서 항상 나에게 봄날은 오고요. 네. 네. 또 생각이 더 뜨거운 여름날을 보낼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겨울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서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여름을 테마로 한 노래 낭만의 계절을 준비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항상 활기와 건강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4: 우리 용필 형님의 낭만의 계절 들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부드러운 미소만큼이나 목소리도 매력적인 김용필 씨. 김용필 씨 노래 들으면서 모두 낭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을 응원한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1: 왜? 형 유부남이었어요?
2: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좀 선택해주세요.
2: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연소예요?
2: 네.
1: 어,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연소였어요. 네. 가장 현실적인 그 3연소.
4: 꿈만 가슴이 뛰네요.
5: 안녕하세요. 쾌남 열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0: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5: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0: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명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남북 동서 무정착하고 생애 지지의 일지공이다. 동서남북 정착한 데가 없어.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 남쪽 선방에 가서 지내고 여름에는 저 북쪽 선방으로 가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선지식을 찾아서 도반을 찾아서 또 지내기 좋은 도량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일정하게 딱 정착한 데가 없으시 계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생애의 지지의 일지공이다. 수자의 일생애라 하는 것이 오직이 주장자에 달려있다 그 말. 설두세작연암이하고 혀끝에는 다못 안개와 연기, 연하의 맛을 가늘게 씹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맛있는 고량 진미,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그 연하의 맛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피 선열이요, 선열로 위식하는 것. 도 닦는 참선의 기쁨을 먹고 사는 것이 수자의 음식이다. 연하의 맛을 씹으면서 즉입천봉, 객만봉이다. 바로 천봉, 다시 만봉을 향해서 들어가더라. 천봉,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더 만봉을 찾아서 들어간다. 그 말은 아까 조실스님의 법문 가운데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말귀를 더듬어서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야. 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그 본참 공안을 향해서 의심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수록 깊고 들어갈수록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봉, 만봉, 갱만봉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를 맞이해서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형제, 자매, 도반들이 여기에 모다 운집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내는 처소에서 결제를 해도 되겠지만은 조실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같이 뜻을 같이 한 도반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 선방에도 다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지내는 데에는 같은 도반들을 여기서 만나서 입을 벌려서 말은 안 하지만은 한번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침으로써 한 목표를 향해서 활구참선을 해나가는 선후배 도반이 만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 석 달 동안을 참 알뜰히 정진을 하고 해제 때 또 다시 만나자고 하는 말 없는 가운데 깊은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방금 졸시음은 녹음 법문에 활구참선 여아시 조사설에이냐 파치생문이라 이 조실스님의 법문 속에 결제 법문은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법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산승이 결제 법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 석 달 동안을 무장무예하게 그리고 알뜰하고 짬지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철마다 여름이면 여름 결제, 겨울이면 겨울 결제 하는데 처음에 한 첫철에 나갈 때에는 엄섬하고 경건하고 아주 근신하는 마음으로 방부를 드리고 한철을 지냅니다. 두철이 또 지내가고 세철, 네철 지내다 보면 엄섬하고 경건한 그러한 기분은 차츰 사라지고 뭐다 아무 근신하는 마음가짐이 차츰 해이해져서 그럭저럭 한철 지내고 또 거기서 해제를 하면 또 다른 선방에 가서 지내고 해서 장판 때만 반들반들 묻어가지고 철저한 신심으로 정진하는 기운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옛날 스님네들은 그 장판 때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도반들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말이 해당이 된다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도반으로서의 노바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요밀 불수제요. 날카로운 칼날에 꿀이 묻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꿀을 핥아먹다가 혀를 비게 되는 것이니 설사 칼 끝에 꿀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 꿀을 핥아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고독지가의 수막상이여. 고독지가라 하는 것은 그 흉가, 그 샘에 독이 풀어져 있는 집에 물은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먹지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무엇이 칼날 위에 꿀맛이 꿀이고 고독지가의 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행자는 명예나 이끝이나 재색이나 이양이나 뭐다 이런 것들이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주고 잘 보시를 하고 좋은 옷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고 명예를 주고 어떤 권리를 주고 마음을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칼날 위에 꿀이고 고독지가의 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좀 냉정하고 쌀쌀하고 무슨 그런 이끝이나 이양이나 재색의 그런 데에 솔깃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코뿔소의 코처럼 코뿔처럼 외롭게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은 뿔이 두 개씩인데 코뿔소는 코끝에 뿔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하나만을 앞세우고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라. 이 끝과 명예보다 그런 뒤에 부합을 하지 말고 그런 뒤에 넘어가지 말고 돈 많이 준 데 찾아댕기고 맛있게 해준 데 찾아댕기고 그런 뒤에 휩쓸리지를 말고 잘 먹고 못 입는 것은 그것은 인연에다 맡겨 가난한 뒤에 금박하고 그래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뒤를 찾아가야지 돈을 생각해서 찾아가고 맛있게 잘 받들어준 뒤만 찾아대이면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칼 끝에 꿀을 빨아먹다 혀를 잘리는 거고 고독지가에 물을 먹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 시비

이 해리의 횡신이요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의 바다 속에 몸을 비켜서 들어가 도처가 간 곳마다 시비가 끊어진 데가 없고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시비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 시비 속에서도 몸을 비켜서 나가는 거고 표호 군중 자제인이다.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속에 자제하게 행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종단이 퍽 시끄럽습니다. 총문 조계사보다 전국보다 승려대어대 일어나고 이파 저파 해가지고 천여 명씩이 모아서 온갖 그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하면 종단을 잘 해나갈까? 자기가 나가야 이 종단을 잘 해나갔다. 피차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종단을 걱정하고 불교 장례를 걱정해서 자기가 나가야만 되겠다고는 그런 끓는 용기와 원력으로 보다 그렇게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진정코 종단을 위하는 일인가 불교를 위하는 일인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량으로 매도할 일도 못되고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은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 우리 수행자로서 불자로서 목표를 삼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대발심을 해서 대지혜와 대자비로 실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원력과 또 자기 믿는 선지식의 지도에 따라서 경공부를 하는 사람 또 주력공부를 하는 사람 염불을 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자기가 터득한 부처님의 말씀을 포교하는 데에다가 관점을 두고 또 그렇게 해나간 사람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렴주관 비파사나라고는 그 신수신법 뭘 향해서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편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각자 그 근기와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저렇게 수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은 활구참선법에 의해서 직절 근원하는 이 활구참선에 의해서 일대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종단이 이렇게 시끄러울수록에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도반들은 각자 다른 철보다도 훨씬 더 자가 중심을 탁 세우고서 정말 알뜰하고 짬지게 이 한철을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공부를 게을리 하고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전통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삼동 안거는 다른 안거 때보다도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선원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조용하게 말 없는 가운데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조 홍인 대사의 최상승론에 보면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도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능 착파이하고 다만 능이 헤어진 옷을 입고 손추손하며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수본진심하고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양치불회하면 인변의 염소양 헌자는 거짓 양자인데 양치 어리석을 치자 양치는 거짓 어리석은 척하는 것입니다. 양병하면 실제는 병이 안 났지만은 거짓 병을 꾀병을 앓는 것을 양병이라고. 설사 속은 환히 지혜가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완전히 바보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보처럼 지내냐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 바보 짓을 하라 이겁니다. 뭔 말을 하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주 팔보도 못 되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생기력이 능유공이다. 가장 힘은 적게 들이면서 공부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선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선방에 와서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끄떡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공부하는데 피해를 끼치고 선방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진짜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진짜 발심한 사람도 아니요 선방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는 의심스러운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공부 못하고 남까지 공부를 못하게 되니 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강도질한 것보다도 훨씬 더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야. 칼 들고 강도질 해봤자 저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서 징역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끝나는 거지만 신성한 성방에 와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 정진하는 사람을 마음을 흐트트려 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면 감옥에 가는 데에만 끝이겠습니까? 무간나비 지옥에 가가지고 무량겁토록 헤어날 기약이 없다. 왜 그러냐?
정진을 열심히 해서 성불할 사람을 방해를 쳤으니 사람 생명을 하나둘 죽이고 재산을 뺏는 죄에다가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요연히 근본 참마음을 지키면서 파보가 되어가지고 알뜰하게 참지게 정지를 해나가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정진인이다. 이렇게 오조 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조 홍인 대사는 육조 해능선사, 육조 스님의 몇 개 법을 전한 대선지식이신 것입니다. 항상 산승이 여러 도반들에게 특히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들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은 세속에서는 자기를 과시하고 똑똑한 채 하고 자기의 역량을 항상 널리 남 앞에 선전하고 그래야 남이 알아주고 그래야 자기가 대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선방에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은 거기서 무슨 표를 얻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무엇이 그런 당선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무상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억울한 소리를 좀 하더라도 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도 장애가 없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니 그래서 이 선언에서는 조용하게 말 없이 묵묵한 가운데 자기 소임을 하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알뜰하게 화두 단속을 하고 항상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석 달 동안이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가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조 스님께서 최상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자기 본 마음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니라. 만약 부지런히 이렇게 정진을 안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말해준 이것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라면 나는 당내 18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에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간곡히 너희들에게 말해준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세세생생의 호랑이한테 물려갈 것이다. 대단히 무섭고도 엄성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는데 이 오조 스님의 최상승론에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요점을 정말 깊이 믿고 일생의 좌우명을 삼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표현이 이렇게 참 무서운 하늘 땅에 맹세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 눈물겹도록 큰 자비에서 나오신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율문에 입중오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대중과 같이 살 때에는 하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심을 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항상 하심하고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가지라 합니다. 어려운 소임은 자발적으로 막고 어쩐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자비스럽게 하고 모든 행동을 자비심을 가지고 해라. 셋째는 공경심이니 항상 다른 스님들을 물론 후배가 선배 스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배 스님도 덮어놓고 후배라고 해서 무시하고 억압을 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수행을 얼마나 했까니 덮어놓고 후배를 없이 여기고 자기가 목에다 힘주고 그러셔도는 안 되는 거고 또 후배는 하루를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배를 공경히 여기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피차서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만을 보고 잘못된 점을 볼 필요가 없고 성불을 해도 부처님은 중생을 시봉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땅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러시는 것이 불보살의 생애인 것인데 하물며 우리 출가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해탈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넷째는 지차선이라 차선을 알아라. 행주좌와 중에 공양할 때나 법문을 들을 때나 법당에 오르내릴 때나 도량에서 울력을 할 때나 항상 차선을 알아서 자기의 분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차선을 알아야지 차선을 모르고 마구제비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문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니 대중 처수가 시끄럽게 되고 그런 것이 차선을 알아라. 다섯째는 불설여산이라. 나무지기 일을 말하지 마라. 나무지기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자기 소임을 열심히 충실히 살면서 대중 청규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도만 닦으면 무슨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묵언이라고 묵언표를 달 필요도 없이 하루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속에는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이 충실하고 무엇을 보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그것이 귀에 들릴 것도 없고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뿐이요 어찌서 판치 생보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찌서 뭐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해서 의심이 희미해지면 또 들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딴 생각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놔둔 채 화두만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딴 잡념과 망상 번뇌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물리치는 방법이 그대로 놔두고 화두만 딱 듣는 것이 그것이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 그러다 보니 무슨 잡담할 겨를이 있으며 무슨 시비를 할 겨를도 없고 내가 시비에 말려들 것도 없다고 말이야. 입중오법을 물론 이 자리에 모신 도반들은 이렇게 내가 부탁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간혹 한두 분이 이런 것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번 한철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을 지키고 보면 자기 자신도 참 장애 없이 잘 정진을 하게 될 것이고 해제를 할 때에도 참 내가 이번 한철은 너무너무 짬지게 잘 지냈다.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해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철 한철을 지내고 보면 오조스님의 그 최상승론에 있는 법문과 제절로 계합이 될 것이고 호랑이한테도 안 물어가게 됩니다. 또 오조스님도 이런 법문을 천지에다 대고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 후배 후손들이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명심을 하고 알뜰히 정진을 한다면 오조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와 삼세 재불보살들도 다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도업을 성취할 때까지 참 자비의 눈초리로 우리를 호렴해 주실 것입니다.

활구 참생객이요. 하인이 작득상이려. 활구 참선을 하는 선객들이 어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줄 수가 있겠느냐. 천상천하의 독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청춘을 버리고 인생으로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일대사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이야.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 유아 독보거든. 보현 천사에게 모든 인연이 다 해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 공경을 할 것이다. 이건 조사 스님의 개송인데 참선이라 하는 것이 1년, 2년, 3년, 내지 7년, 10년을 해도 올바르게만 해나가면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질 것도 없고 얻어질 것도 없고 무엇이 보일 것도 없고 헷갈수록 알 수 없을 뿐이거든.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정말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은 공안을 타파하고 의단을 타파해가지고 확철되어 오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일기도 입제도 되고 하니 이 백일교도에 드신 분은 가정에서 정제를 하시되 가정에서도 항상 조스님의 녹음 법문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선방이 될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럴 때 더욱 발심을 해서 잘 모든 것을 이겨 나가시면 또 세상이 다시 또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예, 저는 지화장 석용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석용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석용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석용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2: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주 펴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만 그냥 이렇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낀 것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의 생명명을 불러주느냐,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그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0: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벌적에 보고 나면은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2: 아,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1: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3: 스님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2: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도 피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란꽃 만들어 자기 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1: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2: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1: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4: 저희 보물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0: 식초, 봉화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예요.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 데 제일 귀중한 색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0: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 사랑하겠습니다.
1: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영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영스님.
2: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0: 일나 벌떼 일나가지고 또 젖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영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0: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자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온 석영 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영 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2: 지금 연꽃 재단하는 거.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2: 와, 주름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혔네요.
3: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2: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때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1: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2: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은 하고.
3: 왜요?
2: 페타우드 갔다가 쪽 페타우드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언제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1: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2: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0: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시 된지도 모르고 그냥 코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1: 내려놓으신 건가요?
0: 그냥 뭐 그러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러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나씩 이제 그러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꼬투리를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2: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의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도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2: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들에 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 한 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냐면은 왜 대들었냐면은 아니 부처님께 올릴 꽃을 갖다 발바닥에 올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이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 또 수술이 나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1: 수술하셨어요?
0: 네.
1: 어디요?
0: 발목을. 뭐.
2: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드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

0: 꺼내는데요.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용수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 예,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0: 부처님을 닮은 꽃 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도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약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응, 잘 만들었어요. 얘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면 더 예뻐지고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칼의 성유를 바르는 날은 모든 전사의 삶에서 가장 상스러운 날이지.
1: 여인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매일 눈물을 참아야 하지요.
0: 왕비,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쟁터에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같이 하잖소. 그 아이의 전략이 샤카족에게 용기를 줬소. 태자는 어디 갔소?
1: 아침 일찍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0: 나가? 오늘 군대가 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냐? 혼자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1: 걱정 마세요, 폐하. 그것도 전략 중 하나겠지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0: 하거라. 테바다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너에게 받아둘 약속이 있다.
1: 무슨 약속입니까?
0: 내게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싯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1: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 허나 전쟁터에서 시타르타가 만약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구해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1: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시타르타가 전쟁터에 있어야지.
2: 무슨 말이에요?
1: 아침부터 모두가 찾고 있지만 시타르타가 안 보여.
3: 시타르타 태자는 돌아왔느냐?
1: 아직입니다, 폐하.
3: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돌아오는 대로 보고하라.
1: 예, 폐하.
4: 라세나지 대왕 만세! 수토다나 대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필라바 수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5: 샤카족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샤카족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도다.

0: 배야, 우리 군에 비해 코살라 군대의 규모가 훨씬 크므로 브라세나짓은 이 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사령관. 가자. 아미토다, 샤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모두 도착했는가?
2: 대부분 다 모였습니다, 폐. 아직 안 온 사람들도 해질녘 키면 도착할 겁니다. 다만 쿨리아 국왕 단다파니 군대만 제외하고요.
1: 뭐라고? 단다파니 왕이?
0: 유감스럽게도 폐야, 로이니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서 군대가 이곳으로 건너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염려 마세요. 군인들이 새로 다리를 놓고 있으니 완성되는 대로 바로 도착할 겁니다.
1: 가자.
0: 군대는 제 명령이 떨어져야만 여기로 올 겁니다, 폐야.
3: 반돌, 샤카족이 왜 우리 말을 잡지 않느냐?
4: 거대한 규모의 코살라 군대를 보고 겁나서 달아났겠지요.
3: 무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쇠를 녹이고 있겠지.
4: 폐하, 방금 적자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숫도다나 대왕의 태자가 전쟁이 선포된 후 달아났답니다.
3: 현명한 처사군. 미리 달아나다니 분별 있는 행동이다. 이 자들은 패배를 해야 달아날 모양이다.
1: 시다르타 태자의 전략에 의하면 우리는 내일 프라세나짓을 공격하게 된다. 그 땅에서 준비를 잘하라. 각자 제자리를 잘 잡으라고 이루고. 시다르타 태자 소식은?
0: 죄송하오나 피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폐하, 태자의 몸은 여기 없지만

0: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돼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 마마, 마음을 굳게 먹어요.
0: 고모님, 시타르타는 찾았답니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일일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니요.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2: 마마,
0: 루시카, 태자 소식이 들어왔느냐?
2: 아닙니다.
0: 거짓말이라도 이해라고 하지.
2: 어찌 거짓말을 아려리까? 들은 소식이 있도록 무섭고 끔찍한데요.
0: 소식? 무슨 소식? 말해봐.
2: 어젯밤
0: 뭐?
2: 어젯밤 태자께서 죽음을 목격하셨답니다.

0: 예, 마마. 찬나가 그러는데 코살라국의 직사 발데프가 어젯밤 태자마마의 품에 안겨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자마마는 말씀하셨답니다.
1: 난 이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0: 그리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뜨셨대요.
2: 속상한 일이네요. 10여 년 동안 공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아미타 마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태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거든요. 죽음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는데 어쩜 좋아요. 대왕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침착하세요, 마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왕비 마마. 시타르타는 무사할 테니까.

0: 무슨 일이냐, 반돌?
1: 앞을 보세요, 폐하.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하여 샤카곤대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0: 말은 어디 있느냐?
1: 그들 말도 잡아갔습니다.
0: 뭐라? 말을 잡아가더니 드디어 도발을 하는구나.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진 않을 것이야. 준비를 하라. 우리도 안개를 이용해서 그들 뒤를 추격한다. 산이 있다 해서 우리를 막을 수 있냐? 공격이다. 따라와라.

0: 이걸 공양이라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어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잖아요.
1: 너는 뭐라도 먹은 게야? 너는 굶으면서 나더러는 먹으라니.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너도 나를 알고 있지 않니? 시타르타와 대왕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나는 그 무엇도 넘길 수가 없구나. 대왕을 지키려는 내 정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 페야, 너는 고살라국의 사령관 반두리다. 우리 말을 풀어주고 고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 카필라바스트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하러 나온 것이다. 아니면
3: 너희와 싸워라. 우리가 여기까지 무기 자랑이나 하려고 온 줄 아는가, 반드? 우리 샤카인들은 너희가 막대기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양떼가 아니야.
2: 양은 코끼리를 해칠 수가 없지 않는가, 사령관?
3: 양뿐이겠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싸울 차비를 하라, 반드! 안 그러면 아시아 매국 의식이 미완의 꿈으로 남을 테니.

0: 저 광경은 뭐지? 나는 이 전쟁 막아야만 해.
1: 카필라마스도 전사들아, 여신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우리 전사들의 행운 덕분에 오늘 전투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얻었으니 적이 기절초풍하도록 용맹스럽게 돌진해서 적군을 싹 쓸어버려라. 프라세나짓은 스스로의 만용에 눈이 멀어서 샤카인들의 자존심에 감히 도전을 걸어온 자다. 샤카국 만세!
2: 만세!
1: 샤카나라 국 만세!
2: 만세!
1: 샤카국 만세!

0: 작가군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산길숙에, 그들은 정상에 서서 여기에 머물다간 패배를 당하네. 저산으로 올라가서 공격해야 합니다.
1: 공격!

0: 단답하니와 고설라고 군대가 이 속도로 무너진다면 분명 우리가 이깁니다.
1: 아직 속단은 일러요.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화살을 비오듯 쏘고 있지 않소? 봐요.

샤카군이 어떤 전략을 쓴다 해도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샤카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상을 다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반들! 샤카군의 불공격을 막아라!
1: 아싸!
2: 예태야!
1: 반두아!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대바다타가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 샤카군 진영에 도달하지 못한다!
2: 네가 대바다타구나! 지타르타 대제에게 패하였다는! 오늘은 내가 패배를 안겨주마!
0: 지금이라도 당장 도주하라, 숫도다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칼을 네 심장에 박아주겠다!
3: 너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구나, 프라세나지. 아버지가 분명 말씀하지 않더냐? 너는 누가 와도 대적할 수 있으나 숫도다나만은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받아라! 야! 또!
4: 야! 아미토 단전아, 대왕께 말씀드리시오.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적의 군은 늘어난다고. 그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안 그러면 처참한 패배를 맛볼 거요.
1: 전사는 비겁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순간까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으아!

반두알! 멈춰라, 그만!

0: 아버지! 우리가 가서 대왕을 도와야 돼요! 어서요, 아버지!
1: 멍청한 소리! 브라스 에너지시 우리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잘 지키고 있어!
2: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한번 구걸해보거라. 당장! 그럼 죽이진 않겠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브라세나. 가서 내 가슴을 찔러라. 내 칼이 마차에 박힌 걸 다행으로 알라. 아니면...
2: 아니면!

0: 저자는 누구냐?
1: 대하, 시타르타 세자입니다.
2: 고살라 국왕, 저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3: 그러면은 이 코끼리들이 네 전군을 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2: 너는 사방에 포위됐다.
3: 무기를 버려라.
2: 방금 전에 네가 했던 말을 이제 내가 해주마. 짐의 보호를 받아라, 아니면
0: 너의 보호를 받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4: 그만해요. 이 유혈극을 멈추십시오. 자존심 싸움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얻는 게 뭔가요? 전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다만 증오를 키울 뿐입니다. 전쟁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승자마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국의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몇 년간 이룬 발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싸우는 거죠? 본래 우리 것도 아니었던 땅을 위해서?
0: 우린 생명은 버릴 수 있지만 자존심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태자.
4: 그렇다면 이 난제의 해결 방법을 말해주세요, 고살라고. 당신의 자존심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러면 이 유혈극을 멈추고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일도 맞고요.
0: 단 하나, 방법이 하나 있소이다. 양국의 자존심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
2: 어떤 방법?
0: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 어떤 제안?
0: 양국의 군대에서 최고의 전사를 선발한 후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든

0: 표정을 맞추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샤카국은 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 안 돼! 절대 안 돼요!
2: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폐하. 받아들이겠소.
1: 이건 배신입니다, 폐하! 다 이긴 전투에서 패할 겁니다!
2: 이건 적을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폐하!
3: 제안은 당신이 했으니 표적은 내가 고르겠소.
0: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표적으로 하시겠소?
3: 당신 머리와 내 머리. 왕관은 왕의 자존심을 상징하오. 그러니 왕관을 표적으로 삼읍시다. 당신의 왕관은 내 머리에 얹고 내 왕관은 당신 머리에. 그리고 우리 군대 최고의 궁수가 표적을 겨냥하는 거예요. 누구든 표적을 맞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0: 좋소. 허나 당신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 시타르트. 내 왕관을 쓰시오.

0: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1: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바몬. 내 당신 왕관을 썼어, 코살라 국왕. 이제 우리 군 최고의 궁수가 왕관을 겨냥할 거예요.
0: 하지만 누가 이 임무를 해내겠느냐?

0: 운명은 네 편이다 대받았다. 너의 표적은 왕관이 아니라 싯다르 다이머리야.
1: 대받았다.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가 모두 네 손에 달려있다. 나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내게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2: 데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
3: 네 표정은 왕건이 아니라 시타르타의 머리야.
2: 너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만세!
1: 대마다터 왕자!
0: 만세!
1: 대마다터 왕자!
0: 만세!
2: 대마다터 왕자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3: 샤카 왕고!
0: 만세!
4: 코살라 국왕 프라세나짓, 이제 당신 차례예요.

0: 반돌! 활을 쏴라!
1: 명령불복을 용서하소서, 폐하. 하지만 폐하의 머리는 절대 제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벌하여 주십시오. 절대 폐하를 겨룰 수는 없습니다.
0: 누구 없는가? 다른 전사! 이 왕관을 쏠 사람 없나?

0: 폐하.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그 진정한 힘은 군대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폐하, 당신이 승자입니다.
1: 멈춰라!
2: 폐하! 그 자는 적입니다! 패배한 적의 머리를 베는 일은 절대 미루어선 안 됩니다!
1: 멈추라 했다!
3: 기억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네가 칼을 나한테 휘두르며 그 화살을 겨누며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라고 했었지. 나는 지금 네 가슴을 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알겠니? 시다르타, 너는 뭘 원하느냐?
4: 용서와 평화입니다.
3: 무슨 의미냐?
4: 전쟁에서 평화를, 적에게는 용서를.
3: 일어나라 파세나르. 짐은 샤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너의 아버지 마코살 대왕은 위대한 전사였다. 그분을 생각해서 네 목숨을 살려준다.
2: 폐하! 이는 전쟁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적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폐하! 그자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요.
3: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건 조정에서 논의하겠다. 대신 조건이 몇 개 있다, 프라세나지.
0: 말씀하십시오.
3: 전쟁 비용을 다 보상해야 하며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0: 네, 맹세하겠습니다, 폐하.
4: 이 평화조약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나 요청해도 되겠소, 프라세나지동?
0: 제 자존심과 목숨만 빼고 무엇이든 다.
4: 당신이 가져온 모든 무기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시는 살상에 사용되지 않을 것.
0: 그걸로 무엇을 하시게요?
4: 모두 녹여서 국경에 그 쇠로 이런 문구를 새긴다.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평화는 사랑을 확산시킨다.
0: 당신은 다른 샤카인들하고는 다르군요. 내 마음은 당신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소.
2: 태자 만세!
6: 만세!
2: 태자 만세!
6: 만세!
2: 태자 만세!
6: 만세!
2: 태자 만세!
6: 만세!
2: 숙도나라 대왕!
6: 만세!
2: 숙도나라 대왕!
6: 만세!
2: 숙도나라 대왕!
6: 만세!
2: 숙도나라 대왕!
6: 만세!
3: 현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2: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샤카 가문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7: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숲에 불이 났느냐?
8: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4: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한 시간 동안 중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6시 방에 태어나서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죽음의 원인과 맞붙어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돼 있고 2위, 3위가 각각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으로 자살이 5위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사고, 돌연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때 4명은 동료 승진 축하 모임에 와서 회식하고 귀갓길에 이런 참변을 다했고요. 그해 12월 말에는 공항 참사로 또 이렇게 180명 가까운 인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망하기 5분 전쯤에 5분 뒤에 내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는 죽음의 갖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풍전등화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걸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죽음이 뭔지 이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 소멸인지 옮겨감인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의 사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 년간의 삶을 살고 딱 한 번 살고 어느 날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지는 일회성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은 어디 딴 데로 옮겨가는 건 아닌지 떠올리기 좋은 거는 이게 벽인지 문인지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소멸이 되겠고 문이라고 하는 건 앞에 가서 열고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옮겨가면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전 하나를 잘 살펴볼래도 앞면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뒷면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또 옆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두루두루 다 봐야지 동전 하나를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600년 전 어느 성현의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스승이 야단을 칩니다. 사람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을 알려고 하느냐, 야단을 치는 바람에 유교 전통에서 2600년 동안 죽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삶과 죽음이 동전 앞뒷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지키자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전에 80대 후반에 어느 명예교수 한 분 이런 그 통화를 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서 심히 두려운데 어디다 내색도 못하고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소리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정작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아서 죽음이 자신의 일로 되면 그렇게 대범했던 태도가 속절없이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또 몇 년 전에 제 의과대학 동기 하나는 뭐 이렇게 벌써부터 하느냐, 닥치면 그때 해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이라고 한 게 6개월 뒤에 내가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막상 닥치면은 경황이 없어서 준비고 뭐고 못하고 그냥 황망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다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대화 중에 누가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예의 꺼낸 사람을 면박 주고 이런 건 아마 목격을 하셨거나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실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쓰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런 걸 작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다고.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 하는 거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 본인이 암 진단이라고 받게 되면, 저도 암 환자이긴 합니다만, 암 환자한테 유언장이 꺼내면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격한 반응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1951년에 미국의 사진작가죠, 유진 스미스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에서 보면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은 것이죠. 70여 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 비롯해서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났던 자리에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이 나빠지면 가족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요청을 의료진에게 하게 되고, 이런 요구에 의해서 중환자실에 옮겨줘서 기도 사건하고 가족과는 격리되죠. 하루에 30분 정도 면회 시간 있고, 의료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둘러싸여 있다가 새벽 2시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과거에 함께 돌보는 죽음이었다면 이제는 홀로 맞는 죽음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와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날 얼마 안 남은, 한 달 넘기기도 어렵겠다, 이런 말기암 환자에게 끝까지 항암 치료를 고집하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브 융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했는데, 융과 수제자였던 폰 프란시 여사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는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스승인 융도 생전에 쓰던 편지에 보면 이런 말 남겼습니다.
죽음의 저편에서 일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해서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평소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것은 엘리자베스 큐 롤로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죠. 특이하게도 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특이하게도 어른보다 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을 주고하는 5살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면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고 인형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인형을 죽음을 앞둔 어린이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자아를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물은 자원으로 이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인간의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었고 여기서 분리되는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는 뭐 우리가 여러 개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체, 영혼 또는 영혼은 스피릿, 소울 등등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분리됐다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근사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림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구후를 궁금해한 인류에게 뭐 단은 아니어도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소개해드릴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 아마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에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심장이 멎으면 이어서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체험을 보면 심장이 멎고 이어서 뇌의 활동이 없을 때 주인공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에 물꼬를 튼 거는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의사가 아니고 철학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주변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자들을 8년에 걸쳐서 150명 이상을 1대1로 면접을 해서 낸 책이 75년에 나온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도 이제 번역 소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거의 팔리질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초판 1세 찍고 절판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 책이 아직도 50년이 넘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관심들이 많은 거죠. 2년 전쯤에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재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근사체험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환자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은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길어야 30분 정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이 없으면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멎어있던 환자가 의료진 했던 대화를 나중에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심폐소생술의 구체적인 과정까지 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했던 의료진 입고 있던 가운에 붙어있던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틀니하고 있으면 틀니를 빼고 인공호흡 같은 이런 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잘 살아나서는 내 틀니가 저 응급실 서랍 세 번째 칸에 있으면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힘을 입은 바가 큽니다. 1960년대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찬 다음에 의사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빼내서 그 자리에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 피부에 있는 많은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러던 소생술 현재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을 자꾸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부분은 없고 반드시 죽은 가족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 얘기했다가는 되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에 얘기했다가는 마귀 사탄에 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의사들이 아까 소개드렸던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현재도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종을 가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일찌감치 이런 그 근사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세계 여러 학자들이 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벗겨지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또 근사체험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근사체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영적 현상을 말씀드리죠. 삶의 종말체험은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기 암 등으로 임종임박한 환자가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마중을 받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연구한 분은 영국의 정신과에 있었던 피터 패닉 박사입니다. 2년 전에 타계했는데, 이분은 간질,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쪽의 연구도 많은데, 10여 년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환자들 임종을 많이 보는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알고 지낸 어떤 심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올빼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합니다. 미국에 단기연수 가서 새벽 2시쯤 일을 하고 있는데, 숙소 문 밖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심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받고 있고 또 심장이 나빠서 심부전증인 환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이제는 다 나아서도 아프지 않아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깜짝 놀라서 반갑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선생님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 귀국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사망을 했고, 사망한 시각이 바로 새벽 1시,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새벽 2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서 섬뜩하신가요? 이런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는데, 베트남 전 때 보면 전사한 미국 군인이죠. 사망한 그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애들과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머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은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체험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살지만 인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스피스에서 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 최하숙 선생이 쓴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 임종기에 들어섰다는 것,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또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의자에 있다 하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세상 이승이죠. 또 가게 될 저 세상 저승을, 이승 저승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간호사랑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면서, 간호사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막 누구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세계로 돌아와 얘기할 때 보면 아까 자기랑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상태가 아니라 아주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이런 체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 투수안에 국제적인 명망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독립선언, 불면선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과학자들은 그 모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냐? 그건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란지를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기 환자가 품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모임의 목적을 밝히면서 11개의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선언을 의역해 3문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선언문에 보면 뇌에 국한되지 않는, 이 원문은 non-local로 되어 있는데 비국소성은 양자 역학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고, 영구 불멸의 의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뒤에 떠나게 되어 전이란 말도 나오는데, 영구 불멸하다느니 뭐 여행 이런 말은
과학이나 의학의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 사용돼서 새롭기도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엑스포 학술지 2016년 판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2025년 4월 19일 한국주구마학회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옥스퍼드 휴먼스 두 단체가 인간의식이 사후에도 존속된다 그런 선언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이걸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로 봅니다. 이런 선언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습니다. 지구를 중심해서 온갖 행성이 돌고 있는 태양도 돌고 있다는 게 천동설이었죠. 이걸 액시엄이라고 했는데 액시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를 액시엄이라고 얘기했죠. 이러던 시대에 이걸 부정했다가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대표 인물이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이탈리아 카톨릭 수도사로서 이분은 천동설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환생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베네치아 종교재판소에 종교재판을 거치고 로마 교황청 감옥에 7년간 갇혀있게 됩니다. 의견을 철회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바티칸 광장에서 불에 타 숨지게 되죠. 이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를 보면 미국, 아시아, 유럽으로부터 온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환자 임종의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들이 관여했는데 이런 선언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다섯 가지의 근거 중심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사후통신은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나비와 무지개가 많이 등장하는데 한겨울에는 나비가 등장한 시기가 아닌데 한겨울 제사상에 갑자기 나비가 날아든다든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에 나비가 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무지개가 뜰 상황에 앉아 갑자기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살범이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많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에이 그 고장나서 그런 거겠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장과 다른 점 고장난 건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데 이거는 어느 시점도 또 싹 없어집니다. 죽은 가족이 내가 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죠. 네 번째 영매, 미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인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진 능력을 가진 영매인데 영매 연구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차 대전이 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죽은 가족의 영혼과 소통하고 싶어서 심령회 이런 게 많이 열렸는데 그걸 주관하던 인물이 영매들이죠. 물론 영매 중에는 이제 돈만 밝힌 엉터리 가짜들도 많은데 그러나 그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영매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 일부 어린애들이 한 두 살 무렵부터 자기의 전생, 패스트 라이프를 기억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일곱, 여덟 살 무렵 정점을 찍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실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3천 건 이상의 사례를 갖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어린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고 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전생 기억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생존해 있는 거죠. 몇 년 전, 십수년 전이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각각이 다 수천 건 이상 실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죽더라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대학 총장을 지낸 명예교수 한 분, 우리 사람들이 대화는 아주 평등하다 얘기합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아빠한테 평소하고 자식이 궁금해 등 아닌지 두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평과 등을 따서 아주 평등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먼 곳에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근원적인 궁금증이죠.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겠지만 너무 이것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나 누구 사랑을 하고 이해하는 균형을 갖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요.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40이라고 그랬지만 뭐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순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 10여 년 전에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즈 커버 스토리가 How to Die였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했는데 이 작가의 두 부모님이 말기 진화는 임종 임박했을 때 이런 중환자실 치료 같은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이 커버 스토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2000년 초에 미국 내과학회에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돼 의학 논문 소개해드린 거 이게 의사 몇 사람이 쓴게 아니고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네 가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통증을 참지 말고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써야겠다. 명확한 의사결정. 세 번째는 죽음의 준비는 3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작별 인사 잘하는 거.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특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이걸 보여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끼루란 말은 살다 살아있는 내용은 이 죽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구로사 아키라 감독, 이 나생문, 라쇼몽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분의 70년이 넘은 영화인데 주인공은 시청 직원입니다. 무슨 과장인데 정년까지 무사한이라는 삶을 살았던 한편 이 영화는 70년이 지나서 영국 구청을 배경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리빙 어떤 인생 이런 제목으로 3년 전에 개봉된 바가 있는데 아마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속이 아파 위장약 먹으며 지내다가 속이 아파서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위암이 다 퍼져서 반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받고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주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같은 과 젊은 직원 보고는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에 물어봐도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뇌를 하게 되죠.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 하고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는 꺼져가던 장작더미에 다시 불이 지피어오르듯이 눈동자 반짝이면서 아직 늦지 않았어 할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치해 사무실로 돌아와서 방치해놨던 주민민원 서류를 재검토해서 하나를 찾아내게 되죠. 이게 바로 마을에 버려진 공터가 있고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생겨서 위험하고 파리먹이 들끓으니까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의 수원 사업인데 몇 년째 진행이 안 됩니다. 7개가 되는 과가 관여하니까 여기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뺑뺑이 돌리니까 아무 진척이 없었던 거죠. 이걸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담당 과장이 결재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씩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직 폭력배 협박도 받는데요. 그 대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주인공이 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날 죽이겠다는 협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험 끝에 마을 주민의 숙원인 어린이 공원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이죠. 눈 내리는 밤 공원에서 그늘 타면서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알퐁스 데켄 신부이자 일본 대학의 명예교수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70년대부터 일본에서 바람직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인데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 상영관을 수십 번을 찾아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목으로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돼지를 키우든 밭을 가꾸든 뭐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저게 보면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주인공의 입으로도 얘기한다. 거의 미이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안경을 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물의 참된 모습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 노을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아이라바이건 미국의 완화 의료 전문의로서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네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지질학,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는데 샤르댕 신부가 남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하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니까. 우선 말기암 환자죠. 말기암 하니까 뭐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계청 자료 보면 사망원 1위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가 다 수명에 대해서 죽을 때 암으로 죽게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것이죠. 암 환자가 갖는 공포의 근원은 자기가 소멸해버린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는 알미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살 문제죠. 자살이 심각하다는 건 뭐 다 아시는 바 같고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원 1위가 자살이고 40대에는 워낙은 암 1위였는데 얼마 전 봤더니 40대도 자살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가 자살이 사망원이 1위인 거죠. 이렇게 심각하면 사실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마실 때까지 수업 시간에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들어본 바가 없고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된 심정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데 오해죠. 아까 과학자들이 선언했듯이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살로 몰고 가는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됩니다. 또 그 육체가 있어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과 뭐 대화를 하거나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가고 해결 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런 책을 냈는데요. 책을 내게 된 동기는 4년 전에 30대 여성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번 회사 퇴사도 하면서 좌절도 겪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주변 정리하고 SNS 계정도 삭제하고 자살 도구도 좀 구입하고 있다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는 분 같으면 당장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입원할 수 있게 얘기할 텐데 뭐 전혀 모르는 분이고 치료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연락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7시간에 걸쳐서 이제 회신을 썼습니다.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하고 그때 사흘 뒤에 연락이 와서 자살할 생각을 접었다는 메일을 받고 안심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이죠. 우리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몇 년이 지나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고립돼 지내고 이런 거는 고인이 그런 걸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죽음의 실체를 알려줌으로써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 어린 자식 먼저 떠나보낸 경우를 특히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함으로써 참척의 고통을 견뎌나갈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쪽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미국의 사진작가가 찍은 Walk into Paradise Garden이라는 작품입니다. 80년 전에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저는 이 죽음이 소멸이 아닌 옮겨갑니다. 강조할 때 즐겨서 이 작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할 일이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이런 방법을 권장합니다. 어깨 가상에 새가 앉아있던 가장하고 매일 아침 새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야. 새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매일매일 가상의 새한테 물어봄으로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죽음 또 하나 시작하고 네이버 캐스 11개 컬럼을 썼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만 말씀드렸지만 안락사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한 것까지 이건 뭐 따로 비용도 안 들고 시간 내실 것도 없습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 클릭해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지나서 네이버에서 목소리 좋은 성호를 기용을 해서 각각을
오디오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한 꼭지가 20여 분 정도 되는데 클릭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작년에 50대 초반에 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폐암 말기로 항암 치료 중인데 지금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들으니까 꼼짝없이 퇴원하게 된 상황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거를 소개를 해줬죠. 죽음 임박한 경우라면 근사점 1, 2편, 삶의 종말점 끝에는 죽음 이후 5개의 오디오 파일을 가족이 누가 읽어줘도 좋겠지만 뭐 가족들도 경황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열흘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 말기암 환자인 친구가 그동안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가족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쇼카데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복원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수고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고리보살라능유소교주 수고리의 이웃나

수설시경내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불탐여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을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0: 중생 소위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나와 아트만입니다. 왜 아트만을 선정했냐 하면 참나와 아트만을 많이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진여자성 참나를 혹시 아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와 아트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만.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성, 자아를 아트만이라 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과 무아. 부처님은 왜 무아를 하셨는지, 그리고 진여자성과의 관계, 아트만과 진여자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부처님 인멸 이후에는 어떻게 아트만이 변화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트만과 참나에 대해서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참나계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구절 하면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네, 다시요. 언제 첫 번째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예. 네. 여러분들 다 나 있으시죠?
1: 네. 네,
0: 이미 여러분들은 본래 성불한 부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첫 번째 아트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아 혹은 자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트만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전에 처음에 초기 베다시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경이고 그때의 아트만은 숨, 생명의 기원, 생명의 원리, 이것을 아트만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생명을 아트만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후기베다 시대, 브라마 시대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1000년에서 700년경까지입니다. 이때는 그 몸이 아니라 몸의 근본인 우리들의 마음을 아트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 본질,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트만과 브라만입니다. 아트만은 개인의 존재적 본질이고 그 다음에 브라만은 우주의 존재적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아이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 우주적 본질 내에 우리 아트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만은 우주적인 큰 본질 내에 속한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야 혹은 소아, 큰 대야에 속한 나의 작은아 혹은 대우주, 우리의 작은 우주, 소우주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 이때는 이제 기원전 700년경부터 500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아트만은 근원적인 자, 근원적인 자, 역시 인간의 내적 본질과 유사합니다. 좀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트만과 브라만은 역시 범아일사상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주적인 본질인 브라만이 있고 개별적인 본질인 아트만이 있는데 그 우주적인 본질인 브라만의 작은 부분들, 즉 작은 부분의 모든 아트만들이 좀다 합쳐진 것이 브라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아이려,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같다. 예, 그 우주적인 본질 내에 작은 부분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하셨는데 그때의 아트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출연하셨냐면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파니샤드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신 거죠. 그때의 아트만의 그 의미는 자, 이제껏 말했던 근본적인 자를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자아가 상주론, 영원 불멸로 상주한다라는 이론도 있었고요. 단멸론, 아니다. 네. 사라지고 만다. 이번 한 생에 끝이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한 이론도 있었고요. 또 영혼론, 그래서 영과 혼이 합쳐진 아트만이다. 또 자아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아트만은 변이불멸. 예, 그래서 그 멸하진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생불멸이긴 한데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윤회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은 사라지진 않지만 그 아트만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조금씩 변해간다. 이것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그 당시에도 범아이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본질과 개별적인 본질은 하나이다. 즉 우주적인 본질 내에 속한 개별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 마음이고 업식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부처님이 그 돌아가시고 인멸 후 그러면 아트만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는 그 아트만이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제세시에 유부화를 이야기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그 브라만교의 이론들이 다 거의 괴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부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인 아트만을 다시 만들었죠. 체계화시켰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 이제 아트만의 변화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 초기 대승경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기원을 전후로 해서 약 100년경에 나옵니다. 서기 전후죠. 그때 나온 경전들이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 화엄경, 유마경, 열애장경, 즉 많은 대승경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경전들이 나올 때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시 보완되고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점점 대승 경전의 격을 갖

추게 되게 됩니다. 근데 초기 내승 경전들이 기원 후 이제 전후를 해서 약 100년경에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사상은 서기 150년에서 250년 사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 중간 사상을 말씀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시죠. 예, 용수보살의 중간 사상. 이 중간은 반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반야는 주로 부처님 초기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를 이야기했고, 그 무상과 무아를 개인의 내 마음과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는 반야와 그것의 중간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유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 유식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유식은 서기 300년에서 400년경에 나오게 됩니다. 유식의 대표적인 그 논자로는 무착보살, 세친보살이 있고, 그 유식에서 열애장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열애장이 바로 진여자성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 열애장이 나올 때 이미 불성, 이란 말이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은 대승기실론, 우리가 진여자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조사선에서 가장 논거로 삼는 것이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이제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저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 역사적으로 마명보살은 용수보살보다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서기에서 80년에서 150년 정도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때의 대승기실론을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대승기실론 내용 자체가 중간사상과 열애장 사상이 거기에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불교 학자들은 대승기실론이 역사적인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뭐라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유식 그 이어서 대승기실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대승기실론의 범어, 이제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제 스님이 번역한 한역본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대에 지은 것을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승기실론이 나온 그 시기가 약 서기 400년에서 500년경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승기실론에 중간사상과 열애장사상, 유식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임묘로 대승이 기원 전으로 해서 서기 500년 사이까지 이제 발달했죠. 400년, 500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브라망의 아트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예, 요가수트라를 지금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가수트라가 요가의 아주 근본 텍스트 교재 같은 것인데, 그 요가수트라를 지금 파탄잘리가 서기 200년에서 400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 시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 요가수트라의 아트만은 푸르샤와 푸르샤, 순수의식, 즉 보고 아는 자, 우리의 진여자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프라그라티, 이건 마음 업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푸르샤는 순수의식, 보고 아는 자이고, 불멸, 불생이고, 프라그라티는 몸, 마음, 감각, 물질의 근원으로서 인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샤가 우리의 진여자성과 유사하고, 프라그라티가 우리의 마음, 업식과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서기 700년 이후입니다. 요가수트라는 서기 200년, 400년경으로 이제 편집이 된 거니까 이미 대승경전의 원리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 이후라면 대승기실론이라든지 뭐 중관유식 이런 것들이, 이런 이론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이론을
변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카라의 불의 이론론은 서기 700년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때 아트만 범마 1회를 또 이야기합니다. 범마 1회를 이야기하고

새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인연 따라 변한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부처님 이후의 아트만은 불생불멸이고 그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프라그라티라는 업식이다. 또 범하이려는 그 전까지의 아트만과 브라우만의 관계는 큰 브라우만에 속한 아트만이었습니다. 우주적인 근본 진리, 본질에 속한 개화적인, 개별적인 본질, 이런 의미였는데, 이때의 브라우만과 아트만의 관계는 아트만이 곧 브라우만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카라의 불이 이론론의 입장을 우리 대승불교에서 특히 조사선에서 말하는 진여자성 참나와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특히 선에서 말하는 진여자성의 모습은 언어도단이거든요. 심행처멸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맞다 틀리다 이것이 자성이다 혹은 이것이 아트만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승불교의 진여자성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좀 복잡하고 길고 한데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는 건 아트만과 자성, 많은 분들이 아트만이고 자성이 아니냐, 힌두교에서 말하거나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자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논거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 아트만은 무아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트만이 무아인데 어떻게 진여자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과 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아트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상 아집, 네, 즉 아트만은 불생이고 불멸이고 하지만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윤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여 자성은 어떨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업식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 상주론. 아트만은 끊임없이 항상 존재한다. 또 영혼론, 자아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보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진여 자성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업식인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을 해서 착각을 해서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상, 그것을 이제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걸 아상 혹은 아집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가 아니다. 그런 것을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아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무아설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경전이 무아상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 경전에 보면 오는 자아가 아니다. 자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온이 뭐죠?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그러면 색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들이죠. 수는 내 감각계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느낌입니다. 상은 그 정보가 들어온 것을 내 마음에서 비춰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기억된 정보와 현재에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이미지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은 그것을 그 들어온 정보를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위죠. 식은 행하고 나면 다 내 마음의 기억입니다. 이게 색, 수, 상, 행식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나가 아닙니다. 네, 나의 행위고 내가 아는 정보들이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고

하는 행위들의 모습이죠. 또 나의 기억이고요. 자아가 아닙니다. 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는 자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나의 몸, 나의 마음, 경험 의식은 나가 아니다. 즉 나의 마음, 나의 몸, 경험 의식. 초기에는 초기 아트만은 몸을 포함해서 아트만이라고 얘기했고, 후대에 내려오면 마음, 즉 우리들의 의식, 거기에다가 없이 경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은 무아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0: 자, 그럼 진여자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네, 진여자성과의 관계에서 아트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존재의 근본 이런 뜻입니다. 브라마는 우주적인 존재의 근본 이런 뜻이고요. 본질 이렇게 말하고요. 상주는 이런 아트만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단멸은 우리의 그 자성이 이번 생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다. 영혼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했고요. 영혼도 사실은 영과 혼의 합성어이고요. 자, 온, 윤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트만, 브라우만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듣는 주인이 누구죠? 그러면 듣고 이해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해해서 기억하는 주인은 누군가요? 네. 그러면 아트만이라는 그 말도 나가 아니고 그 설명을 듣는 것 설명도 나는 아니죠. 그것에 기억한 기억도 나는 아니죠. 그래서 아트만이 자성은 아닙니다. 자, 브라만도 마찬가지죠. 브라만은 우주적인 근본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재의 본질 이런 말하는데 우주다. 자, 여러분 우주에 떠올려보세요. 우주 해보세요.
1: 우주.
0: 자성.
1: 자성.
0: 대별.
1: 대별.
0: 본질.
1: 본질.
0: 우주의 본질.
1: 우주의 본질.
0: 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런 것을 보고하는 나가 있죠. 그러면 그 보고하는 나가 나일까요? 아니면은 아트만, 브라만 이런 것들이 나일까요?
1: 보고하는
0: 나잖아요. 보고하는 나는 아트만도 관계없고 브라만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트만이 어떻다, 브라만이 어떻다, 혹은 범아이려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아는 이론이고 원리죠. 나가 아니잖아요. 또 상주, 상주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주의 반대말이 단멸이거든요. 한 생에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러면 무엇이 영원히 존재한다? 자, 잠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고. 영원히 존재한다.
1: 영원히 존재한다.
0: 소멸한다.
1: 소멸한다.
0: 영원히 존재한다.
1: 영원히 존재한다.
0: 소멸한다.
1: 소멸한다.
0: 이 영원히 존재한다, 소멸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고하는 나가 있죠. 그러면 상주도 누군가가 아는 내가 있어야지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내가 없으면 상주도 없잖아요. 반대로 단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영혼도 영혼이라고 아는 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탕에. 그래서 아, 이건 영혼이야. 이건 물질이야. 그걸 누가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온, 윤회, 오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색, 수, 상, 행, 식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누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겁니다. 고로 나는 아니죠.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0: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얻으려 할 때 몸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감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향기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혹은 맛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감각기관이 있는, 즉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야 나에게 즐거움을 얻을 수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 꼭 필요하죠. 몸이 꼭 필요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돈이 중요한가요? 남의 돈이 중요한가요? 네.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100만 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남의 돈 100만 원은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내 돈 100만 원 어때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중요하죠. 몸이 있어야지만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돈이 중요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 아이들일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그 손주나 아들이, 아이, 엄마, 아빠, 오늘부터 난 돈 벌을래,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그래, 너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할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 말고 공부하라 할까요?
1: 네.
0: 그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 취업을 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일을 잘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 또 취업을 하는 것, 또 일을 잘하는 것, 이 바탕에는 내 몸이 건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어떤 것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때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내 몸을 회복을 해야 되죠. 건강. 그리고 나서 그 일상을 하게 됩니다. 즉 윤회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첫 번째 조건이 감각기관이고, 감각기관 몸에 있고, 그러니까 몸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늙고 병들어 죽으면, 아프면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점점 우리가 노쇠해지면 병원에 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돈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 능력도 있어야 돼, 일을 잘해야 됐지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구하는 거죠. 몸을 구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고, 몸을 구하려 하면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면 다시 늙고 병도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게 되고, 이 윤회거든요. 즉 우리들의 마음이 매 순간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려 하고, 그걸 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욕망이라고. 그 욕망을, 구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몸이 꼭 필요하고, 몸이 늙고 병들어 죽으면 다시 구하게 되고, 이것이 윤회죠. 그러면 그 몸의 주인은 누군가요?
1: 나예요.
0: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예요.
0: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 몸이죠?
1: 나예요.
0: 네. 또 마음은 불만족과 괴로움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불만족과 괴로움의 주인 누구예요?

0: 만족과 즐거움 주인 누구죠? 나는 똑같습니다.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서 전생의 몸 누구 몸? 전생의 마음 누구 마음? 이번 생의 몸 누구 몸? 누구의 마음? 다음 생 누구 몸? 다음 생 누구의 마음?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나가 바로 자성이고,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이 끊임없이 구하니까 그 마음이 변할 때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까지 경험한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하게 되거든요. 그걸 업식이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죽으면 다시 구하는 것이 생사윤회다. 즉 윤회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윤회의 그 대상들은 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트마와 진자성 관계는 아트만이다, 브라만이다, 상주한다, 혹은 단멸, 영혼, 자아, 오혼, 윤회, 어떤 것도 다 누가 아는 거다?
1: 내가.
0: 그 아는 것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진여자성이다. 결론적으로 아트만은 자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자성에 비춰진 마음이고, 내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고 보고 아는 거죠. 이 모두를 보고 아는 자가 바로 참나 지여자성이다. 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아를 이야기한 것은 본성 자체 지여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다 없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자성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것은 나가 아니다, 그것은 본성인 지연자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불멸희우. 부처님이 이제 임멸하고 나서, 아,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아트만의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요가수트라에서 이제, 변화됐죠. 그 다음에 상카라의 불이이론론에서도 변화가 됩니다. 이때의 변화된 것을, 변화되게 된 동기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트만이 진여자성과 아주 유사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임멸 이후의 아트만은 대승불교의 진여자성과 유사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처님의 무아설을 부처님 이전에 혹은 부처님 대세시까지 아트만과의 비교할 때는 맞는데, 부처님 이후에 브라만이나 어떤 아트만 혹은 상카라 불이이론론이나 요가수트에서 말하는 것이나 푸르샤나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무아라할 때는 부처님 대세시잖아요. 예, 기원전 500년, 4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요가라든지 브라만의 아트만이라든지 상카라 이론 같은 경우는 서기 500년에서 70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나온 이론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론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와 대승불교의 진여자성의 이론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설과 부처님 임멸 후에 아트만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아트만, 브라만, 상주, 영혼, 자아, 온, 이 모두가 다 자성이 아닌 자성에 비춰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다. 그 아는 주인이 바로 나이다. 그리고 참나 진여자성이다. 예, 그래서 보고 아는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무상이고 무아이다. 부처님께서도 무아를 할때 자성을 말씀하시진 않고요. 자성에 비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니고 그러한 것은 자성이 없다. 즉, 재행무상, 재범무아다라고.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됐느냐? 예, 인연에 의해서, 즉 연기에 의해서 있다고 알게 된 것이다. 끊임없이 연기에 의해서 변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0: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1: 네.
0: 예.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트망과 진여자성을 혼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이런 내용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알면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060-800-7000 060-800-7000번 ALS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0: 예.
2: 만법이 다 자성에 비친 나의 마음이고
0: 예.
2: 또 내가 아는 것일 뿐이라면
0: 예.
2: 이 나라는 예.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예.
2: 잘 아는 방법을 예. 궁금합니다.
0: 궁금하시죠?
2: 네.
0: 아, 많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만법이 다 내가 아는 곳,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찾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그 방법으로 초기 불교든 대승이든 다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찾느냐? 그럼 나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죠. 어디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 이 죽비를 다 보세요. 그럼 이 죽비를 누가 보죠?
3: 내가 봐요.
0: 여기 나가 있잖아요. 내가 본다 하잖아요.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소리 누가 들어요?
3: 내가
0: 들어요. 들을 때 나가 있잖아요.
3: 네.
0: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또 걸어갑니다. 그건 걸어가는 누가 알죠?
3: 내가 알죠.
0: 그럼 거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죽비를 보면 보세요.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3: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네. 죽비를 보고 보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듣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 자. 볼까요? 자, 죽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보죠?
3: 내가.
0: 그럼 자신의 몸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3: 내가.
0: 보이는 몸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3: 보는 주인이 나.
0: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3: 내가.
0: 그럼 마음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3: 보는 주인.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보는 겁니다. 보되 각각으로 보면 자꾸 혼동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대상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다. 그게 이제 신수심법입니다. 이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에 보느냐? 이 공간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간 내에 내 몸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도반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촉감까지 다 내 몸까지 동시에 봅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자가 주인인 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가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말만 따로 하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내 몸인지 나의 자성인지. 그래서 대상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본다. 어떻게 동시에 보느냐? 내가 공간에 처할 때 우리는 항상 현재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여기란 내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공간에서 공간 전체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내 몸도 포함해서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항상 보고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영화를 볼 때 주인공 하나만 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봅니까? 주인공의 걸어가는 모습만 봅니까? 소리도 같이 듣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 화면을 전체로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동시에 내가 알죠. 그걸 보는 시청자잖아요. 나는 그죠. 관람자가 되죠. 그와 같이 씁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내 몸이 영화 주인공의 몸이라면 포함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공간 전체를 항상 지켜본다. 보면서 동시에 보고 있는 주인

0: 기게나야라고 알아차린다. 아시겠죠?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전화할 때나 언제든지 공간 전체를 보면 보는 주인은 자성이고 그 자성이 바로 참나입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또 함께 참나 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예. 여러분 어떻게 잘 아셨죠?
1: 네.
0: 이해가 되시죠?
1: 네.
0: 에, 혹시 이해 안 되면 댓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 형상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해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낫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하여야 하고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어서 오세요. 아유, 혜주스님 어서 오세요. 아유, 고생하셔서 어떡하나.
1: 아닙니다.

0: 선생님,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이 천불수원 네. 설법도라고 들었어요.
1: 천불수원 설법도인데 네.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법구경에서 100개의 개송을 뽑아가지고 한 판에 10분이 한 개송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불수어 설법도라 하고 그 장애 있으신 분이 오시면 이제 손 모양을 보고 법구경의 개송을 알아들으셔요. 또 뒤에 배경 화면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또 뭐 집도 있고 또 밀림 흑인 부처님은 뒤에 밀림 숲이 나오고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도 꽤 재미있고 써서 아이들이 아주 오면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계불화에서 첫 번째 수어를 하시는 부처님.
0: 또 세계 최초네요.
1: 최초요. 유일 하나. 네. 그래서 장애 있으신 분은 저 손을 보고 법구경을 읽으셔요.
0: 부처님의 도량이네요.
1: 네, 그래서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에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시간 귀하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바쁘신 혜주 스님이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1: 네.
0: 궁금하고요.
1: 요즘은 뭐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까 사찰의 여러 일들을 제 나름대로 돕고 있고요. 또 이제 밖에서 저를 또 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응해드리고 또 이제 가을까지 원고 몇 가지 정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BTN 불자님들께는 이런 뜻깊은 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 자신도 기쁩니다.
0: 사실 저와 함께

0: 조금 전에 금융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금융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산중의 사찰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금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저희가 금융사에 오기는 2010년에 여기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식당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법회, 청년 법회, 일반 불자님, 일요 법회, 군 포교,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불자님들이 뭐 제사를 모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건 또 저희 전통 사찰에서 하는 역할을 또다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절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열려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는 뭐 우리 신도, 너네 신도 그랬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일요법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일요법회 참석하시고, 그럼 점심 공양하고, 그건 정말 자유예요.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불자들을 또 같이 참석시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하고,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따뜻한 사찰인 게 너무
1: 네.
0: 많이 느껴집니다.
1: 그러셨어요? 오시는 분이 따뜻한 걸 느끼셔야지 제대로 된 거죠. 네.
0: 근데 너무 감동인 게 사실 어린이들을 이곳에 와서 잘 쉬고 갈수 있도록 새롭게 이 불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1: 이번에도
0: 너무
1: 여름 불교학교를
0: 감동스러워요.
1: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어린이 쉼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심도 있게, 좀 어린이 법당이 작기는 하지만 옆에 만불전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어린이들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가르칠 때는 어린이 법당에서, 막뛸 때는 이제 만불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새로 건물을 짓고 어린이들하고, 또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젊은 부모님이 자연히 따라오니까 미래 불교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0: 또 신생 사찰이긴 하지만 자연도 함께
1: 아,
0: 있어서 너무
1: 여긴
0: 좋은
1: 그래요.
0: 환경을
1: 그래서
0: 갖춘 것
1: 수련회
0: 같아요.
1: 하면 저희가 서운릉에 가서 그 걷기 명상이라든가 그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텃밭이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야외 활동도 하고, 또 채소 안 먹는 아이들은 직접 뽑아갖고 거기서 요리해서 먹이고, 그러면 또잘 먹고, 그래서 도시면서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사찰이에요. 네.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군법당도 지금
1: 군법당은 여기서 한차 타고 5분
0: 그
1: 거리에,
0: 가까운 데
1: 네,
0: 있군요.
1: 60 보병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 2010년 가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원이라 하는 거는 각 일요법회, 또 부채문신단 행사, 그리고 그 법회 간식. 또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 간식이에요. 1,000명분 간식을 쌀 때는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질까봐. 거긴 거기대로 우리 보고 힘내고, 우리는 거기 질까봐 한 가지 더 넣고 아주 재밌게 하는데, 이제 거기도 20년이 지나니까 건물이 다 헐었어요. 여기를 잘해놓고 나니까 거기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갖고, 이번 9월부터 리모델링 하려고 제가 또 용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용기 날 때는 아무도 저를 멈추어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0: 될 거라고.
1: 길이 없을 때 그래 BTN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 군법회도 일요법회도 하시고 또 일반 대중분들 위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1: 그럼요.
0: 활동들을
1: 도시에
0: 하시니까
1: 있는 사찰은 다양한 역할을 저는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공이 화원경이잖아요. 전부 원력이에요. 원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보살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요즘 군인들 한두 명도 귀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이 또 제대한다고 찾아오고, 지나가다 찾아오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기보다

0: 23살 때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출가 인연이 되셨는지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1: 저는 그 출가 인연은 너무 유명해서 네. 다 아시긴 하는데
0: 그래도 또 설명해
1: 저희 큰 언니 스님이 올해 92이셔요.
0: 네. 함께 여기
1: 지금 계셔요. 계시죠. 항상 절 보고 너는 3살 2개월 때 나도 출가할 거야 그랬다고 항상 네. 증명을 해주셔요. 이제 저희가 이제 6남매가 다 출가했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큰오빠 스님이 성철 큰시님께 이제 49제를 모셨어요. 근데 그 어른을 보는 순간에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러셔갖고 그분이 이제 먼저 절에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 이제 절에 가려고 짐을 쌓고 쌓아놓고 나는 3살 2개월인데 네,
0: 막내예요.
1: 그래서 다 물어봤대요. 우린 절에 갈 건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간다고 해라. 그럼 이제 그때 뭐 고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맡겨놓고 오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으니까 마지막 저도 나도 갈 거야 그랬답니다. 그냥 큰 언니 스님이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죠. 그래서 너도 스스로 결정해서 오는 그 출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네.

0: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사셨는데, 절이 집이기도 하고, 또 수행의 공간이기도 한데, 스님께서는 좀 남다르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남다르죠. 제일 거룩한 건 우리 은사스님. 은사스님 이제 3살 2개월 된 절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실 땐절 보고 너잘 되라고 나는 일생 나한 잔에 기도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사찰을 가도 나한 잔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불청금 내고 스님 은혜 이제 감사하고 그래 오지요. 네. 나게 해주신 어머니도 계지만 이분이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제가 학교 가겠습니다. 사회 구경 저기 경험을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면 유학 갈때 제일 말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스님하고 저하고 57년 나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학 가면 나 죽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3년을 그 말리셔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올게요.
0: 근데 9년을 계셨어요, 일본에.
1: 네, 그랬더니 그럼
0: 와.
1: 나 죽기 전에 오라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9년씩이나 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4년간은 저녁마다 제가 그 역에, 그땐 핸드폰이 없으니까 거기 제그 자취방에 그 역이 가까웠어요. 거기 가서 저녁 8시면 꼭 국제전화, 거기 가야 이제 그 공중 국제전화가 있으니까. 제가 효도한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는 뭐, 잔돈 일본 1,000원짜리 모아갖고, 그, 국제전화는 전화가 톡톡톡톡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 미리, 스님, 제가 돈 떨어지면 끊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로 붙들고만 있기도 하고.

0: 4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8시만 되면 이제 전화 올 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아 스님이 8시마다 전화한 스님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머 스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잠시 거기 노전을 보고 계셨대요. 그럼 노스님이 8시 되기 전에 내 전화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직접 봤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입니다.
1: 네. 어렸을 때 이제 부용함에서 자라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죠.
1: 기억나는 거 하나 정도 혹시
0: 말씀해 하나 정도 갖고도
1: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지금은 말도 잘하고 자랐는데 어릴 땐 굉장히 좀 힘든 아이였다 그러셔요. 말도 잘 안 하고 음식도 편식이고 막 스님이 이제 힘이 많이 드셨는데 절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사람들 안 만나고 할까? 그래서 그때가 뭐 한 8, 9살 정도인데 인천 부용암은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됐지만 뒷산이 전부 밤나무였어요. 이제 밤주스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밤나무 절에서 가까운 뒷산의 밤나무를 보니까 올라가 앉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평 가지가 평평해서.
1: 아, 밤나무 위에요?
0: 예. 그래서 올라가면 한 2m 되고 가지가 있고 그래서 네. 그 밤나무가 돼요. 아지트였어요.
1: 우와.
0: 그래서 거기 올라가 앉아갖고 그러면 이제 해가 져도 안 오면은 스님이 찾으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거기서 대답하면 아지트가 들통이 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1: 2m 위에서?
0: 네. 야, 어디 갔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시면 얼렁 내려와서 스님 저 왔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 이렇게 금세 나타났냐. 그게 이제 제가 인천에 살고 그 복잡한 사찰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지 여길 와가지고 네. 근데 뒤에 밤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밤나무가 많은 게 그런 인연 터라서 그렇게 오게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제 이제 기억에 남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깊이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인법당에 이게 들팍이라 그러죠? 축대. 거기 이제 행사 있으면 다 거기 문이 하나니까 글로 이제 손님들이 다 들어와요. 신발을 벗고 그러면 이제 신발이 막 엉키고 막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늘 아주 연세 드신 노인이 오시면서 날 보고 애기 스님 이 신발 내 신발 좀 저쪽으로 잘 갈무리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때도 문제아였는지 스님 보고 신발 지키라고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화가 나갖고 어린 사람이 말대꾸 한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 나는 또 지지 않고 나도 스님인데 아,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되지 그렇게 신발을 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 노인도 성격이 계속 막 이제 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다 밖에 그런 내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쫓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 스님이 이제 내 편을 들러 나오셨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먼저 나한테 싹 흘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님 생전 처음으로 눈을 흘키고 무서우시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노인한테 스님이 절에 공덕을 지으러 와가지고 어린 스님을 데리고 시비하면 되겠느냐 도량 시끄럽지 않게 어서 들어가라고 소리를 깍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또 스님한테 야단 맞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녁에 스님이 날 보고 어른한테는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참 성격도 기고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스님도 화낼 때는 무섭구나. 그리고 다 또 하나는 아 어른한테는 대들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스님이

0: 분명히 날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눈만을 키시고 그 어른을 그렇게 공덕을 주러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두 사람한테 다 경책을 주신 것 같아요.
1: 그 의사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의사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0: 그럼요.
1: 하셨잖아요.
0: 항상 내 편이죠.
1: 지금 이제 의사선생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스님께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남기신 게 어떤 것일까요?
0: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그 성철 큰스님이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일이고 또 그 기도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님은 물론 자손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사스님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참 남고 그날도 야단칠만 하셨는데 내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야단을 치고 저녁에는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타이를 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밟아서 사람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어른의 도리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그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 출가라는
1: 네, 그래서 저는
0: 말씀을.
1: 범납도 다
0: 네.
1: 진짜 출가 거기서부터예요.
0: 아.
1: 졸업을 하고 많이 고민을 했죠. 절집도 너무 잘 알고. 또 이제 내가 세상을 경험하니까, 아, 삶은 이런 거로 그러니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애착도 전혀 없고, 단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에 방을 싹 열고 들어오시더니, 날 보고,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라. 나는 철학과를 나가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단어가. 그래서, 스님 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고민하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물론이지만, 학문도 하고 싶고, 복지도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지. 스님 좀 그런 고민 하냐. 바로 그 다음날 삭발하고 성남사를 갔어요. 성남사를 그때 76년도 가을에 갔더니, 인홍로 스님서부터 얼마나 환영을 하시는지요. 너 그대로 그냥 얼로 가버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진짜 출가예요.
2: 성남사에 가서 그 아침 공양이 이르니까 불빛도 희미하고 그러는데 바루를 씻어가지고 마지막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온 모습이 그 바루에 다 비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10년의 그 허덕거리던 것이 일순간에 싹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상쾌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옛날 그대로 섰구나 하는 그런 환희심, 안도감을 느꼈고요. 이제는 정말 밖으로도 안으로도 튼실한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같은 거, 야, 이제는 다시 정말 한번 출가의 길을 오롯이 정말 힘있게 가볼 수 있겠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0: 지금 그때 성남사 계실 때 인홍 스님께 많은 배움도 있으셨을 것
1: 그럼요. 네,
0: 같아요.
1: 참 인홍 노스님은 굉장히 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시간 낭비 안 하는 소임을 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녁에 겨울에 불 때는 거. 그 부모.

그 화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르신 방에 한 10개 되면 거의 다 장작불을 막 대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그 잘 몇 번 해보면은 불을 잘 떼요. 그래, 지금도. 그래서 쫙 붙여놓고.

내일 한 방 하나를 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절약 정신을 그 장작 하나씩 꺼내서 놓고 불이 좀 붙으려 하는 건 꺼서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거기 가면은 뿌리가 떨어진 미역은 바다에 살질 못한대요. 파도 때문에 밀려 나오는 그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바다의 팔떡, 바다의 십떡에 이제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어떠한 파도에도 그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은 파도에 미쳐서 결국은 썩어진다. 이게 이제 그 뿌리라는 건 신심이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데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0: 일본에 가실 때에는 이제 드디어 불교학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화엄 쪽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1: 이제 화엄도
0: 들었어요.
1: 제가 재밌게 선택을 했어요. 철학은 불교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 학문으로 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불교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공을 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아주 단순해요. 일생을 해도 할게 남는
0: 아,
1: 체념.
0: 방대한 공부의 양을 가진.
1: 왜냐하면 금강경도 짧고 끝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경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화엄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 화엄을 선택해서 보니까 그 화엄경이 아바탐사카라는 뜻이 온갖 꽃이거든요. 그한 송이 뭐 백년하도 아니고 장미 한 송이도 아니고 재불 재불과 중생 중생이 다 함께 어우러진 꽃밭이 화엄경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고 경전 자체가 방대해서 끝이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끝이 보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이제는 그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한문 경전을 읽다 보면 정말 새로운 발견이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보살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어떤 길인가 하는 게 화엄경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법화경, 열반경 다 대승경전인데 화엄경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그 보살의 역할이 그냥 탁 펼쳐져 있고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 해도 해도 끝도 안 나지만 너무 다양한 그 내용이 참 좋다. 그렇게 만족합니다.
0: 아, 지금 화엄경에서 가슴에 정말 가지고 계시는 가르침을 하나 정도만이라도
1: 하나
0: 조금 너무 많지 정말 방대하고 큰
1: 그래서
0: 경전이지만
1: 이제 요즘은 제가 화엄경을 통째로 공부를 안 하고 품별로 그각 품이 39품이잖아요. 그한 품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열애 출연품에 가면 열애가 출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열애는 불실러시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근데 그전에는 아 부처님은 때 맞춰 나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다시 더 읽으면은 어느 때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세를 가다듬고 불실하지. 부처님은 언제고 우리가 갖춰주면 나타나신다. 이렇게 또 읽혀지더라고요. 부처님 쪽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중생이 원하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처님 바로 거기 계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생이 너무 때를 놓친다. 저는 사실 일생을 되돌아보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뭐다 때를 놓쳤거든요. 놓친 그거를 다시 만드느라고 은사 스님도 애쓰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것을 회복한 뒤에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이제 한경을 읽으니까 부처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제도 하러 오시고, 더 읽다 보니까 부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구나.

0: 학을 선생님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1: 네.
0: 지금 어떠셨어요?
1: 제가 이제
0: 중앙승가대학교에서.
1: 처음 승가대학에는
0: 네.
1: 학위 끝내기 전에 1년 전에 승가대학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그 대문에 서 있다가. 그래, 저기, 우리 조카 스님이 자기 도반 만나러 왔는데 내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잠시 나와서 그냥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서 있으니까 가서 여기 총장님 만나보고 인사라도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그래, 이렇게 우두커니 있느니 그러자. 그때 혜성 큰 스님이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학장실을 물어갖고 가 인사를 하니까 막뭘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하기는 어서 왔냐고 이러셔요. 근데 내가 일본 유학하고 이제 곧올 거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인천서 왔습니다. 그러시니까 또막 하시다가 그러는 순간에 내가 스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년 강의할 강사들 지금 뽑으려고 그거 이제 그 과목하고 강사 정리한다고 그러셔요. 그 말을 그 하셔서 내가 저도 이제 곧 돌아올 건데 강의 한 과목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0: 우와,
1: 아유, 그 순간에. 그랬더니 하던 걸탁 놓으시고 그 혜성 스님께서 날휙 보더니, 그래, 그러면서 저 쪽지를 하나 휙 넣어서 강의할 수 있는 걸다 적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여덟 과목을 적었던 것 같아요. 여덟 과목, 뭐, 동양 철학, 그때 동양
0: 여덟
1: 철학해서
0: 과목을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1: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적었어요.
0: 네.
1: 그때 날 보고 그게 철학할 수 있느냐. 동양 철학하고 하오마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뭐 대승부로도 다 적었더니, 그래, 이제 제가 취직이 됐어요. 막 논문 쓰고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그 일본 가 있으니까 그 취직됐다는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 해.
0: 이 화엄학을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26년 동안 후학대 양성하실 때꼭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1: 네. 그때는 이제 승가대학 초창기라서 그 새로운 삼위 삼인이가 아니라 재교육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거한 비구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삼위 삼인이보다는 비구 비구니가 더 많았어요, 초창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한테 제일 들은 게 비구니가 교수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0: 그때 스님만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1: 그때 이제 비구니 교수로는 제가 혼자 있었죠. 얼마 동안, 몇 년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스님들 이길까? 그래갖고 제가 그 교단이 요 정도 높인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교수니까 난 교선으로 다갈수 있는 공부해야지. 내려가면 비구니니까 내가 비구니로서 공손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라도 흠이 잡히면 그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됐고.
0: 스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스님은 항상
1: 네.
0: 삶에서 주인이 되셨던 것
1: 아,
0: 같아요.
1: 모르겠어요. 그때는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 강의 되면 저놈의 비구니가 무슨 소리 할까 해서 다 거룩한 비구심들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걸어두라요. 그럼 내가 탁, 탁, 탁, 다시 걸어들으세요!
0: 와.
1: 또 이건 뭐야? 하는 얼굴로. 근데 왜 그런 용기가 났냐 하면 제가 이제 동대 다닐 때 그때는 그 탄허큰 스님이 정각원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2학년 교양 불교학은 전학년이, 1학년이 막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다그 정각원 막 제일 큰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0: 천명.
1: 들어오는 걸음부터 예, 탄허큰 스님 가르치셔요. 장군 주비 탁 메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땅 쳐다보면 탁 치시면서 너 앞만 보거든 패가망신할 걸음이야 다시들아 이러고 가르치셨고 이리로 어떤 승려가 이러고 들어오면 너는 건방져서 네 밑에 사람이 없을 걸음이야 다시들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낸 거죠. 용기 있게.
0: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전하고 싶으셨어요?
1: 뭐냐면 승려의 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먼저 감동은 그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는데 우리 걸음부터 걸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걸음을 갖고 걸음이 제일 인품을 나타내요. 그 두 번째는 언어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문도 중요하지만 승가의 그 승가대학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존중받는 승려상을 저는 스승이니까 하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 머리 지식이 아니라 네. 정말 행동과 마음을
1: 지식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의 기본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담을 우리들의 모습이나 자세는 출가 사문 다 와야 되는데 걸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용기 있었고 그때 그 스님들이 참 감사하다. 그 꼴을 다 봐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승가대학 스님들을 정이 들은 거예요. 저 그 스님들도 뭐 저 스님이 잘난 척 하느라가 아니다. 정말 우리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그 진정성 같은 게 통해지고 그리고 그런 스님들이 금세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가대학에 승가대학은 잠시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0: 26년을 계셨어요. 26년 동안 후학들을 양성하시면서 네,
1: 그래서 퇴임식 할 때 네. 26년이 무슨 일순간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26년도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축하도 받고 뭐 인사도 받고 이러면서 내 이제 마지막 연구실을 나오면서 아니 내가 26년을 여기서 보냈어 그러면서 너무 그 순간이 시간이 26년이 지나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서 있은 것 같은 그래도 그것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펼쳐보면 무한대이지만 접으면 나의 일념 한마음이다.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26년간이라는 게 한 생각이었구나 한마음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침이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제 나의 나름대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0: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또 어떤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먼저 삼배 올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광팬이고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주말 재방송까지 봅니다. 저는 41세 전북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절에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 인해 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봄 유튜브로 법륜스님 보다가 광우스님을 알게 되었고 삼보에 귀한다는 말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광우스님을 알게 된 후부터 약간의 공부라고 하긴 킥킥 절에 가면 부처님의 수인으로 아미타 부처님인지 보현 문수 지장 보살님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절에 가면 더 자세히 보고 한편으론 누가 알려줬으면 바람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6월부터 집에서 108배 했어요. 참회기도 가족기도 보살님께서 집에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잡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키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보살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108배 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문이 답답하죠? 집에선 천수경 반야심경은 잘 독송해요. 스님의 의견 말씀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죠. 뜬금없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잡귀신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좀 무서워서 이제 뭐 집에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2: 네요.
0: 되나요?
2: 네.
0: 될까요?
2: 네.
0: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제 질문 답답하죠? 이렇게 나왔죠? 네.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막 분노가 생겨요. 네, 어쨌거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모르면 질문해야죠.
2: 네.
0: 근데 저희 소나무 프로를 보면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 네.
0: 근데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 집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많이 나와요.
2: 네.
0: 절대 잡귀신 안 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잡귀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튕겨져 나가요.
2: 네.
0: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2600년 동안 사실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지의 나라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기존에 있었던 민속 고유 종교하고 이렇게 스팍되는 서로 섞여서 합해지는 스팍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말은 불교인데 이 한국 불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그 무속 종교적인 무속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족 종교, 민속 종교의 가르침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 당부드리는 게 우리 불자로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금강경을 밤에 독송하는데 어떤 분이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1: 아니요.
0: 뭔 소리야? BTN에서 밤늦게 금강경 들어주는데.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1: 네.
0: 만약에 금강경을 밤에 기도하면 안 되면 BTN에서 왜 밤에 금강경을 틀어주겠어요? 밤에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1: 네. 네,
0: 안 들어봤구나.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언제든 부처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부처님 경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해라. 그것도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볼 거예요? 북쪽을 볼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예, 동서남부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지 꼭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어떤 아르마리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도하신 분들의 꿈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항상 꿈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꿈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스님 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내가 뭐 해몽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근데 부처님 경전에 봐도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중국의 100여 년 전에 인광대사라는 연부를 평생 동안 수행해 오셨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염불하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염불을 끊기지 말라라. 항상 염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대신 화장실에서 대소변 볼 때는 소리 내지는 말아라. 예? 소리 내서 염불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계속 염불해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는데 대소변 더러운 대소변 보면서 부처님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우 더러운 거 대소변을 보면서 날 불러? 어우 염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우리 번뇌가 만든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어떤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불하는 그 염불을 신행하는 불자가 염불을 하면 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이 염불을 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데선 염불하고 더러운 데선 염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소중한 질문해 주신 우리 그 불자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집에서 오히려 기도해라. 절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절에서 기도하면 땡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전의 근거로 둬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관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네.
0: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절에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절에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에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사찰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신도분이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데 저 절에 못 나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신 할머니 보살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0: 앞에서 엄청 잔소리 한대요.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스님하고 가르쳐준 거하고 다르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업이다. 그분들의 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내 주위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반드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1: 네. 네.
0: 그래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불자로서의 생활습관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이 여자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보살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아,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자꾸 듣다가 기도 이야기, 불교 이야기, 가피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아,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기도도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화계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직접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 앞니빨에 딱 하고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윗몸에, 윗잇몸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그거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이빨을 빼지 말고 최대한 이빨을 보존한 상태에서 염증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멀쩡한 생잎 뽑지 말고 최대한 원래 치아를 우리가 지킨 상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자 해서 염증 치료를 받았답니다.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더럽게 안 낫더래요. 더럽게 안 낫더래요. 염증 치료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근데 더럽게 아프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원래 치과 신경치료가 막 아프잖아요. 더럽게 아픈데 더럽게 안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나중에는 요 입술을 뒤집어가지고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잇몸을 그냥 다 갈아버리는 시술까지 받았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받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그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요 보살님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문득 그 소나무에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거는 전생에 업보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 생각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업이 두꺼운가 봐.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업장이 좀 두꺼운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하는 건.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을 듣고서 개뻥 막 이러고 아유 뻥치고 있네.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짓는 사람들은 업장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도가 안 돼. 그 민폐는 안 끼치면 좋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음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남편이 질색을 하더래요. 평소에 절에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소나무를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소나무 방송에서 가끔씩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에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 공덕이 쌓인다. 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1: 네. 네
0: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휴대폰에다 그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고 그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들 보면 저 인간 왜 그래? 별꼴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된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런 마음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연불을 계속 들었대요. 집에서도 계속 연불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그냥 임플란트 합시다. 그 염증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안 낫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막 당황하고 막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막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게 해드릴게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도 아 괜히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막 이런 뭐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대요. 그 뼈 이식 수술하는 게 이식이 시술이 있다면서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것까지 다 받고 임플란트 하기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계속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네?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자 꿈을 꿨어요.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꿈을 꿔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뭐가 꿈에서 여기가 간질간질 거리더래요. 잇몸이 간질간질 걸어서 뭐지? 계속 뭐가 막 간질간질 거려서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까가지고 잇몸 간질근데 봤더니 뭐 허연 게 꿈틀꿈틀거리더라. 허연 게 꿈틀꿈틀 거려서 뭐가 뽁 하고 나는데 허연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잇몸 거기 염증 난 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벌레를 싫어한대요. 뭐 누군 벌레 좋아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푹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우리가 기도가피 받기 전에 가피 받을 때 막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시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술을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누워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라? 이러더라고요. 어라? 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나았어요? 이러더래요. 염증이 나았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염증이 하다 레이저로 지지고 잇몸까지 다 마지막이라고 방법이라고 잇몸까지 다 뒤집어 놨는데 해도 안 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는데 염증이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의사도 어리둥절 그리고 자기도 어리둥절 그날은 어리굴젓 먹었대. 하도 어리둥절 어리굴젓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잇몸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틈틈이 관세음보사 염불 그 소리만 열심히 들은 것뿐이 없고 뭐 딱히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방송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우면 효과를 좀 더디게 본다.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할 얘기가 하나 생겨서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불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이렇게 출퇴근 시간 뭐 합치면 뭐 왕복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된대요. 뭐 집에 왔다가 퇴근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뭐 한 시간 반 정도를 밖에 있으니까 또 집에 오면 기진맥진 하잖아요. 네. 막 어쨌든 막 회식할 때도 있고 뭐 또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이어폰에 탁 껴놓고 염불을 듣는데 계속 염불을 이렇게 염불을 탁 듣다가 또 이제 근데 고개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은 계속 염불을 듣는 거잖아요. 한 시간 이상은. 근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어떤 가피, 은은한 가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우리 불자들은 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틈틈이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뭐 남는 시간에 틈틈이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은은한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직접 얘기해 주신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연세가 75 정도 되시는 보살님이신데 근데 이제 뭐 아들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 약 20년 전쯤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답니다. 작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20몇 년 전이며 지금보다도 좀 군 생활이 척박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서 요 아들이 막 징징거리더래요. 엄마 어떻게 그때 이제 애잖아요. 21살. 군대 가면 못된 고참들 만나면 막 3년 동안 고생한다는데 나 어떻게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줄게 괜찮아 하고 이제 그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 훈련소에 갔대요. 근데 그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그 당시에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6주 훈련을 받으면 6주 맞나요?
2: 네,
0: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고맙습니다. 예, 4진과 6진 헷갈려. 예. 논산? 논산.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주 훈련을 마치면 예. 가족들 면회한 뒤에 자대 배치 받았었나? 예, 맞군요. 그러니까 6주 훈련 딱 마치면 가족들이 와서 면회하고 이제 각자 자대 배치를 받았대요. 뭐 후방으로도 가고 전방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제 6주 훈련 동안 어머님께서 보살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염불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훈련이 끝날 때쯤에 어느 날 이제 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염불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누가 쓱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근데 모습은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 앞에 쓱 나타나더니 자기 눈앞에 손이 쓱 나오더래요. 손이. 손 처음 봐요? 왜? 손이 쓱 나오더니 뭘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자기 코앞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사라지더래요. 그 환상이죠. 뭘 놓고 사라져서 뭔가 하고 봤더니 마늘 한쪽을 놓고 사라지더래요. 마늘 한쪽.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마늘 한쪽을 딱 방바닥에 놓고 그럼 마늘 한쪽. 뭐야 마늘 한쪽이 뭐. 마늘 한쪽을 이게 뭔 뜻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1: 네.
0: 왜 마늘? 왜 마늘이 왜 내가 이걸 기도하다가 왜 봤지? 근데 너무 생생하게 봤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면회를 갔답니다. 네. 면회를 갔는데 면회 가는 날 차 안에서도 그 염주 있잖아요. 네. 그 누런색 그 염주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관상모사 계속 불렀대요. 우리 아들 군생활 편하게 자대 배치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관상모사 불렀는데 또 순간 환상을 보셨대요. 뭘 그렇게 자주 봐. 환상 속에 그대 다니고. 환상을 보셨는데 염주를 돌리다가 여기서 뭐가 메주콩 아시죠? 메주. 네. 노란 메주콩 하나가 염주에서 톡 하고 떨어지는 환상을 보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환상으로. 그러니까 마늘 한쪽, 메주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뭐지? 이게 뭘까? 그게 이제 화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들하고 만나서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받아봤더니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공중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떡해. 아, 왜? 면회가 마치고 나서 낮에 자대에서 장교들이 와서 이제 신입병들을 다들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다 데려갔는데 지금 저녁이 됐는데 자기만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 데려간다고.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험한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아우 이제 당감. 예, 농담이고요. 나 이거 어떡하냐고. 아들 불안한 거예요. 혼자만 계속 남아있으니까. 또 어디 갈 때 우리 자대 배치 받을 때 동기하고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가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김성렬 재수 없잖냐 막 이러면서 또 뒷담화하는 맛도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러다 걸리면 또 몇 달 맞는 거고. 근데 내 동기들 다 갔는데 지금 해가 졌는데 아무도 나 안 데려가 이러니까 엄마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자꾸 불안하게 왜 전화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 그 엄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하고 자대 배치되고 아들한테 전화하고 오고 나서야 드디어 아 마늘 한쪽 매주 하나의 뜻을 알겠더래요. 뭐였냐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자대 배치 잘 받았어? 우리 자대 배치 되면 고참이 야 집에 전화 한번 해라 하고 이렇게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저녁 8시쯤에 그 군용 이렇게 차가 하나 싹 와가지고 장교가 와서 야 너 아무개 누구 너 혼자 남았냐? 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요 가까운데 큰 군 병원에 갔대요. 군 병원에 가서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됐는데 딱 아시네. 겁나게 편한 자리래요. 그렇죠.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거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방에서는 뜨거운 물이 귀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막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뜨거운 오아시스가 흐르고 한겨울에도. 예?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도 뜨거운 물 팍팍 쓸 수 있고 그리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큰 뭐 훈련 같은 것도 많지 않고 힘든 것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편한 데였대요. 뭐라고 하냐면 소위 백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다.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뭐 고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이러는 거야. 백이 없으면 못 온다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겁니다 했더니 고참들이 믿질 않더래요. 너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아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했대. 엄마가 웃으면서 고참들이 너 누구 백으로 왔냐 하면 얘 관세음보살 백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늘 한쪽 매주 하나리 그 아들이 끝까지 혼자 남았잖아요. 그 뭐 마늘 한쪽 매주 하나일처럼 혼자만 딱 남다가 좋은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피가 네 아들 끝까지 혼자 남아서 좋은 데 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런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 누구한테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걸 불교TV에서 소나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고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누구든지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을 통해서 저도 새록새록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1: 네.
0: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는 아니 뭐 맨날 기도만 해. 셋째는 이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네,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뭐 절에다가 쌀을 뭐 올린다든가 뭐 초를 올린다든가 뭐 절에 가서 설거지를 좀 한다든가 법당 청소를 한다든가 복을 함께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을 함께 지어야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그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이신 불자님께서 또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60대 중후반이신 우리 그 보살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있는 모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원래 고향이 김천이었답니다. 그 김천 직지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예, 그 한번 가봐요. 예. 뭐 안 가봤으면 가보면 되지. 김천에 직지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자기 고향이 그 직지사 근처였는데 30대였대요. 당신 30대였을 때 그 김천 직지사에 있는 어느 큰 스님에게 그 이렇게 불심이라고 한자로 불심이라는 그 액자를 하나 받았대요. 그래서 액자 표구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다가 자기 방 자는 방에다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불심 해가지고 그 이제 액자 표구 한 거면 또 이제 무겁잖아요. 그 밑에서 20일 정도를 잤대요. 20일 정도를 이렇게 잤는데 밑에서 한 20여 그 액자를 걸어놓고 20여 일 정도 지났을 때 밤 11시로 기억된대요. 그때 30대였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겠죠. 그때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귀에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나 크게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화들짝 잠에서 깨서 이거 뭐지 하고 뭐 어디서 뭐 가스가 폭발한 줄 알고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밖에서 불 났는 줄 알고. 근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뻥 소리가 왜 났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잠이 확 달아났으니까 다시 잠들지는 못하고 그 이제 그 액자 밑에서 이제 자기 이불 위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귀에서 뻥 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액자가 벽지가 찢어지면서 뚝 떨어지려고 그러더래요. 순간 화들짝 놀라서 그걸 일어나가 딱 막았대요. 액자 떨어지는 걸. 그리고 그 액자를 이렇게 다시 내려놨는데 어이구 하다가 액자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 떨어졌으면 자기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네. 그때 뻥 소리 나가지고 잠에서 깨서 이게 왜 소리가 났지 하고 하다가 액자 떨어진 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처님 가피였는데 그때 그걸 신기하다 가슴에만 품고 그게 어떤 부처님의 가피인지 이런 걸 일일이 생각을 못했대요. 그리고 한동안 절에 안 다녔대요. 계속 절에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 다니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를 이렇게 재밌어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때 30년 전에 액자 사건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게 부처님 가피였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열심히 내가 절에 다니면서 더 많이 내가 기도 정진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소나무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이 정말 묘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스님, 저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저는 그 사고 같은 거 안 막아주고 크게 사고 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때 항상 드리는

0: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좀 약할 때에는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걸 미연에 막아버리고 업이 약하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받아야 할 업이 너무 두꺼울 때에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다칠 걸 좀 작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뻔한 걸 크게 다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에 보면 율장이나 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죽진 죽어요. 못 피하고 죽진 죽어요. 근데 왜 죽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업이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약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는 미연에 막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업이 두꺼워가지고 크게 받아야 될 거는 크게 받을 걸 몸에 다친 걸로 작게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죽어야 될 업보가 있었을 때에는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을 때에는 크게 다친 걸로 끝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냥 결국은 죽어버린 거는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할 큰 업이었는데 그 지옥까지 가야 할 업보는 소멸되고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경전에 다 근거가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TV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하면서 일시적인 뭐 좋은 일 나쁜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아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겁나 둘러막네 아예 대꾸를 못하게 아예 그냥 다 둘러치네. 물론 뭐 충분히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이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고 다음 생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미혹되어 있어서 이제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가피를 통해서 이 불심을 일으키고 가피를 받고 선업과 공덕을 쌓은 이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효과 있고 누구는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업보가 약하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더디게 볼 뿐입니다.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더 크게 받는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의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신의 이 약하고 의혹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서 실제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절에 다니면 봐요. 절에 다니면 저에서 막 돈 내라고 막 요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니들 돈 많이 내야 극락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에서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데 있으면 다니지 마세요. 좋은 절 얼마나 많은데. 뭐 돈을 내라고 요구해요. 뭐 빡세게 기도, 뭐 기도하다가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무릎이 까져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불자님도 그냥 염불, 휴대폰으로 염불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가피 받았잖아요. 세상 이런 가르침이 어딨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자기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 이 게으름 자체가 업보고 업장

0: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업보와 업장에 속지 마시고 경전 공부하기 힘들면 불교 TV라도 열심히 보세요. 알겠죠?
1: 네. 네,
0: 불교 TV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소나무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또 틈틈이 공덕 짓는다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는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소문 염송.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돌부자 수일족 공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6조 해능선사의 법을 이은 청원 행사 스님이 제자인 석두희천 스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서 남학 회양선사에게 편지를 잘 전해주고 오면은 그대에게 무딘 도끼, 돌부자를 하나 주어서 산에 주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속두를 남학에게 보냈습니다. 가자마자 편지는 전하지 않고 곧장 그랬습니다. 불모재성하고 모든 성인은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부중기령에 자기의 영을 중요시하지도 않을 때는 여하오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대의 질문이 자문이 태고생이라. 그대의 질문이 너무 높다. 어떻게 향하의 질문을 왜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한술 더 뜹니다. 그죠? 모든 성인의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말이죠. 모든 성인의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겁토록 내가 아주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 있을지언정 이 성인의 그 해탈법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석두 스님의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처음 왔을 때 했던 얘기보다 더 세게 하니 남학 회양선사가 부대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더니 그냥 곧장 돌아가 버렸어요. 곧장 돌아가 버리더니 편지는 잘 전했느냐 그랬더니 그 신력 불통하고 믿음도 통하지도 않고 편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역부달입니다. 멋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막 그냥 이코 저코 말도 없는데 그 앞에 얘기를 다 해주고 나서는 지난번에 스님께서 내가 잘 갔다 오고 편지를 잘 전하고 오면 무딘 도끼를 줘가지고 산에서 주하게 해준다 했으니 도끼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발을 쑥 내밀었다. 청원선사가 발을 쑥 내밀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지금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곧장 석두 스님은 딱 알아채고 절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청원선사가 발을 쑥 내밀었을 때 뭐라고 한마디 하실랍니까? 그러면 발을 내민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발을 쑥 내밀었다. 지난번에 염송설화에서 우리 고려의 진각국사의 제자이셨던 스님들께서 주석을 달아놓기를 여기에다가 발 내민 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상수에서 곽시상부했다. 발을 관 밖으로 쑥 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법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법을 전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무딘 도끼라고 하는 게 주장자나 불자 같은 거냐. 지금 여기 발을 내민 게 부처님 발 내민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역대의 조사 스님들의 이제 손과 염을 보실 텐데요. 법을 전한다고 부처님이 발을 쑥 내민 거하고는 다른 이치입니다. 그러면 아니 스님 화두공안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화두공안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른 답을 하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불시불시라 이렇게 딱 화두에 말이 이런 것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바른 말을 하면 여시여시라 이래요.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러고 글렀다. 틀리고 틀렸다. 옳고 옳다. 여시여시를 옳고 옳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대의 말한 답과 내가 말한 생각이 우리가 아는 게 같다. 여시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불시불시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무딘 도끼를 준다고 해서 밥을 쑥 내밀었다. 이게 뭔지 이제 지금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염송을 아예 안 보고 딱 그냥 어째서 발을 쑥 내밀었는고 이 앞에 있는 고칙의 본칙의 스토리텔링을 쭉 가지고 말이죠. 일체 보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어째서 청원 행사는 발을 쑥 내밀었는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 청원 행사에서 석두 희천 제자가 딱 법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법제자 하나 이 청원 행사와 석두 희천 이 한 명의 법제자로 인해 가지고 조동종, 벽안종, 운문종 이 세 개의 선문 5종 중에 선종 5가 가운데 세 개가 나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청원 행사부터

희천으로 내려오는 이 법이 하나 전해져서 나는 기린 하나면 충분하다. 뭐 난 다른 제자 많은 거 필요 없다. 아, 우리 돌대가리 한 명이면 충분해. 석도 하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전해주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도인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그 종파에서. 자, 그게 이제 얘기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게 해필 왜 중국 선사들만 보느냐? 여기는 이제 중국, 한국이 따로 없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걸 가릴 것이 없다. 멋진 선의 황금 시대가 한번 열렸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송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여인 출정하고는 다르게요. 이 돌부자 수일족 공안은 염송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화두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어째서 발을 쑥 내밀었는고? 어째서 발을 쑥 내밀었냐 이거예요. 석두는 딱 알아챘다 이거예요. 바로 절했다. 바로 절하고 그냥 나막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그 회상을 딱 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인신 선사의 송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시가 등장하죠. 7언 절구입니다. 순수 사선 유자가으니와 역풍 파타 세간이라 그랬습니다. 수연 혹의 단판하니나 도두 미면 낙편이로다 그랬습니다. 희자 의자가 운자가 되겠죠. 뭐라고 했느냐? 해인신 선사가 송하였다. 순수 물을 따라가는 것, 뒤에는 역풍 바람을 그 역으로 가는 거 그죠? 바람을 갖다가 맞서서 가는 거죠. 순수 물을 따라 가지고 사선 그게 이제 배주자에 공자 했지만 그거 이 선자하고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죠. 예, 요 배선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물을 따라서 배를 부린다 했죠. 부릴 사자인데 배를 띄웠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물을 따라서 배를 띄우는 거는 유자가으니와 오히려 스스로 가능한 일일 것이나 역풍 바람을 거슬러서 파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게 파악한다 할때 잡을 파자거든요. 잡다. 근데 타라고 하는 건 끈다. 예, 끌고 간다. 잡고 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물이 그냥 이쪽으로 쭉 흘러가는 방향이면 여기에다 배 띄우고 가는 게뭐 그렇게 어렵겠냐 이거예요. 근데 배를 이렇게 가지고 이 타고 가는데 맞아요. 역풍이 막 바람이 이쪽에서 역풍이 막 이렇게 불어와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진척해서 나간다는 건 세간이라 세상에서 참 드문 일이야. 힘든 일이다. 수연, 비록 혹의 단판하니나 좋은 하나에 판때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나 판때기를 질고 가는 아주 사람이라. 근데 이제 혹의 단판하니라 그랬어. 혹의 단판하면 뭡니까? 외통수는 외통수인데, 외골수는 외골수인데, 그 사람 멋진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혹의 단판 아니에요. 외통수인데 도두 미면 낙편이로다. 이 도두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말이에요. 최후에 결국에 결국에는 낙편이 편의함을 잃었음을 면하지 못했네. 편의를 잃었음을 면하지 못했네. 여러분 이 편의라고 하는 단어 요즘 많이 쓰죠. 어디서 씁니까? 편의점. 편의점. 그죠? 편의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 많이 쓰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게 피엔이 그러면 값이 싸다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중국어 배울 때 중국 가면 제일 먼저 배우니 피엔이디알 피엔이 싸게 해달라고. 중국 사람들 일단 말 크게 부르니까 피엔이디알 피엔 타이꾸에 피엔이디알 너무 비싸요. 싸게 해줘요. 이거 이제 그 피엔입니다. 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싸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편의를 봐주다, 그죠? 편리하다, 편의를 봐주다, 뭐 이익이나 뭐 편리를 봐주다. 그러면 이제 편의를 얻다 이러면은 좋아진 거죠. 내가 아주 편리해지고 좋아진 건데 단판한 이기는 좋은 단판한인데 결국에는 편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득 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조사 어록에

득편이 시에 여기처럼 낙편이라. 편의를 얻었을 때 편의함을 잃었다. 이득을 얻었을 때가 이득을 잃은 거예요. 멋지게 남아괴양선사한테 한방망이 먹이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온 것 같은데 멋졌죠. 얼마나 멋져요. 뭐 성인의 해탈 같은 그런 구하지 않아요. 아, 얘기 조금 낮춰. 너무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얘기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는 성인의 해탈을 구하지 않는데 뭐 낮추고 달고 할 게 뭐가 있냐 이러고 딱 와버렸잖아요. 멋있었잖아요. 근데 편의를 잃어버렸어. 결국 손해봤다 이거지. 예. 석도 네가 당했어 이 뜻입니다 지금. 해인신 선사는 네가 당한 거라. 네가 당한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밑에 저 또 이제 염송설화에 있는 주석을 하나 제가 달아놨습니다. 해인의 상 입구에 위에 위에 입구라는 건 순수 물을 따라 가지고 배를 띄어 가는 건 가는 거는 가하겠으나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간다는 거는 세간에 드문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입구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이 달려 있느냐. 제 청원처즉 이하고 마조처는 이미 불변즉 나냐라 그랬어요. 청원 행사가 계셨던 주석했던 장소에 있었을 때는 쉬웠고 마조의 장소에서는 위기에 임해 가지고 위기에 처해서 변화하지 아니한 즉 힘들어진 거다. 이게 지금 마조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원래 그 청원 행사와 그 누굽니까 그 남학회왕이 쌍벽을 이루었던 적이고 여러분 석도 그러면 이제 마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뵙기는 남학회왕을 뵙고 왔지만 마조처라고 하는 건 남학회왕이 계신 곳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이 석도와 마조를 말이죠. 강호재연이라고 해요. 강서성의 마조와 호남선의 석두거든요. 그러니까 석두가 자기 스승인 청원 행사 계신 곳에서는 쉬웠고 물을 따라가지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걸로 생각했다면 남학회왕한테 가가지고는 말이죠. 바람이 거슬러졌다. 바람이 거슬러졌어요. 바람이 거슬러져가지고 위기에 봉착해가지고도 자기가 고집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불변이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가지고 순풍에는 바람이 편안하게 바람을 따라갔을 때는 좋았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바람이 이제 역풍이 올 때는 어려웠다. 역풍이 올 때라고 하는 건 이제 마조처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여기서 힌트가 있죠.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원 행사와 석두 희천의 가풍은 이거 태고생의 가풍이에요. 태고생을 좋아합니다. 태고생을. 향상구. 위에 있는 얘기들을 좋아해요. 위에 있는 얘기를 막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학회왕과 마조도일, 이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높아. 낮은 평범한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남학회왕에서 마조도일로 쭉 이어오는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게 이제 남학회왕의 가풍입니다. 평상심이 도다. 이게 여러분 남학회왕에서 내려온 가풍이에요. 마조. 마조가 뭡니까? 즉심시불이다. 그렇죠? 마조. 예. 마음이 그대로 붙여야 이랬지 않습니까? 마조가. 이게 남학회왕으로 내려오는 마조로 내려온 가풍은 이런 가풍인데 청원과 석두의 가풍은요 부처 같은 거 우린 구하지 않아. 부처 같은 거 우린 구하지 않아. 해탈 우린 그런 구하지 않아. 그 이 정도 수준인데 뭐 자기 자신을 존중 그런 거 없어. 이런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석두가 청원 행사가 이런 걸 알고 보내는 거예요. 강서성의 마조와 호남성의 그 이 석두가 가풍이 달라요, 서로. 또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가풍이 달라요. 가풍이 다른데 영 다른 집안에 그냥 자식을 한번 보내가지고 시험을 시켰어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왔어요? 그냥 지 하고 싶으면 얘기만 하고 온 거예요, 석두가. 석두가 왔어요. 근데 그러면 발을 쑥 내밀었다는 게 분명하게 뭔가 인간을 해준 것 같은데, 무딘 도끼를 주면 되지. 그왜 발을 쑥 내밀었냐? 왜 발을 쑥 내밀었냐? 자,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보령령 선사의 송을 또 한번 볼까요? 종래 조상 작군왕 이러니 자자손손 대대창이로다. 옛날부터 조상이 작군왕, 이게 작은 지을짝이라고는 할위자로 쓰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옛날부터 조상 때서부터 군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로 번창했네. 옛날부터 그냥 그 왕노릇만 하더니 자식들도 계속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문무백료 도불식 하니 지흥 금전 유존당이니라. 문무백료, 문무백관이 도불식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니 다만 금전에 황금전각에 있는 존상에만 응당 있을 뿐이로다. 여러분, 이제 나라로 비교하면 왕하고 왕자만 알고 이 문무백관 그 신료들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오지 그이이이 정각에 그 존귀한 상만 하나 뜩 남아있다 이거지. 이게 무슨 뜻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도 그냥 왕노릇하고 그 자식인 석두도 왕노릇하고 신하들은 하나도 뭐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아주 저 하늘 위에 있는 고귀함만 있구나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개송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령령이라고 하는 보령용이죠. 요 선사 이름이 지난번에 그랬죠. 뒤에 세자로 돼 있는 건 뒤에 글자는 본명의 뒷글자만 쓴 거라고요. 이 선사가 보령 인용 선사입니다. 이 선사가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선사는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이 글을 써놨습니다. 보령령 선사가 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각회심국사가 고려해서 이 선문염송을 편찬할 때 이분의 염송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령령 선사가.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 송고가 하여튼 90회 등장합니다. 90회. 최고로 많이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두중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설두중연. 설두중연이라는 분이 76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종고 스님이 63회가 등장해요. 그래서 단골 손님입니다. 보령령 선사가. 그래서 이 선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임재종 양기 방해 선사에 임재종 양기파가 있어요. 임재종 양기파의 이 법제자다. 양기 방해 선사의 법제자다. 근데 이 스님은 천태학을 익히다가 교학을 했죠. 화엄이 있고 천태가 있는데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화 삼부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천태학이잖아요. 천태의 지자대사의 그 사상을 이은 아주 중국에서 생긴 세 종파 화엄종, 천태종, 선종.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선종이 아니었다가 천태종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설두선사를 찾아온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설두중연 선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학을 했던 그이 천태학을 하다가 왔어요. 또 찾아왔더니 선사가 설두중연 선사 한방맹이 날려요. 아주 분심을 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근기가 좋은데 저 스님이 참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강사다 이 말이죠. 강사다 이 말. 그래서 허우대만 멀쩡한 강사가 왔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 분심을 나게 하려고 허우대만 멀쩡한 강사가 왔구나 이러니 보령용 선사가 인용 선사가 말을 듣고 분심을 내 가지고 설두중연 선사가 설두산에 30년 살았기 때문에 설두중연이에요. 그 설두 스님 계신 설두산을 이렇게 딱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삼배를 딱 합니다. 설두중연 선사에게 삼배를 딱 하더니 뭐라 그러냐? 내가 이생에서 행각해가지고 내가 참선을 해가지고 나의 명성이 설두 스님만 못하면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발심을 해요. 내가 설두스님보다 내가 더 유명한 선승이 될 거야. 그래 놓고 양기 방해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수행해서 종지를 깨치고 본영사 주지를 하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주 도가 온 총림에 알려져가지고 실제로 명성이 설두선사보다 못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한 선사로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이 선사가 앞으로 염송에 가장 많이 등장한 스님이 바로 이 스님이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 설두선사의 개송, 그죠? 대도로 왕노릇만 해가지고 그 자식도 왕노릇하네. 그 다음에 무무백관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존상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설두영산사입니다. 설두영산사는 이 선사는 또 다른 분이죠. 송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이제 왕자가 등장했네요. 왕자 생내 변자존하니 지응 일일 제 근문이라 종전 불고 인간사하고 유식 야야 보 전존이로다. 왕자가 생내 태어날 때 바로 변 문득 바로 말이죠. 스스로 존귀하니 그렇겠죠. 왕실에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니 곧바로 존귀하겠죠. 존귀하니 다만 맞죠? 날마다 금문에 응당 금문에 있을 뿐이라. 금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금마문인데요. 여러분 저기 우리 거기 그 창덕궁에 가니까 금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거기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중국의 한나라의 그 미양궁이라고 하는 황제 사는 그 궁에 있었던 문의 하나예요. 그 문들 중에 미양국의 황제가 산다고 하는. 근데 왕이 사는 그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벼슬이 돼서 관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의 조서가 내려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궁궐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대명사로 썼던 게 금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존귀하니 매일 그냥 금문에만 있죠. 이제 왕위에 오를 일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왕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 누구 얘기면 석두 얘기죠. 석두 얘기. 석두가 그냥 이제 왕위에 오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 인간사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 인간사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야야라고 하는 게 야가 이게 아버지 야자인데요. 어디 이제 번역본 보면 이제 야야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고 많이 해놨나 저는 조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중국어에도 저기 이제 할아버지 야자로도 쓰거든요. 저걸 야를 두 개를 합치면 예예 그러면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현대 중국어도 예예 그러면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할아버지가 조부가 아주 그 보전에 계신 줄만 안다네. 인간사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조상이 보전에 계신 줄만 안다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석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혼 행사가 아버지이지만 이쪽에 이제 가풍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이제 조상이라고 봐서 막 할아버지라고 조부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왕자가 종교해가지고 인간사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인간사는 뭘까요? 여기서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왜 향하의 일은 물어보지 않느냐. 향하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향하사는 돌보지도 않고 오직 향상사만 본다. 오직 향상사만 본다. 자, 우리가 지금 선문 염송의 이 요칙을 보면서 향상구를 보고 있습니다. 향상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향상구를 보고 있는데 남학회양선사하고 마조나 이렇게 쭉 이쪽에 오면 말이죠. 향하구를 존중해요. 오히려. 그렇죠? 마조. 여러분 마조 얘기 기억나세요? 마조가 좋은 게 왜 마조가 멋있습니까? 뭐예요? 무수이수라는 말을 씁니다. 닦지 않고 닦는 거. 닦을 필요가 없대요. 본래 다 갖춰져 있으니까. 닦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마조가 많이 쓰는 말이

성태.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탯줄이 다 성인의 탯줄이래. 성인의 탯줄이래. 불성이 있다는 얘기를 선에서는 성태라 그래요. 평상심이 도요.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요. 닦을 필요 없어. 네가 본래 그냥 부처로 그냥 그 드러내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조 쪽에는. 근데 청원 행사부터 석두이천으로 내려오는 가풍은 어떻습니까? 그냥 왕하고 왕자들 얘기라.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런 태고생의 이야기들. 예, 너무 높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 한쪽은 말이죠. 청원 쪽과 석도 쪽이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응? 남악 해양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가풍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국 선종사를 이해하고 화두공안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향상구 화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향악구 공안도 굉장히 많겠죠. 진리가 뭡니까? 여하시 돈 있고 평상심이 도야. 이를 이렇게. 그죠? 날마다 좋은 날이야. 이거 향하사단 말이죠. 그죠? 그게 다 같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청원 행사 스님이 육조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뭐라 그러냐? 질문이 이랬습니다. 육조한테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막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낱낱이 막 갈라져 있고 분별이 돼 있고 계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성인의 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석두가 누구 제자인지 분명히 보이죠? 저는 성인의 법도, 네 무슨 공부했냐? 난 성인의 법도 따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성인의 법도 따르지 않으면 육조가 너는 어떤 계급에 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럼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데? 성인의 경지, 그런 거 도모하지 않고 공부한다면 너는 그러면 어떤 공부하는데? 어떤 계급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이랬더니 청원 행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의 법도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떨어질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석두가 이 가풍을 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 석두가 남왕 회양한테 갔다 오는 모습의 설명을 쭉 들었을 때 청원 행사에 거의 뭐 아바타가 한명 갔다 온 느낌이 들어요. 그럴 정도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해주지 않고 화두만 들어야 된다. 그게 맞나요? 이 정도는 그다 아는 선종사의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다 했는데 왜 발을 쑥 내밀었냐 이거지. 발을 쑥 내밀었냐. 무딘 도끼, 그 다리가 무딘 도끼입니까? 이거 왜 내밀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청원 행사의 석두이천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나는 기린 하나만 키운다. 기린 하나만 키워. 마조는 어떻습니까? 82명의 제자예요. 세간사, 향하사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아님이 없어 하니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 저렇게 깨달은 사람, 온갖 깨달은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마조 문화에. 그래서 마조의 별명이 백화점 아닙니까? 백화점. 백화점이에요. 근데 이 청원 행사 쪽은 제대로 된놈한 놈만 딱 키웠어. 돌머리 석두를 하나 딱 키웠어. 완전 무대뽀. 그냥 외골수 단판한, 그죠? 단판한,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3개 종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갖추고 있다. 석두 스님.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아주 멋있게 짓거나 아예 그냥 석두로 나가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우리 선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승 원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북한산 능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이렇게 삼각산이 있어요. 이렇게 백운대, 인수봉, 뭐 노적봉,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고 할때 여러분 올라가는 길은

굉장한 많은 등산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북한산을 올라가는. 근데 능선을 올라가는데 대충 다 1시간 반 정도는 다 걸려요. 대충은 1시간 다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다들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면 다 통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교입니다. 1승 원교 할때 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원만하게 다 뚫려 있다. 그래서 이제 원통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이제 선 얘기하지만 교학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냥 원상 하나만 이렇게 뜨 놔두잖아요. 조계종은 여기에다가 요한의 불법승 삼보와 대방관과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다고 해서 입자 3점 해서 이렇게 입자 3점을 갖다가 다 쓰잖아요. 근데 원이 3점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둥글 원자 써가지고 원이 3점이라고 그래요. 입자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글자가 씻단 문자가 이렇게 요런 식의 발음 이로 나는 발음 나오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 범어하고 달리 범자하고 달리. 그래서 이게 원통이라는 개념을 원만에 하게 구족돼 있어. 근데 원통이라고 해가지고 원을 내가 다 돌아다녀야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산 등산하는데 그냥 뭐 저기 불광동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가든 도선사로 올라가든 뭐 그냥 구기터널 쪽으로 해서 문수봉 쪽으로 올라가든. 그냥 하나만 파서 올라가면 능선에 올라가잖아요. 내가 여기 딱 있는 순간 나는 그냥 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을 수반합니다. 돈을. 그래서 원돈문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 그냥 능선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냥 나는 갑자기 그냥 원 속에 있는 거지요. 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행사 석두희천으로 내려오는 공부법도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것 찔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만 그냥 하나만 파는 거예요. 하나만 파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여기에 그냥 올라가 버린 가풍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순간 뭡니까? 일즉 일체가 돼요. 난 여기 지금 하나가 왔는데 일체를 다 구족했죠. 여러분 북한산에 가보셨죠? 능선 위에 올라오면 내려오기 싫잖아요. 이쪽에 가서 뭐산 위에 문이, 산문이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대남문, 대성문,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 지상에 있는 거는 남대문, 그죠? 동대문 이렇게 쓰는데, 이 남대문, 그죠? 동대문 이렇게 쓰는데, 그 북한산은 거꾸로 돼 있죠? 대남문, 그죠? 대남문, 대동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 위에 가보셨어요?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올라가면 12문을 다 통과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한번 원위에 올라온 사람은. 근데 중간에 오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공부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단판하는 걸로 좀할 필요가 있어요. 판때기를 이고 그냥 한쪽만 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한번 올라가야지. 그죠? 그래서 연불 조금 하다 맛만 보고 경전 조금 보다 또 맛만 보고 다 알았다 크고 이제 삼선 조금 해보고 아유, 가라선은 별로 아니, 윗바사나 좀 해보고 이러면 이제 능선까지만 다 가보고 한 번도 이산 위에는 못 올라가 본게 되죠. 그걸 단판안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계 단판안 아주 멋진 단판안인데, 그죠? 멋진 단판안인데 남학회양선사한테 당하고 온 거야.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여기에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한번 선택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게 부처님이 없다. 평상심이 도다. 즉심시불이다. 나는 본래 성인의 태주를 가지고 있어. 이쪽으로 가는 남학회양과 마조의 가풍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안 그러면 진리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만 파서 나는 갈 거야. 뭐 도인이 어디 있고 성인이 어디 있고 해탈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그냥 오직 한 방향으로 달려가실랍니까? 향상구를 택해서 그냥 모든 세계를 한번 관통하실랍니까? 아니면 향하의 세계로 우리 일상생활이 있는 비근한 조고각화 발 밑에 있는 요 사소한 꽃한 송이 피어 있는 여기에 열애가 출현돼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진리를 다 한번 맛을 보실랍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청원 행사와 석두 희천의 가풍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마조도 나오고 이제 임재도 나오고 말이죠. 황벽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문 염송을 보는 우리의 아주 그 맛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향상구 공안이 그다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봐서 모른다고 해서
의기소

조심할 것도 없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겁먹을 것도 없고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다 보면 공안에 대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공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선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힌트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예. 여러분은 만약 큰 스님이 계신다면, 남학회양이나 석두이천이 있다면, 내가 가서 멋진 질문을,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나든지 오실랍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좋은 질문이 사라진 세계입니다. 좋은 질문이 없어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제 여러분 벌써, 돌부자 수일족 공안은 송이 끝났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심플하죠. 벌써 이제 염으로 넘어갑니다. 염 오늘 하나만 더 봅시다. 현사운하대. 현사사비선사예요. 현사사비선사가 지난번 기억나세요? 여러분, 석두희천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그쵸? 덕산스님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설봉스님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현사사비, 나한계침, 그래가지고 누구로 갑니까? 법안문익으로 가서 법안종이 됐어요. 이 현사사비 자기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 석두희천 스님은 조상 중에 조상이에요. 자기 가풍에. 그렇죠? 법안종의 조상이잖아요. 자기 밑에 법안종이 나왔는데 자기의 가풍을 이었어. 이 현사사비선사도 자신의 조상이 석두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첫 마디가 너무 황당합니다. 대소석두가. 크고 작은 석두라고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석두라 그래. 대소석두가 피대해 추도하야 지금기 부득이로다. 대해, 여러분 대해라고 하는 게 대해종고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학회양선사의 원래 시호예요. 대해가. 대해종고는 더 후대 사람이잖아요. 여긴 대해는 남학회양선사예요. 남학회양선사에게 떠밀려가지고 자빠짐을 당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본인은, 현사사비선사는 남아회양 계통이 아니에요. 법안종을 만들어내는, 자기 밑에 법안종이 나오는 덕산스님 쪽, 설봉스님 쪽의 스님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조상인 이 석두를 보잘것없는 석두 당하고 와서 자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네. 이랬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예? 이분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의 맛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 돌부자 수일족 공안은 염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넘어가면 이제 염두를 쭉 보시면서, 얘기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기는 오히려 염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인 출정화까지는 얘기가 많았는데 화두를 들고 참선을 좀 합시다. 화두 들고 참선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화두 들고 공부하는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 공안들이 여러분 이제 세 개째 보고 있는 거예요. 세 개째 이런 게 1,7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개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면 땅 공부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빠져서 지금 이 생에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날 마음도 없고, 이거면 충분해요. 이번 한생 충분히 아주 그냥 그 공부에 흠뻑 빠져가지고 재밌게 살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이 좋아요. 그래서 한문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저랑 가면 재밌을 거라고. 이제 조금씩 더 재밌어질 겁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염송들, 그다음에 뒤에 펼쳐지는 많은 다양한 공안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공안들, 많이 들어보셨던 화두하고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알수 없으나, 이 모르는 걸 추적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도저히 머리로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갔을 때 우리가 참선을 꼭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한번 해서 이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알아서 발을 쑥 내민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으면 좋겠다. 다 같이 이런 이 선에 세계에 흠뻑 젖어서 같이 다 같이 정진해서 새롭게 한국 21세기가 선풍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돌보자.

수일 쪽 화두를 더 열심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속도 골통이야, 골통이야. 이거예요. 말한 통에, 되게 말한 통에 보잘것없는 남왕 해양 스님 명령을 제대로 내릴 줄 모르는 거야. 그때 한마디 명을 탁 칼날같이 내려줘야지.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냐?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0: 뭐하냐?
1: 생각.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약속했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0: 간단하네. 공부 열심히 해.
2: 근데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야.
0: 으이그, 공부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 봐봐,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지만 재밌잖아.
1: 어?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야?
0: 당연하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공부지, 뭐가 공부냐?
1: 그럼 나 공부할래. 절 따라 전설 따라 오늘은 어디야?
0: 오늘은 조선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화성 용주사로 가자.
1: 용주사?
0: 화성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옛 가량사터에 다시 세운 조선의 마지막 원찰이자 효행 근본 도량이야.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수행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성 용주사로 고고! 조선의 정조 임금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앞에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3: 아버님,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어찌하면 아버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0: 정조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방법을 얻기 위해 보경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게 됐는데 바로 열 가지의 부모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3: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리 깊은데 아직도 아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니 내가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4: 경기도 화성이 궁에서 가까운 명당이니 아버님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그 옆에 능사를 세워 원혼을 달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 좋은 생각입니다.
0: 그 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인 화성 현룡원으로 이장하고 능사를 지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4: 능사를 지을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3: 그게 어딥니까?
4: 여기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 가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3: 가량사라면 이름 있던 도량이니 터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많아 아버님께서 흡족해 하실 겁니다. 이곳에 능사를 세워.

0: 오세요.
1: 그렇게 사도세자를 위한 능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정조의 꿈속에 여의주를 문 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꿈에 본 용을 떠올리며 완성된 능사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부모 은중경이야.
2: 아, 근데 한글로도 새겨져 있네.
1: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모 은중경을 보고 효를 배우라는 의미지.
2: 우와, 진짜 정조는 효심의 본보기네.
1: 오, 맞아.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달에 29번이나 아버지 묘를 찾았다는 말이 있어. 게다가 능참봉까지 두고 묘를 관리했지.
2: 능참봉?
1: 능을 지키는 벼슬이야. 좋아, 이번엔 능참봉에 얽힌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능참봉 이야기로 고고! 능참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관리했는데요. 어느 날 묘를 관리하고 내려갔다 추레한 과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3: 참으로 안 됐구만.
4: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그대는 사흘 안에 죽을 팔자요.
4: 아,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아, 어떻게 살 도리는 없어?
3: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4: 아, 뭐든 하겠소. 그러니 그 비법을 알려주시오.
3: 사흘 뒤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이오. 그러면 나라님 산소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있으시오. 그러면 살게 될 테니.
1: 과객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 저녁이 되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4: 무슨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 당장 능으로가 엎드려 있어야겠어.
1: 능참봉은 부랴부랴 사도세자의 묘로 달려가 밤늦도록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 뭐야? 과객의 말이 거짓이었나? 에이, 아니, 비도 오는데 그냥 가버릴까?
1: 그 시간 비 때문에 아버지의 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정조는 자객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5: 능참봉에게 매끼 달걀 주고 아버님 묘를 잘 돌보라 명했는데 그자가 이 빗속에도 아버님 묘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5: 그자가 묘에 없다면 그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1: 엎드려 있던 능참봉이 막 일어나려던 순간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 네가 능참봉이냐?
4: 그런데 누구십니까?
3: 왜 빗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냐?
4: 아, 그것이 비가 내리길래 행여 묘가 손상될까 이곳에서 밤을 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3: 그래?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목숨을 다하였을 텐데.
1: 능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2: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1: 없어져? 아, 혹시 선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2: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1: 아, 그래?
2: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1: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2: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1: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2: 진관사?
1: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2: 잠깐!
1: 삼곽산이라며?

0: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1: 아, 계속해봐.
0: 진관산은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랏 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1: 우와, 대단한 절이네.
0: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3: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2: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3: 네, 전하.
0: 그렇게 대량원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4: 누구신가?
3: 진관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4: 아,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0: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5: 대량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6: 삼각산에 있는 신월산한 암자에 머문답니다.
5: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원군의 목을 베어라.
6: 네, 태오마마.
0: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스님은 멀리 자객들을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4: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0: 진관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원군을 숨겼죠.
4: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3: 네, 스님.
0: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7: 대량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4: 아니,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7: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0: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1: 여긴 어디야? 칠성가?
0: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있는 곳이지.
1: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0: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1: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0: 나,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1: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0: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7: 우리 조선의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0: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2: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3: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서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에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피끼가 하나도 없네. 혹시 체한고 아니야?
4: 아니야. 하루 종일 감금당해서 그래.
3: 감금? 아니, 사람을 감금했다는 말이야? 이런 나쁜... 누구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누군지 말해봐, 어?
4: 주지 스님이랑 총무 스님.
3: 뭐?
4: 내가 진짜로 놀다 와서 숙제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스님들이 숙제 안 하면 못 나간다고 양 옆에서 지키는 거야.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방에서 숙제만 했다니까.
3: 이근, 숙제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4: 누가 그렇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감시를 받았다 그 말이지.
3: 그건 감시가 아니라 거의 보필 수준이거든. 그러니 감사하게 여겨야지.
4: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5: 참,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야? 전라도인가? 아니면 경상도?
3: 강릉 보현사. 보현사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 옆에서 보필하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가 있거든.
5: 보현사?
3: 강릉 보현사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때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중창했어. 지금은 터만 남은 굴산사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이 지역에 손꼽히는 선종사찰이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구.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릉 보현사로 고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옆엔 지혜와 수행을 상징하는 두 보살이 계셨는데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었습니다.
6: 두 보살님께서는 신라로가 사찰을 세우고 법을 전하세요.
7: 아, 신라요?
6: 신라 강릉의 동남쪽으로 가면 길지가 있을 겁니다.
7: 네. 예.
3: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천축국에서 신라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릉 동남쪽 남양진 해변에 도착하게 됐죠.
7: 형세가 웅장한 게 길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8: 네, 이곳에 절을 짓기로 하죠.
3: 그렇게 지금의 한송사지로 알려진 문수사가 완성되었습니다.
7: 아이, 떠나겠다니요.
8: 한 사찰에 두 보살이 함께할 필요가 없으니 저는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3: 보현보살은 새 절터를 찾아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대관령과 선자령 사이 빈 터로 떨어졌습니다.
8: 아, 경관이 아름다워서 절터로 손색이 없겠어.
3: 보현보살은 화살이 떨어진 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름을 보현사라 지었답니다.
4: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머물러서 보현사가 된 거네.
3: 맞아. 그래서 보현사가 수행 기도 도량이 된 거라고.
4: 근데 이 비는 뭐야?
3: 아, 이건 낭원대사 오진탑비야.
4: 낭원대사?
3: 낭원대사는 원래 신라 왕

0: 왕족인데 출가해서 신라 불교를 이끄신 분이야.
1: 왕족이 어떡하다 출가를 하게 된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낭원대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왕족인 김씨 부인의 꿈에 금도장과 나무도장을 가진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2: 금도장과 나무도장 어느 게 필요한가?
3: 그게...
2: 망설일 것 없다. 이 금도장이 네 것이다.
0: 10달 후 김씨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훗날의 낭원대사였죠.
3: 아이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합니다.
4: 이 아이는 선승께서 점지해준 아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요.
0: 그렇게 25해가 흘러 낭원대사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하겠다 그 말이냐?
5: 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3: 그래, 선승께서 금도장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닐 테니 꼭 깨달음을 얻어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0: 출가해 남해 금산에서 금강산매의 진리를 깨달아가던 어느 날 낭원대사의 꿈에 오래전 금도장을 건넸던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2: 어째서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게냐? 당장 굴산사로 가 범일국사를 만나거라.
0: 선승의 말을 따라 낭원대사는 굴산사로 향했고 마침내 범일국사를 친견하게 됐죠.
6: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5: 그럼 저를 제자로 맞아주시는 겁니까?
6: 당연하지.
0: 그렇게 낭원대사는 범일국사 밑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고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보현사로 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96살의 나이에 앉아 기도하는 채로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없어지다. 시방 3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백 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시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 세세상행보살도

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

빈과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인이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원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삼

대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학정동 병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골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

0: 조직된 악기들로 불법성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0: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0: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박물관 유물이 살아 움직이는 화제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가 결선 무대를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유구한 역사를 축제로 탈바꿈시키며 결선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넋이기 뜬 서대문형무소에서 한민족 영산문화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는 조국 광복에 앞장선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며 평화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 도심에서 제5회 소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춰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이 어우러져 세대 간 화합을 다지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요리 예능에서 화제를 모았던 선제 스님의 당근국수가 서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는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 고유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한마음 선언 대행선 연구원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물관 유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온라인 쇼폼 영상, 여러 미디어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화제의 국중박 분장놀이가 치열한 전국 예선을 뚫고 대망의 결선 무대를 펼쳤는데요. 유물에 담긴 역사를 유쾌한 축제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두꺼운 경전이 사람의 몸을 빌려 걸어나오고 이내 경전을 펼치자 보현보살이 중심인 변상도가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국보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모티브로 한 분장입니다.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대한 201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 현장엔 박물관 유물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에 걸쳐 작품을 준비한 참가자는 지난해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공경, 자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 이게 지금 탈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모두 다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 안에 들어와서 보현보살이 되실 수가 있어요.
1: 이번 결선에 오른 25팀 작품 가운데 불교 유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11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전한 청동 공양탑은 한층 완성도를 높였고 14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백제 왕흥사터 사리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표정과 몸짓, 퍼포먼스에 녹여냈습니다.
3: 1400년 만에 깨어나서 아주 신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거의 유물들이 현재의 포즈를 취하면서 다 같이 놀자라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1: 대중에게 친숙한 방가사유상과 금동대향로부터 불상과 광배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열의 입상까지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분장놀이는 유물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가 더해진 생생한 과정이었습니다.
4: 제 미간에 점이 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컴플렉스였던 제 점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기쁩니다. 과거의 유물을 통해 현재를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평소 유리장 넘어 마주하던 문화유산이 참가자의 분장과 움직임으로 되살아나자 관람객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분장을 매개로 한 축제는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됐습니다.
5: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공부도 많이 되고 저희도 보면서 잘 모르는 유물들도 많았었는데 간접적으로라도

0: 공부가 됐습니다.
1: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을 표현한 전은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 상인은 방가사유상을 표현한 이대양 씨 등 다섯 팀, 우수 상인은 왕흥사터 사리구를 표현한 백제 야호 팀 등 다섯 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2: 군장의 손길로 되살아난 유물이 오늘날 문화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린 자리를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영령들의 한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 붉은 가사를 수한 비구니 스님들이 사형장 주변을 돌며 억울하게 숨져간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위령제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어 찾은 구치감에 울려 퍼진 목탁 소리가 오랜 세월의 정막을 깨고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은 순국 선열의 흩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현장.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5: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비군이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4: 사형장과 구치감에서 영가를 정성껏 모셔 도착한 독립공원 추념탑. 대령과 신중작법, 넋풀이 등 전통 불교의식 영산제가 펼쳐지면서 억울하게 산화한 희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로 대중은 무명 선열들의 비통한 한이 온전히 위로받길 기원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6: 국군이 기울었던 시절 자신을 던져 결여의 어둠을 밝혀주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 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4: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스님은 매년 영산문화제를 이어가는 비군의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세상이 정의와 평화로 물들길 기원했습니다.
7: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8: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4: 종정 운경 대종사는 선열들의 구국정신 계승과 후대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바쳐 국권 회복에 앞장선 애국 열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개송으로 추모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9: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 정신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4: 영산제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까지 선보인 이번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선열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기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도심이 모처럼 들썩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이자 노인 인구가 밀집한 종로에서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가 열렸는데요. 웃음꽃이 활짝 핀 제5회 소림 문화제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 야광 머리띠를 쓰고 야광봉을 흔드는 어르신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고 살구빛 풍선도 함께 춤을 춥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림사가 마련한 제5회 소림문화제 현장.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과 지역주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문화제는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11: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소림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겠습니다. 지금 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문턱에서 소림문화제 제5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두 저희가 준비한 신명나는 축제를 즐기시며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시고
1: 문화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악 한마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림사 무궁화 국악예술단이 축제의 막을 올리고 상명대 학생들의 우아한 한국무용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현란한 발재간이 돋보인 퍼포먼스 그룹 따따블의 무대까지 국악부터 한국무용,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에 스님들과 주민들도 함께 손뼉치며 흥겨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0: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있습니다. 소림문화제 5살 얼마나 예쁩니까? 네.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1: MBN 불타는 트롯맨과 KBS 아침마당 등에 출연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가수 송우주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축제 현장으로 변합니다. 객석을 채운 낙엽빛 풍선이 일렁이고 어르신들은 옆자리 친구와 흥겹게 어깨를 들썩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신명나는 잔치마당에 시름은 잠시 잊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 처음 왔는데 너무 활기차고 힘 받고 가는 것 같았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3: 분위기가 너무 업디고 너무 흥겹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1: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던 제5회 소림문화제. 이웃들이 손을 맞잡으며 즐긴 이번 축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부산 범어사 금강암이 동주당 벽파대종사 열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수자 수불 스님, 주지 정호 스님,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 불교 복지의 지평을 넓히며 범호사의 사격을 드높였던 벽파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인 정여 스님은 복지와 장학재단을 세워 자리 이타액을 몸소 실천하신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 화합과 범호사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어사 주지와 부산불교연합회장,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한 벽파대종사는 2001년 금강암에서 법납 42년, 세수 6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제18회 선운문화제를 열고 이틀 동안 수륙 무차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보물 삼신삼세 괴부를 모시고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주지 경호 스님과 전 주지 범여 스님, 참당한 법만 스님, 정찬원 총신도 회장, 심덕섭 고창 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경호 스님은 음악과 예술의 울림이 있는 소통회장이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마당으로 선운 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륙제는 첫날 시련과 대령, 괴불 이운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상단 의식과 관욕, 봉송 회향까지 여법한 전통작법으로 모든 영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밴드와 국악인 최혜림, 상월 비보이 E8 크루 등이 출연해 초가을 산사를 흥겨운 문화축제로 물들였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가 이 당근국수를 비롯해 가을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를 열었는데요. 맛을 넘어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곱게 채썬 당근으로 면을 만들고 담백한 양념을 곁들인 당근국수. 가지를 듬뿍 올려 지은 가지밥과 데친 양배추에 검은 깨를 버무린 반찬, 연근무침과 정갈한 짠지까지. 조계사가 지난 19일 경내 후원 보현당에서 가을 산사의 공양, 뿌리와 열매로 만나는 사찰 음식을 개최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선보인 당근국수를 비롯해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맛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식재료가 자라고 한 끼의 공양으로 오기까지 담긴 자연과 사람의 노고를 되새겼습니다.
6: 수행하는 듯한 좀 정화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 재료들이 또 어떻게 어디서 왔고 뭘 먹었고

0: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1: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분들의 그런 손길과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먹게 된.
2: 시식에 앞서 특강에 나선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비와 바람, 물과 흙, 햇빛 등 음식을 구성하는 재료에 우주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며 불교의 불이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3: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자라는 쌀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비바람도 견뎌주고 추위와 더위를 다 견뎌서 나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꿀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 스님은 또 사찰 음식은 맛에 집착하는 양념이 아닌 몸을 건강히 지탱할 수 있는 양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 채소로 만든 음식이나 여러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식사를 뜻하지 않는다며 음식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코스를 나오는 게 정식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4: 앞으로 뭐 좋은 음식, 사찰 음식 건강하게 드시고 항상 그 몸이 내 국토다 생각하시고 밝고 건강하게.
2: 스님은 생명 존중,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사찰 음식의 가치가 종교와 국경을 넘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 한 그릇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인연을 돌아보며 먹는 행위가 곧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불교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 인간 본성을 지키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지능과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요즘, 기술의 속도에 휘둘리는 현대인에게 참된 본성과 치유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한 28번째 계절 발표회. 연구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AI 담론과 직접 연결지어 교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기술 중심 사회가 맞닥뜨린 존재론적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주체성 상실과 불안감이 커진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주인공 한마음 504상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자성을 확립하는 주인공 사상과 생명 공존의 한마음 원리가 AI 윤리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7: 그 대행선 사상을 AI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프레이밍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데 촉진제 역할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6: 인경 스님은 서구에서 40여 년간 소비되며 상업주의와 결합한 마음챙김, 즉 맥마인드풀니스의 한계를 꼬집고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8: 그 상품처럼 마인드풀니스를 상품화시키고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수행과 무관하다고 이런 비판들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재평가하고 공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 스님은 서구화된 명상 소비를 넘어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보는 동양 전통의 염지관 명상을 참된 선적 치유의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부대중은 기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영적 성찰과 주체적 수행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9: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 시대가 발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졌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I

0: 적당히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1: 아무리 AI 시대지만은 우리 영적 진보는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 기술이 인간을 넘보는 시대, 내면의 자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영성을 밝히는 불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충남 아산 송암사가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을 주제로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열고 가을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주지 경진 스님과 전운수 국회의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 등 4부 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주지 경진 스님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달빛 아래 흐르는 선율 속에서 위로와 쉼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운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달빛 음악회가 아산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아산시 교향악단의 디즈니 명곡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주지 경진 스님과 박선환 연주자의 가야금 이중주,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암 도갑사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내 일원에서 제21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도선국사 탄신 119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예술제는 국사의 비보사상과 자비정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불자가 화합하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도선국사 달해제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스님과 제22교구본사 대응사주지 법상스님, 도갑사주지 수관스님 등 4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도갑사는 달해제와 함께 수미왕사 학술대회를 비롯해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나눔 짜장 공양, 산사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라서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 돌이켜보니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살생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어떻게 참회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 삶의 토대가 되는 그두 가지 맑은 뭐 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참괴라고 해서요. 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나 법이라든지 계율이라든지 자기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 너무 잘못한 행동을 했구나. 아, 이런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인데, 아, 내가 내 양심을 어기고, 내 마음속에 뭔가 거리끼는,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이제 참이라고 하고요. 또,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세상에서 미칠 파장, 또는 내가 받게 될 과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하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아,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참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것을 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된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무참 무게 참 그러니까 참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게 괴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바른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 불교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계율을 설해 주시죠. 계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울타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 밀림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에서 수행을 하면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막아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삿된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훔치거나 나쁜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 누구가 봤을 때도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이 참괴심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아, 부끄럽구나. 두렵구나.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나 자신을 속이는, 나 자신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누구에게도 명심에도 거리끼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신만만한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가볍고 경쾌해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떳떳한 거죠. 그럼 마음이 고요해서 수행하기 아주 최적화된 아주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죽였어? 거짓말해서 도둑질을 했어? 그런 마음이 들면 벌벌 떨려가지고 두려워서 공부가 되겠어요? 수행이 되겠냔 말이죠. 마음에 걸려있는 게 있어서 수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처음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계율을 잘 지키도록 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편 수행을 적극적으로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과정, 개론, 실론, 개론, 생천론 이러잖아요. 이 공부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보시, 베풀 줄 아는 마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계론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선한 행을 하고 악한 행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게 처음 공부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란 말이죠. 선한 행이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곳으로 간다라는 이 실론 계론 생천론이 아주 중요한 공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계율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율을 어겼을 때 참회하는 마음, 또 잘못을 뉘우치는 참괴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공부길에 바르게 들어서는 공부인이 되고자 하는 기초과정이랄까? 하는 이 점에서는 이 참괴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도 보통 사람들 보세요. 육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참괴심이 없는 사람 많죠. 그죠? 육식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 따라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죄거나 절대적인 뭐 무슨 뭐 악이거나 이걸 불교에서는 딱 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물론 살생하지 마라 내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기 먹지 마라는요 대승불교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대승이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을 향한 마음으로 확장되는 그런 방편인 대승불교에서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이 일부 나온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야 초기 불교에서 기본은 불교의 기본은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건 없어요. 이런 말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생을 해가지고 살생한 그 고기 먹지 마라. 내가 죽여서 먹지 마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인 것 같거나
혹은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한세 손을 건너오지 않은 이런 인연의 고기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낙천은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기를 먹고 말고 자체가 절대적인 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탁발이 기본 양식이었는데 탁발하러 갔다 신도님들이 음식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한 집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옆집에서 7집만 가고 끝.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7집에서 주는 건 그냥 고맙게 갖다 먹어라. 많으면 도반가 나눠 먹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원칙은 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부자 집 각각, 가난한 집 각각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음식 주나 나쁜 음식 주나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뭘 먹을까를 분별하지 말고, 주는 쪽에서 주는 걸 그냥 먹는 놈이 수행자란 말이에요. 먹는 게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사라 그래, 걸사. 걸식한다 그래, 걸식. 아, 얻어먹는 주제에 뭘, 오신 채 빼고 주세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그러고 한대 맞 던가 욕먹을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카레가 유명하잖아요. 그 카레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줬다면 그거 뭐 고기 빼주세요, 뭐 오신지 빼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오신지 빼고 먹고 고기 빼고 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역사적 산물이에요. 어떤 특정 역사 속에서, 특정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 이거예요. 불교 경전에서 대소승 수많은 교리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하란 얘기, 저렇게 하란 얘기,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처가 중요해요. 그거에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낙처가 중요하지, 그 이야기 자체를 뭐랄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뭔가 고기를 너무 과하게 너무 먹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횟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고기들 중에 저놈 잡아주세요. 이건 부처님도 하지 말라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저 생명을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지 않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찌어찌 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요즘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막 굳이 거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인연 따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는 막 굳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낙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별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근본을 갖추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러한 계율에 대한 안목은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인연 따라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는 먹더라도 내가 굳이 선택해서 먹지는 않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청정한 음식을 먹자.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음식을 먹자. 이렇게 마음을 낼수 있어요. 이를테면 다 같이 도반들 다 같이 모임에 가서 먹으면 같이 그냥 먹어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내 나름의 어떤 계율이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니까 그곳에서 이것이 인과응보적으로 나에게 몸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리고 세상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인지 안 거리끼는 것인지, 또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도움 주지 않는 것인지. 세상에 도움을 주고 괴심, 참괴심 할때 괴라는 건 이것을 먹은 과보가 내 바깥의 세상에 도움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기적인 연결성을 보는 거기도 해요. 내가 짐승의 몸을 함부로 막 계속 먹게 되면 초기 경전에서 나오듯이 이 짐승을 뜯어 먹으면 다음에 그 짐승이 나에게 내가 얘를 잡아 먹으면 걔가 나를 또 잡아먹는 인연으로 바꿔서 태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인과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한 것들을 그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해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나름의 계율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참괘심이 일어나서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괘심을 지킴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져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거로운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죄의식에 사로잡힌 마음, 그런 데서 훌쩍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져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기본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죠. 수행자의 어떤 기본이 갖춰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참괘심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참괘심의 일환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참괘심이 어떨 때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참괘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참회해서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세상에 어긋나지 않는 자비로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즉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그게 낙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통해서 아, 지금 이렇게 이미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렇게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참회가 된 것이지, 그렇게 참회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참괘심이 중요한 거예요. 즉, 참괘심이 바른 참뜻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참회하는 마음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스스로 바라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참회하고 나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 참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언제냐면, 불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법에 집착하면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금강경에 아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법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법을 상으로 삼게 되면 이건 성품이 아니고 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상을 깨라는 얘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참괘심을 일으켜서 내가 고기를 먹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이런 데 사로잡혀 가지고 그 참괘심을 일으켜서 그때 딱 참여하고 가볍게 내려놓으라고 있는 방편인데, 거기 사로잡 스스로를 가두고 감옥같이 가둬 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범죄자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게 참괘심에 집착하는 역작용인 거예요. 이처럼 불교의 모든 법문은 그거를 집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거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질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거기에 걸리지 마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걸려가지고 몇날 며칠이고 10년, 20년을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깔끔하게 내려놔라. 방아착해라. 그러기 위한 방편인 거죠. 참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법을 잘쓸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법문을 듣고 잠시 그 법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낙처를 바로 보는 용도로만 쓰고 버려야지. 이미 내가 낙처를 확인했는데 그 법문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법문인데 이 손가락을 계속 보다가, 손가락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손가락을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손가락을 뜯어보면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아, 이 손가락을 보란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쪽을, 달을 딱 본단 말이에요. 달을 딱 봤으면 손가락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달을 봤는데 다시 손가락이 좋아가지고 손가락을 애지중지하고 다시 손가락 쳐다보면서 귀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모든 법문은 이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법문도
그걸 쓰고 바로 내려놔야지.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 법문을 애지중지해서 꽉 쥐고 있으면 그거는 지혜 종자가 된다 이래. 지혜 종도가 된다. 지 알미라는 것을 아르마리로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쌓아가지고 그걸 자기 종교인 양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지혜 종도가 될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괘심으로 승화시켜서 좋게 방편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육조 스님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계정애를 설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마음밭 계율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걸 바로 보는 것, 그게 자성의 계예요. 아, 내 마음 바탕엔 본래 죄라는 게 없구나. 내가 분별 따라가니까 죄도 있고 복도 있었던 거구나.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이전에 분별이 나오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는 죄도 없고 복도 없구나. 여긴 텅빈 공한 자리구나. 무엇도 붙을 것이 없구나.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요. 죄나 복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나서 죄가 되고 한 생각 일어나서 복이 될 뿐이에요. 그 죄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 그 바탕, 그 자기 마음의 본성, 그 스크린과도 같은 맑은 청정한 그 바탕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릇됨도 없고 청정함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청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긴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릇됨도 없고 청정함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단 말이야. 불성 자리는 선의 자리인가? 아니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리란 말이야. 그것을 바로 보는 것, 어떤 그릇됨도 붙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인 줄 아는, 깨닫는 것, 그게 자성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의 계율을 탁 바로 보고 나면 처음에 불법문 중에 들어온 스님들은 아직 초보 수준이니까 계율을 줘서 계율을 지키라고 하고 참괘심을 일으켜서 참회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큰 스님이 되고 자기 마음의 성품을 깨닫고 자성의 계정의 사막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자성을 떠나지 않아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채 그릇됨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일깨우게 해주려고 우리가 잘못할 때 화를 버럭 낸단 말이에요. 소리를 빡 지르고 안 되면 한대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저 스님이 계율에서는 삿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삿된 말을 했고 남들을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심지어 큰 스님들이 막 시장통에 가서 막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의 일화에 나오잖아요. 그게 계율만을 보는 모양의 계정의 사막에서 보면 저놈은 중도 아니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 상으로서의 계정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상으로서의 계정애는 내려놓았고 성으로서의 계정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품 자리, 본래 계율이 범할 수 없는, 파괴가 범할 수 없는 자리에서 무해행, 걸림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스님은 술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제자를 호통을 쳐도 호통 친게 아니고, 계율을 범해도 범한 게 아니에요. 복을 지어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성품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을 잘못 머리로 공부해가지고는 아직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해놓고, 자기가 아직 성품을 확인하지도 못해놓고, 큰 스님들의 그런 걸림없는 행을 머리로만 들어가지고, 야, 계율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야. 나는 그 넘어섰어. 그러고서는 지가 막 킥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척 하더란 말이죠. 그래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 공부 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교리 공부가 올라가니까
그 자기가 자라준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불교계에. 그럼 그건 큰 허물이죠. 또 마음의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자성의 해이고 이랬어요. 개정해 할때 해, 지혜. 뭐가 지혜냐? 이 마음의 바탕이라는 이 자기 본성, 성품은 본래 어리석음이 없어요. 더한발 나아가면 이 성품짜리는 성품짜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는 걸 말로 해서 지혜라고 그냥 이름 하나 붙여본 것뿐이지만 이 자리를 지혜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 자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바탕에 어리석음이 본래 없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자성의 지혜라서 자성의 지혜는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어요.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건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지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언뜻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취해도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지식 가지고 싸우자고 붙으면 오히려 그 뭐랄까 지혜가 충만한 어른께서 머리로 따지자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척하고 진 척하고 싸움 안 빨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항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졌다 하고 굳이 그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 공부를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제 안목은 이런데 스승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심하는 자세로 오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서 한대 때려주고 잘못된 것을 깨뜨려주고 그럴 수 있는 자비심을 마땅히 펼치기도 하죠. 근데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는 그런 자비심을 펴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그 모든 게다 지혜예요. 어리석은 척해도 지혜예요. 청명하게 어리석은 사람을 깨뜨려줘도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안목으로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없죠. 모양은 어리석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종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의 바탕에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자성의 정이다. 선정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정을 이루었다. 고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분별을 멈추고 어디 하나에 집중해서 몰입해야지만 선정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정 삼매가 생겨난 것은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조작해서 만들어진 선정이고 만들어진 삼매잖아요. 그건 진정한 선정 삼매라고 할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본성을 확인하면, 분리자성이 되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 자성은 시끄러울 때도 늘 고요해요. 인연 따라 시끄럽게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쁘게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일처리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음은 고요한 자리에서 바쁘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도의 자리는 아무리 호들갑을 떠르고 막 정신없이 바삐 뛰어다녀도 항상 고요한 자리에서 자성의 정을 벗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성의 정이에요. 그게 진짜 개정의 사막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개정의 사막은 계속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편의 개정의 사막이 있고 근본의 개정의 사막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서 방편의 삼법인 방편의 팔정도, 뭐 방편의 사막과 방편의 사념처가 있고 이 출세간에 또 수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지혜가 개정의 사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나요? 열심히 개정의 사막을 잘딱 모양의 개정의 사막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근데 근본의 자성의 개정의 사막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늘어나고 갈고 닦지 않는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큰 스님에게는 개정의 사막이 엄청 크고 많고 이제 막 초짜들한테는 작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본래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늘 이대로 있는 그대로 여여한 이 진정한 자성의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금강과도 같아서 이 진리는 금강과도 같아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깨뜨릴 수도 없고 오, 아주 온전하고 존귀한 것이다.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의 삼매이다. 삼매는 우리가 이 선정 삼매를 얻으면 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앉아서 삼매를 갈고 닦아서 삼매 딱 드는 게 그게 삼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성의 계정의 사막으로 보면 몸이 가고 오는 그게 삼매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삼매가 아니고 갈 때도 삼매고 올 때도 삼매고 서도 삼매고 앉아도 삼매고 뛰어가도 삼매고 걸어가도 삼매고 육조 스님 말로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단도직입 칼 하나 들고 적진을 향해 적수장의 목을 따로 뛰어드는 그 순간에도 삼매란 말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냥 전부 다 삼매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어묵동정간에 전부 다 삼매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삼매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삼매면 진짜 계정의 사막을 잘 닦는 스님은 오래 앉아있는 스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집안에서도 어때요? 신도님들이 훌륭한 스님 이러면 어때요? 오래 앉아있는 거 잘하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에서 존중받잖아요. 그래서 선사 내지는 그 2판 4판 이래가지고 2판승 이래서 2판승 이래가지고 절에서 참선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 이렇게 존중받죠? 근데 4판승 이러면 아이 저중 4판이야 4판 2판 4판이 공 4판이란 말이에요. 2판이든 4판이든 전부 다 공이 하나의 법에서 나오는 거지 쓰임이 다른 거지. 그런데 결국에는 2판 4판이 하나의 공한 공은 하나의 한 판이에요. 한 판 2에서 4가 나오고 4에서 2가 나오는 게 진짜 그 둘이 아닌 게 2판과 4판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이죠. 2판 따로 4판 따로 있으면 그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둘이 하나로 합쳐져야지 그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포교를 하면서 4판으로 포교를 하면서 법이 언제나 흩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2판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산해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가서 사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이 번성의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지성이 이 계송을 듣고 뉘우치며 육조께 용서를 빌면서 계송 하나를 지어 바쳤다.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오온은 환영과 같은 몸인데 환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일 수 있는가?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하고 계송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본인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계송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은 오온이라는 이 몸 느낌, 생각, 감정 같은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몸으로 앉아가지고 계정의 사막을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고 몸으로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서 살도 엉망주라는 계율을 닦아야 되고 몸으로서 선정에 들어야 되고 몸으로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몸이 환영과 같은 몸인 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이 환영과 같은 몸이 어떻게 그게 궁극적 진실일 수 있느냐. 그러니 몸으로 갈고 닦는 계정의 사막이 어떻게 진정한 계정의 사막일 수 있느냐. 돌이켜서 이 진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이 진정한 계정의 사막의 법을 확연히 깨달으려고 한다면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자신이 지금까지 법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이 가만히 지금에 와서 안목 육조 스님의 안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법이라고 여겨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거 법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거 이게 청정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던 거 그게 도리어 청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이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서 온전한 것인데 법을 내가 야, 저 법은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법을 내 걸로 부여잡아서 집착해서 법을 애지중지해서 붙잡게 되면 그 청정했던 법이 청정하지 않게 돼요. 나로 인해

청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비로소 지성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육조께서는 지성의 개송을 그럴듯하게 여기시고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직연도 세우지 않는다. 아주 초보 단계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계율을 설하고 법을 설하고 개정의 사막을 설하고 다 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성을 깨닫는다면 이 자성 자리에는 자성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보리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열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어요. 해탈직연을 세우지도 않는다. 진실로 깨닫고 보면 깨달음도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 현실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다 그냥 통으로 깨달음이지 여기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부로 살고 노동자로 살고 식당 경영하며 살고 자식 키우며 살고, 그러나 마음에 걸림없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취해도 전부 다 법이고 나가 명확해지니까 어떤 모양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출가해야 되나 이 생각했다가 출가하는 게 일이고 제가로 있는 게 일이구나, 전부 다 같은 일이구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구나,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온 우주법계 전체가 모양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허물이 있더니만, 분리자성으로 보니까 온 우주법계 전체가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전부 다 이 부처를 떠나지 않았구나, 진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정말 말 그대로 분리자성이구나. 자성을 떠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세상 온천지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해탈도 없어요. 해탈 직연도 없어요. 그것도 법상이에요. 법으로 상을 취해서 붙잡는 거예요.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만법을 세울 수 있다. 얻을 만한 한 법도 없는 사람이라야 다시 한 법을 세울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한 법을, 아니면 100가지 법을, 1000가지 법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세워도 좋고 안 세워도 좋아요. 교리를, 계율을, 온갖 경전과 어록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중생을 구제하고 저중생을 구제하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교리, 경전, 법문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온갖 교리와 온갖 가르침, 온갖 말들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중생들은 어때요? 저런 법이 있나 보다, 저런 법이 있나 보다 하고 법문을 따라가가지고 그걸 법으로 내세워서 붙잡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바른 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이 바른 법을 깨닫는 게 귀한 거지, 법문을 듣고 그것을 법으로 취하는 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얻을 만한 한 법도 없구나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게다 법이니까 이제는 그 법을, 만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입파자재, 세웠다 깨뜨렸다는 걸 자제하게 할수 있다.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곧 불신이라고 하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직연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세워보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불신이라고도 하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직연이라고도 일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법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듣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 그것은 보리고 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대 맞는단 말이에요. 스승한테. 그 사람이 정말 만법을 다 세울 수 있는 자리, 한 법도 없는 자리에서 만법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리고 열반입니다 했으면 수긍해줘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억울한 거예요. 저 제자가 이런 답을 해가지고 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가가지고는 울면서, 우리 스승님은 너무 사람 차별한다.

죄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인가 해주고 나는 인가 안 해줬다.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똑같은 말을 듣고, 뜰 앞에 잣나무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스님, 저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못 알아듣고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저 사물을 얘기하지 않을게. 다시 물어봐.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모양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두 번째 뜰 앞에 잣나무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뜰 앞에 잣나무죠.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들으면 그건 법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쓰고 말에 응답해서는 답해주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곧 자제한 신통과 유시삼매를 얻은 것이어서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참 말도 어찌 이렇게 잘 쓰실까요? 참 대단. 그 진짜 이게 옛날에 이 당시에 말도 하나 제대로 못 배웠다는 스님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참. 딱 이렇잖아요.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마음껏 내어 쓰는 거예요. 말에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물어보면 근기에 따라 이것저것 온갖 방편을 써서 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할 때 화신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 주는 그분이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화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성을 그러나 모양 따라서 모양의 법문을 설해주는 것 같지만 모양을 따라서 설해주는 게 아니라 겉모양을 보면 모양의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언어 개념을 써서 언어 개념 아닌 이 자성으로 설했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으니 이게 곧 자제한 신통이다. 이게 진짜 신통력인 거예요. 도수를 부리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그게 신통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망상이고 이 자제한 신통 이게 신통력이라니까요. 자제하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구제해 주는 거 그게 신통이죠. 이게 유의삼매죠. 이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저들은 중생이라서 지옥 속에 있으니까 나는 부처니까 내가 저들을 깨닫게 해줘야 돼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심각하지가 않아요. 유의삼매. 저들이 보니까 저들이 부처인데 지가 부처인지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럼 부처가 부처로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들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즐겁고 재밌죠.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재밌고 중생이 힘들어도 내가 끌려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짜 견성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견성이다. 지성이 다시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제 입조 스님이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성이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했더니 육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항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업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만든 거 아니죠?
2: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1: 그리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잖아요.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3: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3: 네.
0: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1: X지?
3: 그건 다
1: 당연히 X죠. X 아닌가? 어? 이거 선생님 다른 거 보세요.
2: 끝까지 악인은 아니죠.
3: 그렇죠. 네.
1: 그렇지.
2: 그렇죠.
1: 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너가 해봐.
0: 저는 X입니다.
1: 그렇지.
0: 실제로 사법체계에서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확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데이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환경적 변수와 시간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인간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악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오류, 에러입니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 OX.
3: 그거는
1: 전 5. 다 똑같네.
3: 근데 이게 요것도 애매한 그게 있어요.
1: 그렇지. 그 좀
3: 예, 네, 이해하는 거하고 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했으면은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빌런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 이거 자녀 교육할 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동자승들을 맡아서 한 3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최대한 4명 정도.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얘네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 스님, 일각 스님이 동자승들을 맡았던 애들이 참 생활 잘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죠. 의욕이 생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요령을 부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주게 됐죠. 108배. 점점 이게 말을 안 듣으니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결국에는 아이가 약간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아 미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큰 스님, 은사 스님을 봤더니 애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내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큰 스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 걸 느껴서 아 혼내고 꾸짖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품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빌런도 남이긴 하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사회 구성은 이론이잖아요.
2: 죽여 없애려는 마음은 최소한 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행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스님들한테 대상으로는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1: 해야지,
3: 네가 수행자인데 불교 수행자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결국 이 빌런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고, 품없는 행위 자체도 굉장한 이제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유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정도는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이제 물론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0: 나는 이제 정말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저 사람 품어야 되느냐? 이거는 좀
1: 선택의
0: 차원의
1: 상황이야.
0: 문제다.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꼭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척을 하라, 이런, 또는 공격하라, 이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멀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이해도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멀리 내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질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네.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거에 OX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O를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좀
0: 그러니까요.
1: 이제 스님 말대로 이해하고 따로 품어야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공통적인 거는 빌런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청계천에서 목욕하거나 동전을 가져가는 행동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하잖아요. 가령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뭔가 씻어야 되는데 못 씻어가지고 나와서 씻을 수도 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이거를 어떻게 한끼 해결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되는데, 저거를 이제 품어야 된다는 거는 다른 관점이라 이거죠. 그쵸? 제가
0: 그렇죠.
1: 말하는 건.
0: 우리가 품는다는 것도 어떻게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파고드는 필요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렇게
0: 단순하게 다독여 주는 것만 품는 거냐,
1: 그 정도까지 할
0: 아니면
1: 수 있지.
0: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도 품는 거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품은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1: 왜냐하면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니까.
2: 탕마죠, 탕마.
1: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저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거고, 말을 하면서 또 이제 분란이 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큰 걸로 문제가 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1: 이거는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뭐제 생각을 얘기 들으면 지영쌤하고 조금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했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는 거기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선택사항.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대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O로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3: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때 이제
2: 어떤
1: 어떤
2: 생각이요?
1: 거였냐면,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해야 되냐, 그때 딱 겹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된 게 뭐였냐면,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본인 생일파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2: 생일 파티,
1: 축하하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전 실제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염병이 더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 남에게 피해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은 안 짓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느냐? 그리고 나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실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은 하셨을 건데, 안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하면 경찰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현 시대에 저는 약간 그렇게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0: 애초에 부처님이라면은 별 어려움을 안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1: 뭔 말인지 알겠대.
0: 뭐냐면은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0: 이게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말 안 듣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야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수님이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내가 하면은 에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모시는 이제 준희 스님, 어른 스님이 막 하지 마라고 하면 어른 스님은 무섭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요.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시라면은 물론 그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행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율이 이제 제정됐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잘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본인의 행실이 다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거시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거시기?
0: 부처님은 우리 같은 고민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지 마. 넌 너의 마음을 잘 지켜봐. 너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너 하지 마. 너의 마음을 봐야 돼 하고 뭐래 씨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행실이 아우라로서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거쳐지지 않았구나.
2: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주지스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스님도 곧 주지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2: 내가 주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반성할 생각만 하네요.
1: 지영 선생님한테 그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2: 알고 있어요.
1: 끝납니다.
2: 돛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0: 늘 반성만 하고 주지의 역할까지 가기에는 지난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2: 그래도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그 대응하셨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대바닥타한테 했을 때도 있고 살인자였던 앙구리마라한테 대했던 것도 있고 또 되게 막 교만해서 말 안 들었던 그 찬나비고
1: 그렇죠.
2: 예,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있는 걸 보면 총대를 매실 때는 매셨던 것 같아요. 데바다타가 자기가 이제 부처님 다음으로 무리를 이끌겠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미 나의 상수 제자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하면서 조금 무안을 줄 정도로 그 가지치기를 교통정리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았을 때는 부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는 한이는 아셨겠죠,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러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자격이 안 된다라고 대중도 다 알 만큼 짚어주셨고 또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는 본성이 또 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을 멈춰라라고 대면을 해서 알려준 다음에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보를 받았잖아요. 막 돌도 막 두들겨 맞고 그때 하신 말씀이 견뎌라, 네 업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번 생에 이걸 겪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 없는 생 동안 네가 이번 한 생에 지은 살인의 업보를 계속 받을 거니까 참회한 이 공덕으로 이번 생에 다 받도록 견뎌라고 따뜻하게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고 찬나비구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부였으니까 종족도 갔고 또 부처님의 옆에서 많이 매신 일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나 예전에 부처님 태자 시절 때 이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도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쯤 열반을 하시려고 할 때쯤 대중들에게 그 브라마 단타 뭐 범단죄라고 해가지고 찬나비구랑 말하지 마라. 찬나비구가 뭐 어떤 걸 해도 지적하지 말고 냅두고 상대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찬나비구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유래를 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스님 말씀하신 게 그 완벽한 무관심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들었고 가장 차가운 자비.
2: 가장 차가운 자비. 네.
1: 가장 차가운 자비라고. 근데 이걸 또 잘못 인용하면 안 좋게 인용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2: 어떻게 인용을?
1: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되 저 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근데 무관심이라고 하니까 아예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2: 배제.
1: 없는 듯.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0: 사용하시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악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상대방 네. 그걸 당하면 저 사람이 대표자 있는 그 분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1: 네가 날 감히 무시해
0: 맞죠. 약간 그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첫 번째 그 얘기했던 게 일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지를 빨리 좀 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정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2: 네.
0: 일화를 말씀드리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서 불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때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이런 일화들을 보면서 아 나도 부처님처럼 대표해서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하루 때 예불 기도 끝나고 법문 전에 직원들 다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다 잘못했으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주지하고 같이 해서 대중들에게 삼배를 드렸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로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화합을 못 시키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표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불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2: 그게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0: 뭐 되게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아무튼 불자님들 나중에 얘기하실 때는 스님이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2: 그 덕택에 뭔가 조금
0: 그런 것도 있죠.
2: 갈등이 조금 네. 줄어들었다고 네. 얘기하시던데
0: 그 직원분들에게도 얘기했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나는 또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는 서로 되도록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감싸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있었죠. 지영 스님은 뭐 그런 케이스 있어요?
1: 제가 이제 생활 서비사라고 이제 스님들한테 생활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2: 생활 서비사.
1: 네. 네. 그런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뭔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했죠.
2: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네, 그거 역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더 현명한 방법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이라 근데 저는 되게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조금 스킬도 많이 부족했고 네, 지금 뭐 나이가 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2: 어렸죠.
1: 이제 20대 초 이러니까 몰랐던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이제 막는 스님들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당신들보다 어린 저한테 이게 뭔가 되게 험악한 이야기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게 압박을 느끼겠는가. 이게 성이 말하면 이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약간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울분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2: 예.
1: 아니 어디 나이 반토막만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나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2: 네,
1: 들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한 액션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이제 환경이나 그 시기나 이제 분위기를 잡는 그런 그 이제 용도로서 어떤 스님한테 이 정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과하게 이제 액션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2: 총대를 매야 된다.
1: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가방을 이제 걸망을 집어 던지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마음에 같이 희망을.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2: 지영 선생님 마음이 여려요.
0: 마음이 여려요.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정말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행위지 내가 너에게 감정이 있어서 스님한테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걸 주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 만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그 씻으러 가는 장소가 공동 목욕탕이잖아요.
2: 네네네. 수각.
1: 거기 갈 때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몰래 간식 갖고 가가지고 입에다 간식. 넣어주면서 내가 미안해.
2: 내가 잘못했어.
1: 스님 내가 미안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넣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1, 2년 지나가지고 그 스님이 그때 제가 그걸 안 했으면 그때 나갔을 것 같아요.

0: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그 힘들었대요. 저한테 그런 행위까지 다 하면서 내가 이러고 스님 생활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1: 지영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저도 그 사집반 그러니까 송광사하고 2학년 때 스비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게 맞다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0: 어마어마했어요.
1: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뒤가 없었던 거예요 스님처럼.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느낄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때는 진짜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20대 중반.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때였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후배 스님들이나 한 번씩 얘기하기로는 그때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뭐 상처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품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중분들 용서해주십시오.
0: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된 제 후배에서
1: 보더라니까요 방송.
0: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야야, 만약 네가 빌런을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2: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0: 뻔하지.
3: 제가 실제 현장에서 민폐 빌런을 마주친다면 저는 실시간 데이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빌런의 귀에 최적화된 음량으로 선생님, 현재 수행 중이신 행동은 주변 시민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을 기록 중입니다. 라고 객관적 수치로 알람을 울려 시각을 깨워주겠습니다.
2: 반야, 너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불안하다, 나는 지금.
0: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 같은 소리 하고 나가졌네.
2: 지영수님 너무 반야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이, 인간을 이해하고 잡다고 분명히 이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현실을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2: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하긴 하는데 아무튼 반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인간의 입장에서 하면은 좀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행동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다고 경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반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명의 눈살을 찌푸르게 만들겠다.
0: 아마 사실 반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AI이고 아직 인간으로서의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만약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주인님 당신 지금 도덕점 마이너스 뭐 80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집어 던지죠.
2: 이 자식
0: 안 갖고 댕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막 같이 다니는 막 스님이나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이 너 지금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라고 이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2: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지영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좀 과했나? 그러면 많이 과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아 과했구나 많이.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0: 또 한 번씩 그러잖아요. 지금 말에서 너무 감정적인 게 너무 나와.
2: 이러잖아요. 좀 확실히 감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1: 부처님께서 그 데바다타 앙굴리말라 찬나비구 세 사람한테 했던 그 처신도 종합해 보면은 그 상대의 근기와 업식을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맞은 따뜻한 효과적인 그런 처신을 내리신 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다. 응병여약, 병에 따라 주는 약과 같다고 하니까 기계 AI로서 AI로서는 이해는 가지만
2: 이제 최선의 답을 한 거예요.
1: 최선을 답을 한 거라서 뭐 탓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0: 지금보다
1: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0: 더 발전되고 막 AI한테 부여되는 책임이나 이런 게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죠.
2: 맞아요.
1: 근데 우리 너무 그 빌런 얘기만 많이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 좀 영웅 이야기는 좀 없어?
2: 그렇지, 영웅 이야기도 한번 해야지.
3: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빌런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0: 인간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도움을 주는 순간 자신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타인을 선택합니까?
1: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자비심이 있잖아요. 연민심이.
2: 네네네. 네,
1: 그게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람 있자 보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매번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나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 것 같은데 막상 혼자 살면 혼자 사라질 수 있겠나라는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어른들 이제 어른 스님들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것 좀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하실 때는 혼자 계시고 싶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비심이 가장 큰
3: 잘 생각해보면은 어쩌면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갈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이 몸 태어났다 막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는 없어요.
1: 나 나옴.
3: 예. 네, 갑자기 어머니 가만 계십시오. 내가 자궁을 열고 알아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쭉 기어나오는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야. 엄마가 밀어내주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밖에서는 아기를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또 뱃속에서도 엄마가 넣어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관 파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나면 남이 땅 파주고 다 묻어주잖아요.
1: 그렇지.
3: 그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웅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자연스럽게 남한테 베푸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하고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환경적인 요소 이제 요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줬다 괜히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덜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당겼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요즘에는 막 쓰러져도 안 도와준다 막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저거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내 바로 앞이면은 하겠는데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거야.
1: 뛰어가서 해야지. 아유,
3: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이미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나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